0: 낭낭갑인가요?
1: 바로 이겁니다.
0: 또. 아,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1: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0: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1: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0: 슬링키?
1: 슬링키.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1: 네.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0: 김의 영어 한 마디
1: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아.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움직인다.
0: 그렇구나.라고
1: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0: 아.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1: 대가리라뇨!
0: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0: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덕이요.
0: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1: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0: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1: 아,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아, 지금 이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0: 네.
1: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0: 네.
1: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예.
1: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0: 네.
1: 와! 놓쳤는데
0: 네네.
1: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똥
0: 그걸 봤구나.
1: 내려가는 걸 보고
0: 예.
1: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저 주워와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0: 네.
1: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0: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1: 네.
0: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1: 용수철이죠. 뭐
0: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1: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0: 네.
1: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0: 네네.
1: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0: 네.
1: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0: 그걸 보고.
1: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있어요. 뿅, 뿅, 뿅! 와!
0: 진짜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1: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0: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1: 아, 광고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0: 아, 그래요?
1: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0: 예.
1: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0: 그렇죠.
1: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0: 네.
1: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0: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1: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0: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1: 그래요?
0: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렇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1: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0: It's a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1: Slinky, slinky, slinky. 직접 확인하세요.
0: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1: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0: 그쵸.
1: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0: 네.
1: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0: 아, 굿모닝
1: 비엔남.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예! What a wonderful world.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어허. 쭉 누려가지고 어허.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0: 그게 되는구나.
1: 저 위에 나무 위에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0: 네.
1: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0: 아,
1: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0: 예.
1: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0: 네.
1: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0: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1: 이렇게요.
0: 소리 전달되죠?
1: 되죠.
0: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뭐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0: 어떻게요?
1: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0: 뭐 진짜 시원하다.
1: 시원해요.
0: 진짜 시원하잖아.
1: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킨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 약간 뻑짝지근하고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네네.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0: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1: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0: 요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1: 어, 운동되네요.
0: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1: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0: 그렇습니다.
1: 이거 팔까?
0: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1: 요요. 요. What's up, 요?
0: 네.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0: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0: 행위치기 세대 아니세요?
1: 행위치기라뇨.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0: 예.
1: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0: 진짜
1: 쫙쫙 이러면서요.
0: 멋있네.
1: 그리고 이제 그
0: 네.
1: 학교 돌아와가지고
0: 네.
1: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0: 아 장난꾸러기들.
1: 아 장난꾸러기도 모여가지고
0: 아.
1: 많이 했습니다.
0: 아.
1: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0: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1: 요요 이게.
0: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1: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0: 네.
1: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0: 아이.
1: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0: 네.
1: 쫘아. 쫘아.
0: 어어어, 된다, 된다.
1: 좌.
0: 된다.
1: 자, 이게
0: 네.
1: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0: 네.
1: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이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해.
0: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1: 아, 그럼요. 네.
0: 예.
1: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0: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정말
0: 장난 아니에요. 거의
1: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란 걸. 저 보세요. 거의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0: 그렇습니다. 고인물.
1: 네. 네,
0: 그렇습니다. 요요 같은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1: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0: 요요네 저거.
1: 요요예요.
0: 네.
1: 동그란 거 뭔가
0: 네.
1: 줄이 달려있죠.
0: 네.
1: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0: 네.
1: 성인식을 해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0: 네.
1: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이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0: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1: 요요 필요 없다.
0: 어른이니까.
1: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1: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0: 아, 예.
1: 공죽이라고. 어.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어.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0: 공죽이요?
1: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텅 빈 대나무예요. 어. 공죽이라고, 예. 그 장구 있죠? 예.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0: 어.
1: 양쪽으로요.
0: 그렇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1: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가지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0: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1: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도 하죠.
0: 그러면 여기서 썬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1: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0: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책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0: 아 그래요?
1: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진 않습니다.
0: 아 필리핀에서도?
1: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0: 네.
1: 지금도 있고 그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네.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0: 네.
1: 뉴스는 영어로 해요.
0: 네.
1: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0: 네.
1: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0: 할리카.
1: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0: 아, 진짜로? 네.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1: 필리핀에서 첫 직장 네. 생활했습니다.
0: 예, 예, 예.
1: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하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0: 네.
1: 또 파란 불이 됐어요.
0: 네.
1: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0: 어.
1: 늘어붙은 거에 구두가 땅에.
0: 벌써 그 정도야.
1: 정말 쩍쩍 네. 소리 났. 하여간
0: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아, 예.
1: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0: 아, 그래요.
1: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0: 네.
1: 할리카였거든요.
0: 네.
1: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그
0: 플로레스란
1: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 상품화하면서
0: 네.
1: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약간 이게 부풀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0: 아 그래요? 그 유래가
1: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0: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아요.
1: 장난감스럽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1: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0: 네.
1: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0: 네.
1: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0: 아, 예, 예, 예.
1: 장단점이 있었어요.
0: 네.
1: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0: 네.
1: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0: 그렇죠. 네.
1: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0: 호치케스
1: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0: 홍크
1: 미국의 홍크 회사 이름이죠.
0: 네, 네.
1: 등등 같이 네.
0: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1: 고유명사로 네. 인식이 된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0: 예.
1: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0: 예.
1: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0: 경쟁사.
1: 빙고.
0: 아, 경쟁사.
1: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에 손을 들어요.
0: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1: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0: 던컨사는 억울하지.
1: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0: 아 그래요.
1: 아, 안타까운 얘기죠.
0: 그렇네요.
1: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0: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1: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아니, 듣고 있으면 예.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1: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0: 네.
1: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티어도 루즈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0: 네.
1: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0: 테디베어 상이시네.
1: 오, 루즈벨트 비하바로.
0: 사견입니다. 사견.
1: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0: 네.
1: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0: 어떤 게 있을까요?
1: 미식축구,
0: 아~
1: 사냥,
0: 네, 네, 네.
1: 이런 거 좋아해요.
0: 야.
1: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0: 아, 곰 사냥을 심지어?
1: 곰 사냥.
0: 네.
1: 근데 곰이 안 잡혀요.
0: 네.
1: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0: 네.
1: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0: 네.
1: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0: 예.
1: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0: 아.
1: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0: 난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려는 거죠.
1: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 곰을 내가 쏴버리면
0: 네.
1: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0: 아, 그래. 잘했네.
1: 잘했죠.
0: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1: 치어는 방생하죠.
0: 네.
1: 그래서 그 새끼 곰을 풀어줍니다.
0: 네.
1: 잘했죠.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0: 예.
1: 그 도망갔던 새끼 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0: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1: 말려야지.
0: 네.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 곰.
1: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어도에게 미담이죠.
1: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0: 네.
1: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 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0: 네.
1: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0: 네.
1: 이 미담 가지고
0: 네.
1: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0: 네.
1: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0: 예.
1: 시어도가 띠어도지 않습니까?
0: 네.
1: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0: 테드죠.
1: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0: 네.
1: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0: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1: 그, 마초맨이었어요.
0: 네.
1: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0: 아, 네.
1: 대통령이 암살 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탁. 그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0: 아, 예, 예.
1: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0: 아, 디어도가? 예.
1: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0: 예.
1: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0: 다 까.
1: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0: 아, 그렇게 된 거예요?
1: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예.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예.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0: 예, 예.
1: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0: 아, 네.
1: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0: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1: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0: 아.
1: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0: 암살당하니까
1: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0: 아 그렇구나
1: 마초 이미지였어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네.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0: 아 그래요?
1: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0: 예.
1: 근데 마침
0: 예.
1: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문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0: 예.
1: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0: 방탄연설문.
1: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0: 이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1: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0: 네.
1: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충격이 네. 느껴져요.
0: 네.
1: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0: 네.
1: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0: 네네.
1: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을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0: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1: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0: 그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1: 119, 119, 119.
0: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1: 119!
0: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1: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0: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1: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네네.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0: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서.
2: 테디베어요?
0: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0: 네.
1: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0: 네.
1: 도쿄에 보내요.
0: 네.
1: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0: 네.
1: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거든요.
0: 네.
1: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0: 네네.
1: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0: 잠깐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폭력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구적 전신마비,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엉덩이가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규환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키가 1m도 안 되게 작아졌는데요. 제 원래 키는 188입니다. 몸무게도 85kg였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못하는 운동도 없었습니다. 참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재수없죠. 솔직히 저는요, 정말 제 인생은 꽃길만 제가 걸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됐었거든요. 이 정말 사고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너무 더워서 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을 하는 순간 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제 목에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처음 든 생각이 와, 잘 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수업하고 진료하고 공부하고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니까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맑고 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현실이 지옥으로 변한 데는 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몸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목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도 발도 아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옥이었던 거는 그 순간부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 신경이 끊어진 영구적 전신마비, 이게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꿈이다. 꿈이야. 자고 일어나면 정말 예전에 날아다니던 재수없던 나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야. 자자 자야 된다. 계속 정말 수면제를 일주일 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자고 또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요, 계속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정말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이 숨만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요. 우리 중환자실 간호선생님께 제발 이 지옥을 잠시라도 잊게 책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발 책 좀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계속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간호선생님들이 일부러 저한테 좀 희망적인 책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래 규환아,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정말 수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된 소리인데요. 제가 수만 번을 생각해도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데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치과의사가 못 되더라도 제가 지금 포기하면요, 저 죽을 때 이게 천추에 한이 돼서 이게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치과의사 될래요?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 제정신이냐?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 세상이 어딨냐?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주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친 지 딱 2년 만에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병원에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그 복학을 하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도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가 어딨냐, 학점 못 준다, 졸업 못 시킨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다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교수님이 그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학생이 이렇게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도와주라고 교수가 있는 거다. 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꼭 치과의사 되겠습니다. 정말 죽으림 다해서 해낼게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울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담 중이에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척수마비 장애인은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릅니다. 제가 본과 3학년으로 이 복학해서 아침 6시부터 진료 실습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정말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 엉덩이가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정말 치아가 흔들 정도로 오한이 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전동휠체어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요, 이 CT를 찍어보니까요, 이 엉덩이에 이 주먹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살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세요, 교수님이. 이 환자 이 상태로 온 거야? 얘 이 상태로 온 거야?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욕창이 뼈까지 썩게 해서 수술을 해도 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썩은 엉덩이를 다 파내야 하는 큰 수술이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하루 종일을 엎드려만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 수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정말 다들 반대하고 졸업 못 시킨다, 포기해라, 정말 우격다짐으로 복학해서 죽을힘을 다해 정말 버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독한 상태로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알게 되면요, 정말 다시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제 꿈이 진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교수님, 방학하면 제가 그날 바로 와서 수술 받겠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오기로 이 썩은 엉덩이를 그냥 임시적으로 고름 짜내고 짐 무는 산 긁어내고
소독액이랑 꺼주로 채워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온갖 독하다는 독한 약들이랑 진통제들을 정말 때려 부었습니다. 계속된 죽을 고비들은 그때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해요.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저보다 더 아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보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과사 국가고시를 치렀고요, 그렇게 꿈꿔왔던 치과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솔직히 제 목표는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치과사 면허증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사가 되니까요, 이 취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것도 20몇 년 전에요, 손도 안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을 치과사 써줄까요? 또 모두가 다 격렬하게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케이스는 없다. 근데 또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과사를 구한다는 곳이면 전국이 그게 어디든 정말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이 어느새 이 거절당하는 것에 이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분당 서울대대학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병원장님, 부원장님, 기조실장님, 과장님. 근데 통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때부터 메모를 남깁니다. 저 고용 안 해도 되니까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한 번만 달라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빚만 아니라요, 수만 번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 밑으로 완전 마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시 제 손에 치과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에 절대로 이 환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만 번을, 수십만 번을 이 제 손을 다치게, 제 손이 다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하면요, 이게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 손이 괴물손이 됐습니다. 이 흉터랑 굳은 살로 이 뒤덮인 제 손을 제 딸은 이 괴물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요, 보이기가 부끄러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삶의 훈장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 명의들 앞에서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20년 전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저를 딱 보더니 뭐야, 병신이 진료를 하네 하며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제게
재수없다고 화를 내고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욕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침도 뱉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 진료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참 정말 꼼꼼하다고 정확하다고 친절하다고. 저는 여전히 느린 치과의사입니다. 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인기 많고요 인정도 받는 교수입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는요 뭐 장애를 극복한 뭐 위대한 일이 성공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장애 극복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이 전신마비 장애를 최중증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의 이 무식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가요. 예전에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있을 분들에게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살고 있네?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버티고 있네? 라는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0: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비로소 5월로 온전히 채워진 한 주의 시작입니다. 5월 4일 이번 주 썬데이의 마더스데이가 기다리고 있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라고 운동화 신고 흙먼지 펄펄 나는 운동장을 달렸던 어린이날이 내일 우리들의 도시 뉴욕의 중심 맨하튼은 제대로 100m를 달려낼 크기의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없지만 그 한가운데 센트럴파크에 있어서 5월은 우리 같은 어른 아이들에게도 맘만 먹으면 맘껏 뛸 수 있는데 전쟁 소식으로 갑갑한 마음에 우리 5월에는 웃자 오광수 시인의 시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웃자 그것도 환하게 웃자 봄 햇살이 우리들 두 볼에서 우리들 두 손등에서 사랑하는 이의 입맞춤이 되어 함께 하자는데 어찌 그 마음들을 외면하겠는가. 지난날 이런저런 사연으로 쓰리고 아픈 가슴이 생기고 어둡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가야 할 먼 길이 앞에 있을지라도 5월에는 힘내자. 두 볼에 앉은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함께함을 생각하며 힘내고 사랑하고 따스게 살자. 우리 5월에는 웃자. 그것도 아주 큰 소리 내며 웃자.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5월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1월, 2월을 통과해서 그리고 2월 말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3, 4월은 그 소식을 밤에 잠결에도 머릿속에 담고 지냈던 것 같은데 가보지도 않은 호르무즈 해협이 마치 허수한 강이나 된 양 늘 들어오며 오늘도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월요일입니다. 5월 4일. 시 한 편을 듣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지만 오늘 날씨는 이렇게 조금 꽃샘추위가 길어졌던 그런 우리들의 미국의 북동부에 최소한 밝은 태양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71도, 그러니까 한 22도 섭씨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비가 올 찬스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온도가 더 올라가서 화씨로 76도가 최고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 아침까지 약간 비가 뿌리는 뉴욕과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자주 보입니다. 아마도 주말이 이대로라면 비가 토요일 시작돼서 어쩌면 Mother's Day 5월 10일 썬데이에도 비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특별하게 미국 전체가 지금부터 레스토랑 예약을 하려 해도 힘들다라는 Mother's Day 어머니 날이 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이번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영화 프랜차이즈와 수많은 TV에서 또 스핀오프가 기념되는 날로 정말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스타워즈 데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 4일. 그래서 스타워즈를 또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한 번씩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영화를 이렇게 배경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스타워즈의 음악을 연주를 하곤 하는데 올해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전쟁이 어쨌든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행정부 2기 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동안 몰랐던 소식들 그리고 또 뭐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소식들까지 다 소식은 좀 뉴스의 성격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의 지식인가 상식인가 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마음이 아주 불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해 12월부터 미국의 18세에서 25세 시민권 가진 남성들에게 자동 드래프트 레지스트레이션, 징병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국방부 담당 기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 대기 중이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자동으로 징병에 18세에서 25세 남성이 미국 시민이라면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1973년에 All Volunteer Military, 그러니까 이건 Volunteer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 징집 이렇게 뽑아서 이름이 나오면 군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런 징집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1973년에 월남전 끝과 함께 이렇게 전쟁에 징집이 되는 제도는 끝이 났다라는. 그래서 Volunteer라고 하는데 18세에서 25세 남성, 현재 남성만 지금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계속 존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거 등록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었던 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는 Volunteer 대신에 등록 자체는 정부가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12월에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직까지 최종적인 승인은 내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뉴욕타임즈의 국방부 출입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또 AP통신은 국방부가 2024년 말부터 선별징병제 시스템 행정 절차를 현대화하는 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등록하게 한다. 그래서 수동으로 내가 들어가서 volunteer를 하던 것을 뭐 자동화한다. 지금 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징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 말, 경마, 여기는 이제 경마, 물론 경마죠. 돈을 거는 건데 어떤 말이 우승할 것이다. 저도 우연히 잠깐 들었습니다. 과천에 이 경마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조그만 규모로 있는데 뭐 대단한 열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4등으로 달리고 있던 말이야. 한국의 경우, 1등을 하는 바람에 뭐 아저씨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그랬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전에 들었는데요. 그 아저씨들이 바로 우리들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2026년 켄터키 더비가 있었습니다. 켄터키 또 켄터키 뭐 더비가 152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처칠 다운스에서 열린 125회째를 맞은 켄터키 더비에서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됐다. 들으셨겠지만 셰리 드보, 프렌치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셰리 드보, 45살의 여성 말 훈련사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훈련사로 1등을 한 말을 조련시킨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더비 152년 역사에서 깨진 가장 견고한 글라스 시링, 유리천장이다. 유리천장. 그러니까 천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라가면 머리를 콱 부딪히는, 왜냐하면 거기에 글라스로 유리로 된 천장이 있는, 뭐 많은 분야가 그렇긴 하지만 이 켄터키 더비 말들이 달리는 이 경연장에서 15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조련사가, 트레이너 드보가 조련한 골든 템플가 이 배당률이 얼마가 되나요? 이거 먼저 보이네요. 24대 1에 장외 후보로 정말 롱샷이다. 뭐 별로 가능성이 없다. 전혀 없는 거죠. 24대 1이면. 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날 15만 415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훈련시킨 조련사가 여성, 드보라는 여성이어서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나란히 이 말을 타고 1, 2위로 들어온 거죠. 1, 2위에 형제가 차지하는 기록도 달성이 됐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최다 출전한 기록과 동률을, 그래서 몇 마리가 지금 나온 건가요? 최종 출전마가 18마로 되긴 했지만 아무튼 1936년과 2023년에 가장 많은 말들이 출전한 켄터키 더비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제가 왜 흥분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한 켄터키 더비의 여성, 이 여성의 얼굴이 지금 엄청납니다. 온통 화면에 가득합니다. 소셜미디어에도 가득합니다.

0: 전쟁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경전보다 더 구체적인 이 지금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개 조항이 담긴 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이란의 14가지 조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일이 또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노르웨이 북극권 도시 그중에 트롬쉐라는 곳을 한 번씩 가기도 하는데 이 오로라 관광 부흥으로 이맘때가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난 건가요? 5월까지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관광객 숫자가 현지인들보다 3배나 더 많이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듯이 트롬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굉장히 이게 이 지역의 주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해 이거 사기를 치는 뭐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허가 외국인 가이드들이 급증을 해서 이 트롬쉐 자체 내 뭐 도로 치안 세수 기반을 흔드는 뭐냐면 싼값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올해 너무나 많은 그런 사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달 경찰이 이 지역에 차량 신고를 받고 압수하고 가이드를 찾아서 추방을 하고 있지만 불법 투어가 성행하면서 관광객들의 사기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꽤 많고 환불이 어렵다. 가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중국에서 갔는데 이거 1,400불이라고 해서 갔는데 뭐 어떻게 날아가 버려서 이거 환불 받았냐 라고 부모는 묻는데 애타는 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로 받았다라고 자녀가 정말 너무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로 폭발적인 관광 부흥을 겪고 있는 이 무허가로 또 이런 가이드들이 나와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올해 2월에 노르웨이 경찰이 외국 번호판을 단 이 회색 미니밴을 수상히 여기서 뒤따라 가보니까 트럼스의 공항 터미널 앞에서 승객 2명을 태우자마자 이렇게 탁 달리는 걸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허를 찔러서 보니까 무허가 오로라 투어 영업에 임하고 있던 그런 차였다. 전쟁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우리 광고 듣고 나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2월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 이게 40대 국적의 중국 국적 남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 또 많은 가짜 그러니까 무허가 오로라 투어 가이드들이 나와서 닷새 동안 투어를 하는데 약 $4,500 이거 기록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날려버린 불법 그러니까 엉뚱한 데 내려놓기도 하고요. 보통 1인당 $115부터 오로라 투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라 예측 앱을 확인을 해서 핀란드 국경까지 100마일 이상 달려가기도 하는데 100마일 달려서 오로라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구름이 살짝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미국의 북동부에 과거에 트랙 레코드가 있는 정확하게 보장된 보증이 된 인증된 투어 가이드들을 투어 컴퍼니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2,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행에 대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오로라. 확인된 그런 투어 가이드들, 투어 컴퍼니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 역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또 발표한 어제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그러니까 여기서 발이 묶였다는 건 물에서 지금 어디로 오도가도 못하고 두 달 넘게 그중에는 식량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식량도 부족한 그런 배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새로운 미군이 가이드한 구호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또 국제 기름값은 내려가야 하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아시아의 증권시장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를 가이드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그럼 괜찮을까?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는 최소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 크루드 지금 전 세계 벤치마크 오일 프라이스가 월요일에 109달러로 1% 정도 또 올라간 가격에 시작이 됐고, 또 미국 국내 기름 벤치마크인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는 12%가 올라가서 배럴당 103달러에 지금 가격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한 여기 선박들이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전쟁과 관계없는 나라들의 이 배들이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오도록 해당 선박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소셜미디어에 어쨌든 올리고, 이름은 프로젝트 프리덤, 프리덤 프로젝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중동시간 미국의 동부시간보다 8시간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죠. 대략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길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세계 여러 지역의 배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가이드해서 여기를 빠져나가겠다 한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란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군이 들어와서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먼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게 더 추가로 기뢰를 설치하는 그런 위험을 만약에 이란이 감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휴전 상황에 눌러놓은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일종의 배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배들을 이란이 석유 수출 못하게 하는 미국의 봉쇄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대로 이렇게 거기 선박들이 미군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면 지금 양측이 각각 봉쇄를 해서 이중 봉쇄가 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 배를 못 나가게 막거나 미국의 작전을 막으려고 할 경우에 지금 네, 휴전이 깨질 수 있다. 이거 뭐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듣고 난 미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해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이드를 해서 배들이 나갈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호송 작전은 단순히 이렇게 호위함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는 그 항로를 따라갈 마스터, 선장이 있어야 하고 물에도 길이 있으니까요. 또 기뢰가 이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마리너스 배를 같이 타고 가는 그 선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전문적으로 배를 움직일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항해에 나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기뢰가 있는 지역을 지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을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배의 선주들과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린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제안을 한 것인가. 뭐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또 맞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이 지금 전쟁 위험, war loss, 전쟁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marine insurance premium, 뭐 해상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알고 있는지도 그것도 궁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주들이 이 초대형 유조선, 오일 탱커, 3억 달러 뭐 이런 유조선을 놓고 좋습니다. 이제 언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답을 할 것이냐? 의문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지금 거기 묶여있는 선박들을 미군이 호위해서 빠져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뢰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가 어딜까? 이거가 만약에 표시된 그런 지도가 있다면 혹시 모를까? 안 그러면은 이게 배틀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배틀 비행기 전투기가 있듯이 이거 뭐 배들이 어떻게 이걸 위험한데 빠져나가게 될까? 그러니까 그럴 듯한 계획으로는 들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숨차게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개입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뭐 이란에 지금 석유가 나가는 것만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와서 거기 묶여있는 배들을 뭐 호위하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미군이 들어온다면 휴전이 깨질 수 있다라고 이란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그런 소식을 또 팍스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에브라임 아지지가 어제 미국이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새로운 여기 해양에도 레짐이 있습니다. 여기 정권이 있는데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여기에 간섭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의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다. 휴전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강행했으니까 그러니까 60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그 규정이 있긴 하죠. 법적으로 1973년에 전쟁권 법이 5월 1일이면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그냥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휴전했기 때문에 농구 경기 하다가 잠깐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혹은 뭐 풋볼도 마찬가지죠. 공이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이 시간이 멈춰지는 우리 지금 시계를 멈춰놨다라고 한 이게 위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국내에서도 이거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잘못했는가에 비난의 공방을 한다는 그 시나리오는 그걸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이란 측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이 제안한 14개 안에 그 평화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별로다라고 한 그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로저 헬베에 대한 소식으로 다시 우리의 관심은 갑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또 한국에서 나온 뉴스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지도에서 오른쪽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인도양과 인도양에서 바로 들어가면 오만만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 페르시아만에 아랍 국가들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항로가 홍해죠. 레드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여러 나라와 선사들이 레드시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 보도에 의하면 유조선 두 척이 여기 해협 봉쇄로 발이묶인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반대쪽 레드시 홍해를 지나서 나왔다. 그래서 기름을 싣고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반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홍해를 뚫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홍해가 누가 막아놨나. 이게 뚫었다라는 표현은 호르무즈 해협을 뚫었다는 괜히 이건 과대한 과장된 표현이다. 틀렸다. 그냥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홍해로 나왔다라고 하면 안 되는가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김전발 이쪽 지역에 인도양의 터줏대감으로부터 직접 들으셨듯이 네. 그 예멘과 그 예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때문에 홍해 쪽에 이 물류를 들어가는 물류가 통과하는 항로는 지금 일찌감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를 가져오는 게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홍해를 두 번째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이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니까요. 지중해 해운의 그 메디테리니안 쇼핑 컴퍼니 MSC가 실제 또 익스프레스 노선을 5월 10일부터 운항하겠다고 이 홍해 쪽에 항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기름만 나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류와 공급이 그렇죠. 네, 홍해.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플랜 B 지금 A가 안 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얌보 포트라는 곳에서 홍해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중국이 또 아주 중요한 이 기름과 나추럴 가스를 갖고 와야 되는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뭐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대체 통로로 육상으로 해서 홍해로 가는 그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에 대한 소식만 듣고 있지만 또 물류 전반적으로 이게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는 이 물류 컨테이너 아닌 여기에 또 배 한 척이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2: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세상에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부천 김수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 골드바 또 실버바 김스에 문의해주세요.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화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 3불99,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또 매콤한 낙지볶음의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파킹 1시간에 2불입니다.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0 148 스트리트에서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5월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 눈귀 발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관리 제품,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 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 계절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5월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찻길이 막혀 있고 우회하시오 보는데 거기 공사가 아닌 또 스트릿페어가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뉴저지의 KCS에서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5월에 또 거리 축제 그리고 또 서머 캠프에 등록이 시작돼서 지금 접수받고 있다는 그 말씀 자세히 듣겠습니다. KCS 뉴저지 테네플라이의 오퍼레이션 매니저 클레어 강,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네, 그리고 KCS 뉴저지 교육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클라라 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또 우리가 5월과 함께 KCS 뉴저지, 그러면 어디지? 그 테너플라이에 있던 KCC, 전에는 한인동포회관으로 불렀던 그곳인가?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옮기고 나서 지금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장소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KCS 뉴저지로 그렇게 바꾸고 나서 네. 얼마나 됐죠?
1: 약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동안의 대표적인 변화라면 집중적으로 해오신 일들은?
1: 저희가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는
0: 네.
1: 60세 이상 노인분들, 거동이 힘드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홈 네. 딜리버리 밀 서비스를 우선은 버겐 카운티의 새 네. 도시인 네. 포트리, 팔리세이팍, 레오니아 계신 50분의 거동이 힘드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0: 네.
1: 홈 딜리버리 밀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0: 네.
1: 올해 8월부터는 새 타운을 더 늘려서 약 100분의 거동이 힘드신 와. 노인분들께 네. 홈 딜리버리 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0: 네. 이분들이 아직 못 받고 계시다면 네.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 저희 웹사이트로 오셔서 거기에 네. 보시면 에이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0: 에이징.
1: 예. 네. 거기서 홈 딜리버리 밀 서비스를 누르시면
0: 네.
1: 거기에 자세한 내용과 연락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영어로 에이지 그러면 나이인데 에이징에서 네. ing를 붙이면
1: 네.
0: 어떤 노화, 뭐
1: 네, 네.
0: 고령,
1: 네.
0: 노후 이런 뜻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에이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는 어머니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1: 네, 네, 네. 저희 그리고 저희 네. 센터로 네. 항상 저희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0: 네.
1: 저녁 5시까지
0: 네.
1: 저희 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 리셉션 분께서
0: 네.
1: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실 겁니다.
0: 네, 그러면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께
1: 네, 네, 네.
0: 댁으로
1: 네,
0: 매일
1: 네.
0: 식사가 배달되는
1: 네.
0: 뭐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네.
0: 네. 그러면 잠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활성화된 KCS가 이 KCC, 그전 KCC를 뉴저지에서 합병하게 되면서 교육이 굉장한 또 도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1: 네.
0: 네.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잠시 후에 우리가 서머 캠프 그거를 들을까요? 그리고 우선 네네. 가장 급한 5월 16일이 맞아요?
1: 네.
0: 그러면 다음 주네요.
1: 네.
0: 언니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0: 네.
1: 저희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 그리고 타 커뮤니티를
0: 네.
1: 저희가 모시고
0: 네.
1: 커뮤니티 페어라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날짜는 5월 16일 다 다음 주 토요일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시고요.
0: 네.
1: 시간은
0: 월요일입니다.
1: 시간은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정확한 주소, 저희 센터의 정확한 주소는 백 그로브 스트리트 테너플라이 뉴저지입니다.
0: 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가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사시는 페르세이 파크 브로드 아베뉴에서 타면
1: 네.
0: 버스로도 가실 수는 있는
1: 네.
0: 거죠.
1: 166번을 타시면 네. 저희 센터 가까이에서 네. 내리셔서 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주소는 백
1: 그로브 스트리트.
0: 그로브 스트리트. 일단 KCS 뉴저지 이렇게 치시면 KCS NJ 하면 이 웹사이트랑 모든 정보가 있는 것을 인터넷 온라인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릿 페어 그러면 그러니까 커뮤니티 페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한인뿐 아니라 여러 좀 한족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우리가 뭘 기대야 할 수 있을까요?
1: 아, 저희가 그날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진행이 될 건데요. 처음에는 리소스 페어가 있고요. 이 리소스 페어에서는 이제 뭐 벤더들께서 나오셔서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서비스 그리고 전문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바자회를 같이 개최할 건데요. 이날 성인 옷,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 그리고 또 맛있는 먹거리. 저희가 이제 정말 맛있는 잔치국수, 해물파전, 김치전, 군고구마 등 가득한 커뮤니티 장터를 열어서 많은 분들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한국 전통 놀이. 그리고 또 한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전 11시서부터 한 11시 반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통 무용도 하고 난타 놀이도 하고 또한 밴드가 오셔서 공연도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현재 뉴저지와 맨하탄에서 라인 댄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오셔서 또 한 잠깐의 공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0: 공연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바자회 우리 뭐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럼 바자회 그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물건인데 내가 가서 도네이션 해도 되나 이런 분들.
1: 그럼요,
0: 받으세요?
1: 그럼요. 오셔서 저희한테 저희 센터 전화번호인 201-541-1200
0: 1200 1200번이네요.
1: 1200번.
0: 201-541 1200번.
1: 연락하셔서 저 바자회에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운영 시간에 연락하셔서 알려주시거나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다른 전화로 바빠서 받지 못한다. 하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한 저희가 이제 벤더들을 모시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모르고 놓치신 벤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지금 이미 다 신청은 받으셨죠.
1: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신 벤더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 KCS 뉴저지로 연락 주십시오. 201-541-1200번이면 봐. 그래서 이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다른 뭐 스트릿 페어가 혹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KCS가 중심이 돼서 테너플라이에 이렇게 크게 요즘 같은 K-컬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런데 음식부터 해서 바자 그리고 또 직접 나와서 판매도 하실 수 있는 자신들의 그 상품이나 여러 가지 알리실 수 있는 그런 부스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이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11시에 오픈이 되는데 5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언제 서머 캠프가 있나 했는데 It's too good to be true. 영어로 하면 너무나 지금 KCS 뉴저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머 캠프가 이런 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우리 클라라.
2: 저희가 뉴저지 교육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일단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당연히 서머 캠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달 운영되는 정규 성인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서머 캠프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세미나도 열리고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또는 인터내셔널 데이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0: 네.
2: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많은 학교 한인 학부모회에서 전통 물품 대여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0: 네.
2: 저희 교육부는 이러한 요청에 맞춰서 전통 물품을 대여해 드리면서
0: 네.
2: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KCS 뉴저지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네.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고
2: 네.
0: 비단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2: 네.
0: 프로그램도 그 year round 계속
2: 네.
0: 1년 내내
2: 네.
0: 그렇게
2: 맞습니다.
0: 운영을 하고 있다.
2: 네.
0: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녀들 여름에 서머 캠프가 여러 곳에 있는데 KCS 네. 뉴저지에서 하면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시는데요.
2: 아, 네. 저희 서머 캠프 캠프는 KCC와 KCS가 합병한 이후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캠프인데요.
0: 네.
2: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즐겁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0: 네.
2: 저희가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준비했습니다. 서머캠은 6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0: 네.
2: 총 8주로 진행되고
0: 네.
2: 대상은 가을 학기를 기준으로 킨더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2: 주별 등록이 가능한 아주 유연한 일정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내년 가을 학기? 내년?
2: 네, 올 가을에 킨더가 되는 학생들.
0: 그러면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2: 네.
0: 이미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5학년을 마쳤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가을 학기, 올 가을에 킨더가든
2: 네.
0: 시작하는 학생부터 학생이라고 불러도 되나?
2: 네.
0: 네 그리고 5학년에 들어가는
2: 네.
0: 대상입니다.
2: 네.
0: 8주.
2: 8주.
0: 네.
2: 저희가 6주 이상 등록을 하시면
0: 네.
2: 연회비 150불에 해당하는 가족 회원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2: 가족 회원은 부부와 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하는데요.
0: 우와.
2: 모든 성인 수업과 어린이 수업을 1년 동안 회원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여기 이건 6주 이상 서머 캠프에
2: 네.
0: 유료로 등록을 하시는
2: 네.
0: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연회비 1년에 150불을 내면
2: 네.
0: 그러니까 패밀리 전체를 위한
2: 네.
0: KCS New Jersey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2: 네.
0: 이용하실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캠프 시간이 9시부터 3시가 기본적인데 여기에 또 원하시는 시간에 따라 그 전과 후에도 또
2: 네네 있습니다.
0: 하실 수 있는 거죠?
2: 네,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0: 네.
2: 얼리 케어 수업 시작 1시간 전
0: 네.
2: 또는 애프터 케어 수업 후 3시부터 4시 반 또는 3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0: 네.
2: 애프터 케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캠프의 하루 스케줄 또 특별한 활동 그러니까 작년에 첫 회를 했는데
2: 네.
0: 첫 번째 서머 캠프와 달라진 점을 한번 말씀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요?
2: 달라진 점은 저희가
0: 네.
2: 좀 더 한국적인
0: 네.
2: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수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0: 네.
2: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양궁 수업
0: 양궁
2: 하실 수 있고요. 또 태권도 수업도 들어가
0: 네.
2: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
0: 네.
2: 또 어린이들을 위한 수목 채색화
0: 우와.
2: 네 그런 창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0: 수영은 작년에도 했었던가요?
2: 네. 매주 금요일마다
0: 네.
2: 수영은 테너플라이 스윔클럽에서 수영을
0: 네.
2: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료에 그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0: 네. 네. 그래서 8주가 제공이 되는데
2: 네.
0: KCS 뉴저지에서 올해 여름에 서머 캠프 좀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서머 캠프 그냥 놀러 가는 서머 캠프가 아니라
2: 네.
0: 그러니까 부모님들 일하시는 동안에 어린 자녀들이 학교 대신 가서 또
2: 네.
0: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2: 네.
0: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라고
2: 네 맞습니다.
0: 그 뭔가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강사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 모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당연히 하시겠지만요.
2: 네.
0: 일단 그 수업료가 수업료 뭐라고 그러죠? 피가 얼마나 되죠? 영어로 하면 좀
2: 저희가 수업료는
0: 네.
2: 일주에
0: 네.
2: 이제 한 주 단위가 회원은 380불
0: 네.
2: 비회원은 400불.
0: 와, 그래도 큰 차이도 없네요.
2: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그러면 한 주면 다 보낼 수 있다면 네,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일주일에 up to $400 네. 그러니까 400불까지 이렇게 내시면 네네.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또 6주를 사인업 하시면 네. 150불 연회비 전체 가족이 다 히세스 뉴저지의 프로그램과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원권을 드린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일찍 제가 맡길 수는 없나요? 이런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9시 전에.
2: 네, 네, 네. 네. 저희 8시부터 early 네. 케어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0: 8시부터?
2: 네, 네. 네.
0: 그리고 after.
2: after는 6시까지 네. 와. 가능합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으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숫자가 제한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받으시고 이런 거.
2: 저희가 4월 30일로 early bird는 마감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regular 등록 기간인데요.
0: 네.
2: 6주 이상 등록하시는 분들은 디스카운트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네. 방송을 들으시고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5% 할인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과 네. 내일
0: 네.
2: 5월 4일 5월 5일 단 이틀 동안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께
0: 네.
2: 주수와 관계없이 5% 할인 혜택을
0: 와.
2: 네, 제공해 드립니다.
0: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께 빨리 방송 들었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네, 우리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KCS 지금 두 분 정말 중요한 KCS 뉴저지를 합병 후에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초대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네, 여름 서머 캠프가 올 가을에 킨더가든 들어가는 뉴저지에 사는 학생들부터 5학년 가을 학기 시작하는 네, 그렇게까지 나이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up to 400불까지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으면 380불인데 400불을 내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K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하시면 5%를 몇 주 네. 등록하시느냐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드린다. 와. 그러면 이 교육에 관한 건 그동안 굉장히 합병하시면서 이 KCS 뉴저지에서 강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서 네. 우리가 자세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2: 네.
0: 네, 찬찬히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KCS 뉴저지를 지금 합병 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거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건지 우리 오퍼레이션 매니저님께서
1: 저희가 합병 이후로
0: 네.
1: 한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0: 네.
1: 타 커뮤니티도 저희와
0: 네.
1: 함께 이제 같이 나누고
0: 네.
1: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타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들께서 저희를 굉장히 반겨주시고 계시고
0: 네.
1: 또 같이 일을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자고 말씀해
0: 네.
1: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저희가 합병 후에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저희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마음이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저희 커뮤니티 분들께 이
0: 네.
1: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달해 드리고자
0: 네.
1: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전화 문의부터 해서 또 몸이 움직이시기 불편하신 분들 식사 대구로 배달해 드리는 것까지 이제 두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의 전화도 많을 텐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사명감으로 뉴저지 10OFLY의 KCS 뉴저지를 지금 새로운 또 커뮤니티의 장소로 만드시는 노력이 있는데 커뮤니티 페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의 축제가 5월 16일
1: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네. 4시까지
0: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그래서 자세히 문의하셔서 또 부스도 추가로 네. 원하시는 분들 또 집안에서 필요 없지만 아직도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물건들 네. 도네이션 하실 수 있고요. 교육부에서 앞으로 예, 클라라 안 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표 한마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어떤가요? 네.
2: 저희 교육부는 성인과 학생들 모두 즐겁게 배우면서 자신감을 갖고
0: 네.
2: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2: 나아가 저희 KCS가 지역사회에 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CS 뉴저지 합병 이후에 더 활발해진 뉴저지 10OFLY에 위치한 KCS 오퍼레이션 매니저 클레어 캉 그리고 또 KCS 뉴저지 교육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클라라 안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올해 첫 월요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뉴욕의 아침은 어딘가의 밤, 뉴욕의 밤은 어딘가의 아침, 세상의 모든 아침은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몰사나이트,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헤니스의 집합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파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0: 일본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지금 창밖을 좀 보실 수 있나요? 너무나 화창합니다. 5월의 뉴욕, 나무의 초록초록한 잎이 다 났죠. 저 나무들 있잖아요.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이 버티다가 봄이 되면 저렇게 말없이 피어나거든요. 불평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요.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멈춰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월 4일 이 월요일 아침도 저 나무들처럼 그냥 피어나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봄날의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아침 투데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토퍼와 청하가 함께 부른 노래였죠. When I Get Old.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을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하고 싶다. 그런 노래인데 꼭 젊은이들의 어떤 추억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점점 그 지나온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 기억들 잊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을 노래하는 아주 감미로운 노래였습니다. 네, 주말은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가 좀 바람은 불었지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디 놀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월요일이라 조금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은 좀 부는데요. 보니까 너무너무 화창한 그야말로 완연한 그런 봄날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몸이 조금 무겁고 피곤한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5월에 내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에 보내는 경고,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떤 경고가 있는지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고요. 조금 무겁고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경고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50대, 60대 그 이후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없는데 뭐 무리하거나 이랬으면 괜찮아요. 근데 별로 이유 없이 많이 쉰 것 같은데도 피곤하다면 이것은 바로 봄철 피로증후군이죠. 겨울 내내 이렇게 움츠려 있던 우리들 몸이 갑자기 이 늘어난 햇살 그리고 따뜻한 기온에 적응하느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일조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수면 호르몬 다 알고 계시죠.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낮에는 조금 멍하고 밤에는 또 똘망똘망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뭐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기보다는 뭐 아침에 햇볕을 한 10분 정도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요 정도만 해도 우리 몸의 리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배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배탈 났다고요. 이것도 식중독 주의보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5월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타날까요? 세균이 번식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나가서 바베큐도 하고 야외 나들이 하고 외식도 좀 잦아지고 하는데 이럴 때 5월 좀 식중독 위험이 증가되니까 조금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균들 있죠. 살모넬라균, 뭐 대장균 이런 것들은 실온에 한 2시간 정도만 있어도 아주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외출하실 때는 뭐 아이스박스 같은 데 꼭 음식을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즘 이 계절에 주의를 해야 하는 두 번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거는 뭐 1년 내내 그러신 분도 있는데 관절이 쑤신다면 활동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막 등산도 하시고 뭐 산책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요 계절에 조금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겨울 동안 이렇게 굳었던 근육 관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하시는 그런 분들 처음에는 그냥 한 20분 정도 걷기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전에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은 운동하기 전만 하시죠. 근데 운동 다 끝나고 하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이 만약에 시큰시큰하시면 계단 무리하게 걷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봄이 됐을 때 내 몸에 이런 세 가지 신호가 오면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지 마시고 그냥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야 우리가 가족도 돌보고 또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도 이 따뜻하고 좀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도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아, 정말 어떠셨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노래가 가수 정미조 씨의 7번 국도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동해의 바람을 맞으면서 딱 듣고 싶은 그런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의 7번 국도가 어떤 길인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정미조 씨는 어떤 분인지 알면 더 좋겠죠. 두 이야기가 참 묘하게 닮아 있는데요. 7번 국도 달려보셨어요, 혹시? 이 7번 국도의 공식 명칭은 부산 온성선인데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와, 그총 길이가 한 908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수 있는 끝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겠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무장지대로 막혀 있습니다. 분단이 되면서 원래 종점인 원산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지도 위에는 이 원산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의 절반도 못 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 일제가 동해안 지역의 자원 수탈 그리고 군사적 통제를 위해서 닦은 길이 오늘날 7번 국도의 전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달리는 이 길이 사실은 그런 역사를 품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길을 막 달리고 있는 동안은 그런 생각이 잘 들진 않죠. 포항 이북부터는 거의 전 구간이 해안을 바로 옆에 끼고 달리는데요. 많이 유명하죠. 우리 관동 팔경을 비롯한 절경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뭐 정동진, 삼척, 울진, 속초, 해수욕장, 그리고 절벽과 파도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정말 그야말로 가는 곳을 몰라도 지도를 접어두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정미조 씨는 사실은 그 서양화를 그렸던 분이죠. 졸업을 하자마자 개여울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셨는데, 첫 해에 그 KBS 신인 무대 8주 연속 우승이라는 아주 쾌거를 기록하면서 신인상을 싹쓸이 하셨어요.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한창이던 1979년에 이분이 아끼던 그 노래들이 그 시대에 줄줄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 내가 노래를 더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연 가수 은퇴를 선언하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미술 석사 박사 학위 따시고요. 귀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을 하세요. 완전히 그 화가의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정년 퇴임한 후에 2016년에 앨범을 내는데, 그때 낸 앨범 제목이 37년입니다. 37년 만에 앨범이 나왔다고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녹음실에 들어가면서 정미조 씨는, 아, 내가 소리가 이제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많이 앞섰다고 하는데, 막상 첫 곡을 딱 마치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뭐 거의 10번을 잡아뒀던 녹음 스케줄을 한 3번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역시 가수는 가수인가 봐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방금 들으신 7번 국도입니다. 이 앨범은요, 나중에 그 EBS 스페이스 공감이 선정한 2000년대 대중음악 명반 100에 이름까지 올리게 되죠. 두 이야기가 좀 닮은 것 같아요. 7번 국도는 원래 원산까지 가야 하는 길인데 분단 때문에 고성에서 멈춰 있고, 정미조 씨는 한창 달려야 할 나이에 가수 인생을 접고 파리로 떠나고요.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멈춤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은 지도에 그려져 있고요. 노래는 37년 뒤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7번 국도가 언젠가는 또 다시 원산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그 교통망의 중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원산까지 쫙 달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입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는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 봄의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준비한다면 국보 매장으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이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밥, 또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입니다. 옆 건물의 발레 파킹 시 1시간에 2불이고요.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3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

0: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헬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헬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3: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2: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3: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2: 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리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쿠아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 다이아몬드, 보스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3: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벨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빌리지 G4 확장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Radio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0: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네, 카톡 주셔서 제가 카톡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 우리 백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선물로 도착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5월의 첫 주, 즐겁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미아님 들어오셔서 아주 그냥 이거 너무 사진을 잘 찍으신 건지 아침에 운동하시면서 찍은 하늘 아주 청량한 느낌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멋지네요.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설렘이 활력이 된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이런 청량한 날씨 보면 막 아직도 설렌다고 정상이냐고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좋은 인연님 방금 7번 국도 잘 들으셨는데 장민호의 그 트로트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종범님도 오셔서 하늘 사진 찍어주셨어요. 이 사진도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포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름과 파란 하늘의 조화로움이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저만 봐서 참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주변에 젊은 분들 많이 있으세요? 지금 중년 이후 정도 되셨다면 주위에 뭐 보통 이렇게 거의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어울리시지만 젊은 분들하고 또 유난히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 그래도 어른이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좀 연락하고 싶은 어른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어른인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이 돼야 나이가 더 들어서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송인 이금희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후배들이 밥을 이제 사러 오면은 후배들에게 밥을 사줄 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이거는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저 후배가 나를 위해서 본인의 바쁜 시간을 내어주는 거다. 그래서 아주 고마워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비싸고 맛있는 거 사줄 때 아유, 내가 밥 사줬으니까 내가 베푼 거다. 뭐 내가 시간 내줬으니까 뭐 내가 어른스럽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좀 거꾸로 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나를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사실 좋은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들은 계속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았을 때 받았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조금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좀 그래 뭐 버릇이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위에 젊은 후배들이 나를 잘 따르고 잘 연락을 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좋은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후배들 볼 때마다 계속 충고만 하고 비교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글쎄요. 그분들은 싼 그냥 빵 하나 먹어도 혼자 조용히 점심을 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는 떠난다고요. 나이가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태도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후배들을 만날 때 요즘 어때? 그냥 그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도 강합니다. 너 왜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한마디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내 얘기를 줄이래요. 아,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말고요. 그럼 벌써 젊은 분들 귀를 딱 닫죠. 들어주는 연습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나를 찾아온 것에 감사하세요. 나를 찾아온 그 시간이 그 후배들에게는 용기였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시간을 내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낯선 땅에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살아남는 법도 배우는데 젊은 사람들 곁에서 배우는 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진짜 좋은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주위를 둘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시간을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99, 파 4번드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1: 866-566-9191, 866-566-9191.
1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울 보시면서 아, 나 오늘 참 예쁘다 이런 생각해 보신 게 언제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곧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선물은 정하셨나요? 꽃도 금방 시들고 밥도 먹으면 끝나긴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선물도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평생 화장품과 미용에 쓰는 돈이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많대요. 집 한 채 값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제 곁에 우리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핫한 화장품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K가디언스의 최미경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우, 오랜만에 제가 스튜디오 왔는데 스튜디오 너무 좋으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뭐가 편했나? 네. 아, 케인나주 오고 빛납니다.
0: 아,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로도 또 많이 봐주시고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아,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좀 괜찮네.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그 생각 언제 하셨어요?
1: 제가 한 네. 이거를 개발할 때쯤만 하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늙은 내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예전 그리움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웠던 40대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0: 네.
1: 그 정도로 제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거울을 보는 게 싫었어요.
0: 그러셨어요? 네,
1: 저 이제 내일 모레 70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0: 네.
1: 아 40대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구나라고 했는데
0: 네.
1: 제 얼굴을 갖고 제가 만들었어요.
0: 네.
1: 그리움이라는 거 예전 4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0: 그렇죠.
1: 그런 화장품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0: 맞습니다.
1: 만들었고 지금은 새로움 피부가 새롭게 탄생되게끔 하는 새로움
0: 네.
1: 지금 이 나이에 탄력 있고 탱탱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얼굴을 눈을 봐도 왜 늙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0: 그렇죠.
1: 많죠. 네.
0: 뭐 하세요?
1: 네. 얼굴 뭐 했나요?
0: 네.
1: 뭐 올렸나요? 하는데 너 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0: 네.
1: 화장품을 꾸준히 쓰게 되면 변화 가 된다는 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전에 제가 이 화장품 뭐 화장품이 다 그 화장품이 아니냐는데
0: 네.
1: 그냥 네, 좀 화장품이지만은 조금 기능성이 있어서
0: 그렇죠.
1: 피부를 다르게 만들어준 화장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0: 네.
1: 좋은 화장품들이죠 다들. 그런데
0: 그렇죠.
1: 이 기능성이라는 거는 제 나이에 맞게끔 했어요.
0: 맞아요.
1: 4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0: 네.
1: 또 필요하고 또 봐서 그전까지 지금이 달라진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제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할 거예요.
0: 맞습니다.
1: 한 분만 아니라 쭉쭉쭉 꾸준히 썼던 분
0: 네.
1: 1년 반 썼던 분들은 지금 정말 달라진 모습에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지만
0: 그렇죠.
1: 그냥 빈말이 아니라
0: 네.
1: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 남편한테도 물어보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물어보시면서
0: 네.
1: 내가 정말 변해 보이니? 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0: 맞아요.
1: 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K가디언스가 지금 4년 됐나요? 그러면?
1: 그렇죠. 네, 네,
0: 4년
1: 네.
0: 전에 이렇게 탄생을
1: 제가 개발한 건 한 6, 7년 됐으니까요.
0: 그렇죠. 네. 네.
1: 미국에 들어온 게 제가
0: 들어온
1: 3년
0: 게.
1: 반이니까
0: 맞습니다.
1: 4년 차 되죠.
0: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식물성 화장품.
1: 네.
0: 그리고
1: 그렇죠. 네.
0: 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어떤 여성들의 정서에 참 맞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근데 그 뭐 그냥 그리움이라는 거는 그 지금 그걸 썼던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그 정말 그 짓고 좋았어.
0: 네.
1: 지금 아직도 팔아?
0: 네네.
1: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움 다음에 새로움이지만 그리움을 너무 많이 찾고 있어서
0: 그렇죠.
1: 그리움이 이번 6월 달에
0: 네.
1: 또 들어옵니다.
0: 아, 그래요? 아,
1: 네.
0: 너무 반갑네요.
1: 네. 네.
0: 그리워하셨을 텐데.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움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다음 주가 벌써 이 마더스데이예요.
1: 아, 네, 그렇죠.
0: 이번
1: 그렇죠.
0: 주죠. 이번
1: 네,
0: 주말.
1: 네.
0: 또 어머님들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1: 네.
0: 또 1년 중에 지금은 이 마음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식사하는
0: 그렇죠.
1: 거 그건 없어지지만 화장품을 쓰므로써 얼굴이 변화되는 거는 분명히 보여질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세트를 사면 한 세트를 더 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0: 네.
1: 그게 그거 아니야? 50%
0: 세일하는
1: 거나 똑같은
0: 네.
1: 거 아니야? 다릅니다. 왜냐하면
0: 네.
1: 한 세트를 사서 한 세트를 더 하세요라는 이유는 뭐냐면
0: 네.
1: 꾸준히 그때까지 써보시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한 세트 사고 아우 이거 반값에 사서 잘 샀어 생각 갖지 마시고
0: 맞아요.
1: 한 세트를 샀는데 한 세트를 더 써보시라는
0: 거예요. 조금
1: 거야.
0: 더 꾸준히.
1: 네. 그 써보고 네. 나면 정말 내가 한번 쓴 거하고 달라 보일 겁니다.
0: 그렇죠.
1: 이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0: 맞아요.
1: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한 세트 사면 한 세트를 더 주는 이 좋은 가격.
0: 네.
1: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0: 네.
1: 거기다 또 마더스데이라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송유 액기스.
0: 아,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거, 주신다고요.
1: 네, 네. 그것도 정말 너무 좋아요.
0: 네. 네.
1: 그 금산에서 나온 홍삼 액기스인데
0: 네.
1: 홍삼하고 송유가 같이 섞어서 정말 그것도 괜찮아요.
0: 네.
1: 그것도 60불짜리 한 박스를 드리죠.
0: 네.
1: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골프나 아니면 나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저녁때 세수하고 팩을 탁 하면은
0: 네.
1: 그 팩도 얼마나 좋습니까?
0: 아, 맞습니다.
1: 팩도 한 박스 드리고
0: 네.
1: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더스데이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0: 네.
1: 남편분들이나
0: 네.
1: 그리고 따님들이나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고
0: 그렇죠.
1: 또 따님하고 같이 쓰게 된다도 좋고요.
0: 네.
1: 그래서 이 기회에 꼭 구입을 해보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0: 그렇죠.
1: 네네.
0: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뭐 화장품은 요즘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1년 365일 다 쓰고 계시는데 나한테 맞는 것을 딱 찾는 건 정말 복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K가디언스에서 마더스데이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새로운 세트죠.
1: 네.
0: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1 플러스 1으로
1: 네, 네.
0: 아주 파격적인
1: 네.
0: 가격으로
1: 네.
0: 이 정도는 써봐야 그래도 좀 내가 여기 맞구나 안 맞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달라진
0: 네.
1: 모습 분명히 제가 자신하는데 3,
0: 네.
1: 4세트만 써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걸 올리려고 한국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0: 맞아요.
1: 네. 네. 정말 어머님들한테 선물해서
0: 네.
1: 아우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써보세요라고 라도
0: 그렇죠.
1: 보시라는 겁니다.
0: 맞아요.
1: 네,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또 우리 어머님들은 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또 작은 글씨 다 봐가면서 성분도 뭐 분석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냥 그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1: 네.
0: 근데 선물을 딱 받으면 믿고 정말 그걸 써보면 아주
1: 네.
0: 편리하고
1: 네.
0: 좋아요.
1: 정말 주름도 그렇고 우리가
0: 네.
1: 안에 있는 임피의 탄력이 엄청 중요해요.
0: 너무요.
1: 젊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20대, 30대들은 아무렇게서도 너희들은 젊어서 그런데
0: 그렇죠.
1: 나이가 40대 후반되면은 벌써부터 이제 콜라겐도 필요하고요.
0: 네.
1: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0: 네.
1: 주사를 맞거나 해서
0: 그렇죠.
1: 보톡스를 맞아야지만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먹 드시고
0: 네.
1: 그다음에 바르시면서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석류에 보톡스 저기 콜라겐도 들어갔다는데
0: 네.
1: 그 석류도 드시면서
0: 네.
1: 또 바르시고 하면은 어머님들 그리고 또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0: 그렇죠.
1: 젊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하는 걸 느껴요.
0: 네.
1: 근데 이런 날씨는 땀이 나니까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네.
1: 저녁 때 듬뿍 발라주시고 아침에 세수만 하고 그냥
0: 네.
1: 네, 선크림만 바르고 나오셔도 너무 건강하고
0: 맞습니다.
1: 네, 아주 피부가 탄력이 탱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저도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젊을 때는 뭐 피부 고민 안 했죠.
1: 네.
0: 그런데 중년 이후 이렇게 들었으면 정말 이게 건조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잡히는 거고 탄력이 정말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만 좋아도 사실은 색조 화장 많이 안 해도
1: 네,
0: 되더라고요.
1: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0: 네.
1: 피부가
0: 네.
1: 자신하니까
0: 입술만 좀 발라줘도
1: 네, 제가 이게 화장을
0: 네.
1: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피부가 똑같은
0: 네.
1: 얼굴인데 지금 제가 강조는 무조하고
0: 네. 그러니까
1: 네, 아이라인만 제가 바른 건데
0: 네.
1: 지금 보면 사람들이 내가 2시간밖에 못 나왔어 못 자고 나왔어 하면 믿질 않아요.
0: 그러니까
1: 아니 이렇게 피부가 여전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그냥 저희 것만 써보세요가 아니라 써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이 5월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매년 참 5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사시는 분들에게 한 박스를 선물로 더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산에서 나온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이 60불 상당인데 이것도 증정을 해주시고 마스크팩 너무나 필수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마스크팩도 주신다고 하니까
1: 아유 기분이다.
0: 네.
1: 그러면 요번에 또
0: 네.
1: 여행용으로
0: 네.
1: 다닐 때 쓰는
0: 네, 네.
1: 키트 조그만 게 있어요.
0: 아,
1: 샘플로
0: 그래요?
1: 돼 있는 거네. 그것도 저희가 3, 40불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0: 네.
1: 지금 이 K라디오를 듣고
0: 네.
1: 네. 전화든
0: 네.
1: 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그것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0: 와, 너무
1: 네, 그러면
0: 좋습니다.
1: 정말 선물이 그냥 너무너무
0: 그러네요.
1: 그냥 네, 네. 한 다발입니다.
0: 풍성한
1: 네,
0: 선물.
1: 네.
0: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도 쓰고 나도 쓰고 그리고 또 선물로 줄 때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1: 네,
0: 있는
1: 네.
0: 그런 선물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것뿐만 아니죠.
0: 네.
1: 여러분들 저희 아시죠? 저희 한 대는 미라클 그 저 프리미엄도 매직이지만은 네. 매직 커버도 있지 않습니까?
0: 아, 진짜 매직이죠.
1: 네, 매직입니다. 네. 지금 골프를 치시거나 지금 이 5월달, 6월, 7월달은 정말 필수적으로 그럼요. 햇빛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 네. 중요한 겁니다. 근데 햇빛을 차단을 하면서도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도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매직 커버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거를 지금 80불짜리잖아요.
0: 맞아요.
1: 하나 살 때.
0: 네.
1: 거기에도 하나 사면 하나가 따라갑니다.
0: 어, 이것도요?
1: 네. 오. 그러면서 또 피까지 따라가니 네. 그럴 수 없죠.
0: 아, 네. 역시 5월입니다.
1: 네. 마더스데이에 제가 꼭 뭐 프리미엄을 꼭 사십시오는 아니고요.
0: 네.
1: 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선물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스트가 떨어졌어요.
0: 네.
1: 미스트만 사시면서 하나 사면 하나가 또 따라옵니다.
0: 아, 그것도 낱개로 구입하네요.
1: 네. 그것도 오. 그렇게 해주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0: 아,
1: 아니면 전화라도 아니면은
0: 네.
1: 저희 또 웹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우리 그 K가이던스 웹사이트에도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0: 네.
1: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라도 구입은 충분하시고
0: 맞습니다.
1: 오프라인, 온라인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아, 너무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또 풍요로운 때가 기회입니다. 네,
1: 그렇죠?
0: 어차피 내가
1: 네, 네.
0: 써야 되는데 이걸 미리 사두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세이브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방문하시면 그 안에 볼 것도 많고 한번 또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1: 아, 그렇죠.
0: 매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1: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제가 이게 TV 여기 라디오 방송을 네. 들었다면서 그거 광고하러 나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광고도 하지만은
0: 네.
1: 진짜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0: 그렇죠.
1: 네, 한번 와서 꼭 좀 더 듣고 싶고 또 요새 좀 새로운 이벤트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뭐 저희가 네, 세일을 하게 되면은 꼭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정말 정보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
0: 네.
1: 지금 꼭 구입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고 조금 전략하시고요. 그걸
0: 네.
1: 했다가 겨울 올 겨울까지 다 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네.
0: 사실은 대표님 역시도 이 화장품을 계속 쓰시면서
1: 네.
0: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쌓여
1: 그렇죠,
0: 있으시잖아요.
1: 그렇죠. 아까 그러셨죠?
0: 네.
1: 아침에 거울 보면서
0: 네.
1: 어떻게 느껴지냐. 저는 네, 하루하루를 항상 거울을 봤을 때
0: 네.
1: 저한테 선물을
0: 네.
1: 했어요. 참 내가 한 대 선물하는 걸 너무 잘했구나.
0: 아.
1: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개발하거나
0: 네.
1: 아니면은 하질 않았다면은
0: 네.
1: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내 나이에 쭈글쭈글 내 주름 때문에
0: 네.
1: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 또 누구들처럼 친구들 말처럼 어떻게 하면은 보톡스를 맞고 어떻게
0: 그렇죠.
1: 하면 올리냐 이 생각을 했을 건데
0: 맞습니다.
1: 그냥 크림 제가 쓰고 있는 미라클로만 가지고도 이렇게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나갈 때 자신 있게 매직 커버를 한번 탁탁
0: 그렇죠.
1: 저희한테는 정말 매직 커버가
0: 네.
1: 네, K가이던스 하면 매직 커버입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니더라도 매직 커버는 하나 구입하고 싶으면 꼭 한번 써보십시오.
0: 맞습니다.
1: 네, 네. 어느 거와 아주 비교를 해도
0: 맞아요.
1: 전 세계 어느 거와 비교를 해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0: 맞아요. 네.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직 커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 쓰는 느낌이 향이 많은가 봐요.
1: 네.
0: 오래 쓰는 느낌이
1: 네.
0: 들거든요.
1: 거기에다가 또 리필까지 또
0: 네.
1: 따라 있지 않습니까?
0: 리필도 들어있고.
1: 네. 근데 또 하나를 더 준다니.
0: 그러니까요.
1: 오래 준비하면은 내년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넉넉하게
1: 아, 네.
0: 이때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이렇게 뭐 지인들이나 교회에 있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좀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0: 너무 좋죠.
1: 지금 네. 한다면 이걸로 꼭 권해보십시오.
0: 맞습니다. 네. 사실은 40대 이후 50대 60대 갈수록 우리 중장년층들 피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름, 미백, 뭐 어떤 처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술도 받고 하는데
1: 네.
0: 홈케어로
1: 네.
0: 집에서 이 화장품으로 꾸준히 관리만 하면
1: 네.
0: 그런 성분들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1: 안에 다 있죠. 네, 지금 정말 보톡스만 맞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네 뱀톡신이라는 저희 보톡스 원료가
0: 그러니까요.
1: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스냅핀이라는 거는 이 피부에 탈려 지금 정말 스냅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좀 비싸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그게 들어갔다는 거에 중요하고 안티에이징 너무나 많이 지금 어느 제품주가 안티에이징 안 들어간 게 없어요.
0: 그렇죠.
1: 단백질이다. 그리고 그 피부를 그냥 탄력을 준다 다 들어가 있지만은
0: 네.
1: 거기에 더 보건가는 신임핀이 들어가 있어 있다는 거는 사실상 잘은 모를 겁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0: 네.
1: 사실상 써보시고 나면은
0: 네.
1: 좋은 제품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0: 네.
1: 그렇다고 제가 광고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 큰
0: 네.
1: 대기업들처럼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요새 저희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0: K뷰티군요.
1: 네, 그분들이 처음에는 K뷰티를 찾으러 네. 왔다가 아 이거 나 잘 모르는 건데 브랜드가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가 써보시고 네. 입으로 너무나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0: 맞아요. 네,
1: 선물하기도 지금 외국분들 네. 지금 혹시 선물하는데 K뷰티를 하고 싶다면 이걸 한번 해보시고
0: 그렇죠.
1: 네,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우리네 어머님들 떠올리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정말 맨날 뒷전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런 화장품을 선물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아, 아직까지도 아이고 내가 그냥 뭐 에이 날 뭐 위해서 이런 걸 왜 돈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이럴 때 우리 어머님한테 이걸 지금 선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감동받았던 외국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님한테 K뷰티 쪽에서 네. 뭐를 권하면 좋을지 몰라서 네. 그냥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라고 하고 매직 커버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몇 가지를 사가지고 갔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지금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저거 하는데 그 친구가 어제 그저께 네. 금요일 날인가 와가지고 네 세트를 가져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네. 자기 이제 결혼을 할, 자기 장모님 되시죠? 그분한테도 아~ 선물하고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0: 네.
1: 그 정도로 네. 네, 써봤던 분들이 이렇게 정말 좋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0: 네.
1: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지금 내 피부가 부석부석해.
0: 그렇죠.
1: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은 얼굴에 윤기가 나고 탁 하게 되면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꼭 한번 써봐 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보시면서 아 이래서 탄력이 생긴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잔주름이 있는 이가에
0: 그렇죠.
1: 네, 그 잔주름이 있는 게 어느새 없어지는 그냥 네. 굵은 주름은 없어진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네.
1: 근데 차츰차츰 엷어지는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늙지 않은 그때 보나 지금 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을
0: 맞습니다.
1: 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 이런 일들이 우리 K가디언스에 가시면 여러 가지 좀 체험해보시고 또 골라보실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 지금 이벤트하고 있는데요.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그리움 세트, 새로움 세트죠. 원 플러스 원. 한 박스 사시는 분들 한 박스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석류 너무 좋잖아요. 콜라겐 예, 젤리스틱 60불 상당인데요. 이것도 주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스크팩 무료로 주시는데요. 주름, 미백, 콜라겐 예, 네. 다양하게 있는
1: 네,
0: 거예요.
1: 네, 네, 네.
0: 네, 아까 말씀하신 매직커버도 역시 원 플러스 원 지금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기회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방송 들어보는데는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린다 했잖아요.
0: 네, 그것까지 네. 플러스 네, 원 또
1: 네, 네.
0: 있습니다.
1: 여행 가실 때 그것만 있어도 돼. 네, 네.
0: 아, 너무 좋네요.
1: 또 바디 샴푸 다 들어가 있는데
0: 아,
1: 그 여행용도 너무 좋습니다.
0: 네, 이제 네. 또 많이들 가실 텐데 여행용 우리 선물까지 챙겨가시고요. 네. 찾아가실 분들 플러싱에 있습니다. 노던 블루바드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46-765-5117번 646-765-5117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더스데이 선물 올해는 우리 어머님들 진짜 예쁘게 해드리는 선물 어떠신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사 네. 말씀 부탁드려요.
1: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네.
1: 저희 짧은 시간에 저희 걸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급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여러분 진짜 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시고요. 나 자신이 네. 행복하면 자식들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행복을 줍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아름다워지시고 네. 꼭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0: 네. 네.
1: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0: 네.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투데이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아쉬우시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우진숙이었고요.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T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

0: 1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이들에게 여기는 놀라운 곳입니다. 말 한 통에서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서류 한 장이 삶을 가로막는다 싶을 때, 이 문을 열면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길 안내해주고 필요한 정보 건네주고 때로는 괜찮다고 다독여줍니다. KCS 한인봉사센터는 이렇게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우리 한인들의 서름을 다독이는 곳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 맞다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이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에 김명미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김명미입니다.
0: 지금 이렇게 음성을 딱 들어도요, 일을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딱 진행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여기에 겸손함까지 추가되는 순간이죠. 자, 오늘 김명미 회장님 모시고 KCSD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마다 다 한인분들이 이민 오면서 겪은 서름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명미 회장님은 어떠셨을까? 처음에 미국으로 어쩌다 오게 돼서 지금까지 살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1: 아, 누구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나만 겪었겠지. 그렇게 5년은 살았던 것 같고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0: 네.
1: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누구나 아픔은 있고, 사실 진짜로 시작하면 끝도 없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마다 다 사연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힘겨울 때마다 문을 두드리는 곳이 KCS 한인봉사센터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얼떨결에 남편 따라 이민 왔다가
0: 네.
1: 신분의 아픔을 다들 많은 분들이
0: 맞아요.
1: 요즘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올 때만 해도 다 각자 스토리가 있으니까 신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었고
0: 네.
1: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턴을 해야 됐었고
0: 네.
1: 그렇게 늦게 이민 왔어요, 저는. 늦게
0: 네.
1: 이민 오다 보니까 영어가 내 first language가 아니었고, 나를 받아줄 만한 인턴의 스페이스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KCS에 노크를 했었는데요.
0: 네. 네.
1: 2013년도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와. 그때 2013년에 문을 두드려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지금 회장님까지 되셨단 말이죠.
1: 네. 얼떨결에.
0: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네.
1: 많은 아픔들을 겪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게 그때는 아픔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0: 네.
1: 허겁지겁 사라졌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0: 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민 신분 관련해서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신분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사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는 말 아니겠어요? 거의 뭐.

0: 그렇습니다. 제가 입사해서도 영주권까지 네. 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OPT로 H1 영주권 네. 시민권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초기에 제가 신랑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참 어렵다.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신분 때문에 어려운데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해준 말이 너도 한국 가면 시민권자야.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어요.
1: 네.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딱 태어났더니 여기 네 나라야. 너 여기서 살아도 돼. 이렇게 허락받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를 미국 와서 깨달았던 기억이 있고 거기다 우리도 언어 때문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럼요. 참 언어라는 게 어려서 온 사람들하고 네. 저같이 이렇게 늙음악하게 온 사람하고는 정말 뛰어넘지 못하는 벽 아닌 벽인 것 같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셨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KCS 한인봉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명미 회장님입니다. 자, 회장님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일단은 KCS 봉사 센터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KCS 봉사센터 하면 다 해줄 것 같아.
0: 아, 과찬이시고요. 네. 네. 사실은 한인봉사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목소리를 대변해드리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런 기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0: 그런데요. 네. 많이들 잘하세요, 요즘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잘해가 아니라 네. 같이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합니다라는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1: 네.
0: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what? 내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그 한국에서는 무슨 커뮤니티의 그 중요성이랄까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회사 생활하고 동네 사람 친구들 만나고 이게 끝이었는데 미국 오니까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KCS 같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
0: 특별히 KCS는 베이스가 이제 어르신들 섬김이잖아요. 네. 어르신들 특별히 많은 시니어분들이 언어 때문에 정보 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에이징 서비스를 가장 아직까지도 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저도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KCS 한인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고, 오늘은 또 이제 방송을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이나 할 만큼, 안 하는 게 뭐야 싶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일단 이게 가능합니까?
0: 가능하죠.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잘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입사했을 때 34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94명으로 인원이 좀 늘었죠.
1: 네.
0: 늘고 서비스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한인뿐 아니라 요즘에는 중국인들도 히스패니시들도 또 사우스 에이시안 사람들도
1: 네.
0: 한인들이 저희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책임감들이 있으니까 팔로우업들을 잘해주나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찾아오시는 것도 같아요.
1: 네. 이제는 그냥 타민족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인하면 뭐 발빠르고 정보 정확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 철저히 이런 걸 다 아니까 타민족들도 여기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하셨는데 이게 1973년에 설립이 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KCS.
0: 네, 맞습니다. 올해가 53주년이었습니다.
1: 자, 53주년의 역사를 저희 광고 듣고 나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시 뉴욕주,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회. 정장부터 캐주얼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훅 바꿔버리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의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국보 삼원각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5: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4: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5: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4: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5: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4: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7: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KCS의 김영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KCS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부터 한번 찔러볼까요?
1: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면 또 다 나오기도 하지만
0: 네.
1: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에이징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에이징이라고 하면 우리 네. 노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잘 안 듣고 싶어 하셔. 에이징 프로그램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정신건강 클리닉 따로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 이제 무슨 일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취업 및 직업 훈련반 따로 있어요.
0: 네.
1: 공공보건이라고 그래서 퍼블릭 헬스 리서치 센터인데요. 프리벤션 케어에서 미리 크로닉 디지즈에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게끔 네. 도와드리는 공공보건부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러한 곳이 K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각 부처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일단 에이징 프로그램 그러셨는데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1: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또 알 수도 있어요. 저희가 166가에 효신교회에 있는 지하에 지금 있어요. 플러싱 네. 시니어 센터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올드 어덜트 센터라고 부르라고 나라에서.
0: 네. 올드 어덜트 센터. 네.
1: 그래서 OAC라고 해요. 플러싱에 네. 있고요. 또 코로나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111가에.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에 보면 우리가 맨하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루 열어봐라 했는데 처음에 15명 아유 맨하탄에 20명까지 오겠어 했는데 지금 60명 정도 오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서 펀딩을 받아서 하루 더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열어지고 있는 맨하탄의 시니어 센터, 올드 어덜트 센터 있고요. 또 우드사이드의 팝업 카페라 그래서 팬데믹 때 어르신들이 많이 못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러다가 보니까 집안에만 계시다가 힘들잖아요. 소외되는 것도 느끼시고 그래서 팝업 카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서 시니어 센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오셔서 커피 드세요, 장기 두세요, 카카오톡 배우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이틀 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뉴저지가 합병이 됐잖아요.
0: 네.
1: KCC 뉴욕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이렇게 네.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도 소셜 어덜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저기 뭐 편하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면 어떤 서비스들을 받게 되는지.
1: 네. 166가 플러싱에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400명 정도 오시니까
0: 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마련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르신들의 네. 학교 같아요. 장구반, 노래반, 댄스반, 서예반 뭐 굉장히 많아서 어떤 클래스들은 웨이팅 많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111가에 가시면 같은 서비스기는 한데요. 거기서는 홈바운드 저희가 도시락을 아침부터 싸지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까지는 네. 섭컨트랙으로 사실은 큰 데에서 펀딩을 받으면 거기에서 서브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요.
0: 네.
1: 2년 전부터는 뉴욕시 노인국에서 직접 directly 그 컨트랙을 받아서
0: 네.
1: 홈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제일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중국 음식, 코셔, 할라, 그다음에 미국 음식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주중, 주말 이렇게 달라요.
0: 네.
1: 주중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850개 정도가 도시락이 나가고요.
0: 와.
1: 그다음에 주말 700에서 750개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멀저가 합병이 작년에 2025년 2월 14일이 저희가 합병된 날인데요.
0: 네.
1: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KCS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들을 노크를 좀 해봤더니
0: 네.
1: 한국 음식만 해봐라 처음에. 그래서 네. 뉴저지는 지금 현재는 한국 음식만 합니다. 50개 월, 수, 금 3일 동안 저희가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0: 네.
1: 9월부터는 두 배로 늘립니다. 올해 9월부터 5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홈바운 밀 서비스가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배달되겠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땐 700개, 뭐 800개, 50개가 이제 100개가 돼.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사실 요리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집에까지 배달하는 일, 이게 따져보면 엄청 힘이 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프로젝트였고요. 네. 하나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겠나 했었어요.
0: 네.
1: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시니어 센터에 나오시거나 데이케어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보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했을 때는 집에 계시면서 도시락을 받는 거.
0: 네.
1: 그리고 저희는 우버이시안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가 대문에 걸어놓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문 앞에 가서 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받고
0: 네.
1: 잘 계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렇게 체크인을 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힘들어지면서 찾는 서비스가 홈바운 서비스입니다.
0: 네.
1: 홈바운 밀 서비스.
0: 야,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이 건강이 잘 계신지도 건강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떤지 말씀도 좀 나누고 그리고 식사 중요하니까 꼭 챙기세요. 식사도 챙기고 그냥 뭐 자식이네요.
1: 네. 진짜 한 분의 그 테스트모니가 있었어요. 자식보다 낫더라.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매일 음식을 내 자식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해줄 수가 없을 텐데
0: 네.
1: KC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른 메뉴고요.
0: 네.
1: 더 중요한 건 노인국에서 어프로브가 난 재료 식단.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그냥 뭐 제가 그냥 상상해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진짜 뭐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식사도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계셔야 되고 특별히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은 이 밥 받으러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집안에서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0: 네.
1: 또 목발 짚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면 no answer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챙겨서
0: 네.
1: 정말 잘 계시는지 확인합니다.
0: 아, 그냥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병민 회장님 오신 김에 제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아우 천만에요. 제가 하나요. 미국의 정부가 또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니 이게 어디서 이렇게 펀드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랑 정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그야말로 한인 봉사센터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이제 배달하다 보면 음식 배달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울컥하는 감동적인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1: 많죠. 왜냐하면 정말 많아요. 특별히
0: 네.
1: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 레시오가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추 50-50 반 이상이 아마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도 많이 입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정서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랬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해야 돼요? 내지는
0: 네.
1: 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KCS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배우고
0: 네.
1: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서를 배우고 가정에서 못 배웠던 어떤 한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 찾아가는
0: 네.
1: 그런 곳이 또 KCS인 것 같기도 해요.
0: 네. KCS에서 와서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하겠지만 얻어가는 게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 에이징 프로그램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또 프로그램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1: 네.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은 사실은 education, work first,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ublic health, mental health, immigration 이렇게 다 있는데요.
0: 와, 네.
1: 많은 부서들이 와서 부서장들이 인터뷰를 해서 또 알고도 있을 겁니다. 네. 한인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 저희가 159가 노던에 있다가 네. 203가 베이사이드로 이사를 했는데 네.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십시일반 작게 크게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셔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0: 네.
1: 이사를 했고 시니어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제 목적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빨리 진행이 안 됐어요. 팬데믹이 터져버렸고
0: 아, 네.
1: 3년은 묶여 있었어요. 또 백신 사이트로 사용도 하기도 했고
0: 네.
1: 지금 2026년도인데요. 도대체 언제가 제가 플러싱 우리 어르신들 뵈면 할 말이 없고 미안하고
0: 네.
1: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이게 이 건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될 것 같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돼요.
0: 네.
1: 그러다가 보니까 이젠 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엌 공사가 끝났죠. 드디어 부엌이 돼야
0: 네.
1: 안에 생추어리하고 볼룸이 되는 거니까 부엌이 되기 전에 루프 공사부터 했었어야 돼요. 지붕이요.
0: 네.
1: 지붕에서 물이 새면 주방 아무리 깨끗하고 잘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하는 공사는 밖에서 안 보이니까 너네 뭐 하는 거야. 주방도 안에서 공사하니까 주방은 언제 되는 거야. 주방 네. 공사가 더 까다롭더라고요.
0: 네.
1: 지금은 생추어리하고 볼룸을 다 뜯어놔서 사실은 저희가 5월 9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버이날 건강검진 행사를 해요.
0: 네.
1: 900명 이상 오시는 행사를 정말 죄송한데 안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네. 지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감사 인사는 해야 돼서 바깥에서 203가 저희 건물 바깥에서 스트릿 203가 스트릿 맞고 진행을 합니다.
0: 네.
1: 드디어 아내가 공사를 하는구나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셨고요. 하나하나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 계속 죄송한 마음은 또 있어요. 화장실 공사가 완료가 됐었고요.
0: 네.
1: 3개 6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못한다 해서 10개 막 20개씩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0: 네.
1: 베이사이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들어가 보니까 또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도 써야 됩니다. 지하가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제가 징징거렸어요.
0: 왜냐면 쓰셨어요. 네.
1: 왜냐면 이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도
0: 아니고 네.
1: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미안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부 대신에
0: 네.
1: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해서 작년에 2밀리언 어프로브는 받았는데요.
0: 네.
1: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0: 네.
1: 받았습니다. 어워드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왜 공사 안 해? 언제 하는 거야? 왜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1: 예. 참고로 저희가 그 생추어리하고 볼룸하고 지금 공사하는 게 4밀리언짜리잖아요.
0: 네.
1: 공사는 시작했는데 아직 원 페니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업프런트에 저희가 돈을 다 써야 되고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리임버스를 받는 게 정부 펀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캐시플로어 때문에 저희가 갈라도 하는 거고 골프도 하는 거고 돈을 좀 모아보는 거예요.
0: 네.
1: 그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한인들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기회에 인사 말씀드립니다.
0: 네. 아휴, 지금 이렇게 그냥 겉보기엔 캐시에서 있고 뭐 펀드를 받았다니 뭐 좋아지겠네. 공사한다니 바뀌겠지. 시니어 센터는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그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네. 아, 이게 참 언제 말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버이날 감사대축제 건강박람회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S 한인봉사센터 김명미 회장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2: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1: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2: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1: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쿠아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2: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살면서 알아야 하는 삶의 지혜, 정보.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KCS 김명미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어버이날 감사대축제. 5월 8일이 한국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0일이 미국의 마더스데이입니다. 자, 어버이날 감사대축제 건강박람회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말씀드렸죠. 900명 정도 오세요. 작년에 900명 정도 오셨는데요. 요번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긴장도 하고, 세이프티에, 그 안전에 좀 신경 쓰고 있고, 203과 네. 스트릿을 막고, 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식사를 안에서 하실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도시락을 드리면서 푸드 팬츄리가 나가요. 네. 너무 많이 올랐다고들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품목들로 저희가 골라봤어요. 야.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도시락과 푸드 팬츄리 기프트가 네. 되겠네요. 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또 건강검진은 보험이 없으신 분들 네. 오시면 여러 닥터분들이 또 참여 같이 하시니까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 전화하시면 건강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건강박람회 관련해서 어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718-939-6137번 KCS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18-939-6137번입니다. 아까 그 이렇게 식료품 선물 드린다 그러셨는데 그 코비드 때 그런 선물 많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랬잖아요.
1: 네, 그랬었어요.
0: 저 타주긴 하지만 그거 만들어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900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네. 현재 지금 1,000명 정도가 올 거다. 이래서 좀 넉넉하게 만들어보려고는 하는데 네. 지금같이 물가도 비쌀 때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드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이게 다 같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 커뮤니티마다, 이 서비스마다 또 다른데 한인분들에게 딱 맞는 걸로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요 선물도 받고 도시락도 챙기고 식사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건강 야,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건강 염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요. KCS 베이사이드 본관 야외에서 진행합니다. 어버이날 감사대축제 그리고 건강박람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페어가 열린다고요?
1: 아, 5월 16일이에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KCC였어요. 그렇죠? 테너플라이에 네. 있는데 합병한 지가 1년 2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뉴저지는 잘 모르니까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홈바운드 진행했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퍼블릭 헬스, 에이징, 워크포스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커뮤니티가 아직도 KCS 뉴저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모르시는 분들 그날 커뮤니티 페어 앤드 건강검진 그때도 같이 건강박람회예요. 네. 그래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3회째예요. 해봤는데요. 그날 네. 저는 테너플라이에 그렇게 많이 오시겠어요? 했는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씩은 와.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군고구마도 팔고 옥수수도 굽고 잔치국수도 만들고 이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바자회성이에요. 그래서 크게 펀드레이징을 뉴저지에서 해본 적이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보도 알리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오셔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국수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런 날이에요.
0: 네. 기왕이면 어차피 밥 먹을 거 그리고 어차피 뭐 옷이니 화장품 주얼리 뭐 이런 거 살 거 이렇게 해서 도움도 드리면서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배워보고 그리고 가서 또 무료로 상담하거나 뭐 이런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5월 9일 어버이날 행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5월 16일은 저희 빌딩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공연도 있고요. 네. 먹거리, 볼거리 많이 있으니까 5월 16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KCS 뉴저지로 와주세요.
0: 네. KCS 뉴저지에서는 5월 16일 토요일에 커뮤니티 페어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한인분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극적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1: 네. 사실은 남프라핏의 꽃은 봉사자들이세요.
0: 네.
1: 네, 발렌티어들이시거든요. 조금 달라지는 시스템인 거는 같아요. 저희가 워크포스 프로그램 자체에서 페더럴에서 네. 어메리코비라고 하는 펀드를 받아서 발렌티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 발렌티어 완전 발렌티어들은 그리 많은지는 않은 것 같고요.
0: 네.
1: 그래도 교통비라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발렌티어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서로 쉐어하는 그렇게 조금 변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시니어센터 같은 곳은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혹시라도 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1: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 리셉션 78-939-6137 전화하시면은요.
0: 네. 네.
1: 그리고 각 부서가 니드가 달라요. 발렌티어가.
0: 네. 그러니까
1: 예를 들어 A승이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전달하는 뭐 차로 네.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싸서 옆으로 옮겨주고 이런 단순 그런 발렌티어가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퍼블릭 헬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또 서베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0: 네.
1: 상담도 배워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도 같고요.
0: 네.
1: 워크포스 프로그램에는 네. 발렌티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하고도 연관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어느 한 지역에 청소도 할 때 같이 나가주셔서 청소하러 같이 할 때 도와주셔도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발렌티어 툴은 있습니다.
0: 네. 아유 뭐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문의해 보시면 정말 아 이런 것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였어. 깜짝 놀랄 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939-6137번입니다. 커뮤니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에 유방암 검진도 있다고 무료 검진입니다.
1: 예, 저희 공공보건부에서 하고 있는 유방암 검진인데요. 공공보건부에서는요. 거의 매주 이벤트가 있어요. 거의 매일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비형 간염도 얼마 전에
1: 네,
0: 있었던 것
1: 같고. 비형 간염도 네. 있고요. 다이어리 그 당뇨 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주 있고요.
0: 네.
1: 예, 신청하셔서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신 건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좋은 건지 함께 하시다가 보면 커뮤니티가 더 건강해집니다.
0: 네. 꼭 이제 뭐 아유, 내가 진짜 당뇨가 있는 것 같아. 이때가 아니라 미리미리 이렇게 건강 챙길 수 있는 법도 받아보시고 또 유방암 검진, 무료 검진 있을 때 나와서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마음이 훨씬 가뿐하잖아요.
1: 네.
0: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지원도 받고 하나로서의 그 역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르짖고 있어요. 투표는 밥입니다. 투표는 우리의 돈입니다.
0: 네.
1: 네. 왜 이렇게 투표가 중요할까요?
0: 일단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네.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다예요.
0: 네.
1: 우리도 여기에 주인이다. 우리가 이민자였지만
0: 네.
1: 우리도 여기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투표권을 준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에듀케이션 부서에서 시민권 클래스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 공부하세요. 시민권 받으세요. 영주권만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시민권도 신청을 안 하시려고 한대요.
0: 네.
1: 어려워졌고 또 불이익이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기면
0: 괜히.
1: 어떡해.
0: 네.
1: 괜히 겁이 나서. 그런데요. 시민권을 신청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 코리안들도 주권,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랜트를 써서 펀딩을 받잖아요.
0: 네.
1: 뉴욕시에 뉴욕주에 페더럴 연방에 이렇게 다 넣는단 말이죠.
0: 네.
1: 우리 커뮤니티가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그쪽 관심 없는 사람한테 우리말도 있어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한인이 이 서비스 해볼 거예요. 이거 받아볼 거예요. 다른 데 줄 거면 우리도 주세요. 이런, 네. 이런 그 어그레시브니즘이 좀 있어야 돼요.
0: 네. 네.
1: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표하세요 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커뮤니티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0: 네.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인종별로 투표율이라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인은 어느 정도?
1: 진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인들 투표 안 하세요.
0: 아, 네.
1: 많이 안 하세요.
0: 네. 왜 안 하는 걸까요? 언어 때문일까요? 영어로 이렇게 복잡해서?
1: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요. 또 많은 이들은 해봐야 뭐해 안 바뀌어 그러시는 목소리들도 들었는데요.
0: 네.
1: 처음부터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0: 네. 네. 그냥 K문화, K컬처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만큼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첫 걸음, 첫 단추가 투표입니다. 아유 귀찮게 뭐 번거롭게 뭐 가면 뭐 밥 주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가서 여기 내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우리 KCS에서 하는 많은 일들 얘기를 이제 쭉 한번 짚어봤는데 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말씀드렸지만 시민권,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민 오셔서 영어 불편하신 분들
0: 네.
1: 영어 클래스 저희가 진행하고요. 에이징에만 포커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에듀케이션 저희 베이사이드 건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굉장히 바쁩니다.
0: 네.
1: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고요. K-POP, K-댄스 배우러 오는 아이들, 또 아트 클래스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그림만 그리지 이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문화를 배우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아트 클래스 우리 많이들 신청하고 오고 있고 아트 콘테스트도 해서 저희가 상품도 기프트도 드리고 있고
0: 네.
1: 또 멘탈헬스 클리닉 빼놓을 수가 없어요. KCS가 사실은 정신건강 클리닉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욕 스테이트 라이센스를 가진 비영리는 한인 저희밖에 현재는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주사 맞으시고 약을 처방받으셔야 되고 이러는 케이스들은 저희가 좀 돕고 있는데요.
0: 네.
1: 멘탈헬스 클리닉이 토요일 날 3시에 또 세미나 같은 것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뉴욕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뉴욕에서 어떤 정신건강 그 설문을 해봐도 다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게 대부분이 그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KCS가 멘탈 헬스를 뭐하러 해. 왜냐하면 또 멘탈 헬스 클리닉이잖아요. 라이센스를 네. 가져야지 클리닉인데 이게 돈을 까먹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어려웠어요.
0: 네.
1: 저희가 2015년도에 이렇게 발족을 해가지고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정신병원에 간다는 거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네.
1: 이게 우리 가족력에 이게 드러나면 안 돼. 이거는 가려져야 돼. 드러내면 안 돼. 그다음에 예, 차라리 어느 종교기관을 찾아가 이런 식으로
0: 네.
1: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팬데믹 동안에 많이 저희가 에드보켓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게 꼭 어떤 한 방향으로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같이 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도 처방받고 네. 주사도 맞아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나아져야 돼요. 정신건강은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2: 주변이 더.
1: 네. 네. 그래서 주변이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니 여기는 아이들이 우리 정신건강 클리닉에 왜 와? 영어가 다 되고 자기네 병원 가면 되는데 이랬거든요.
2: 네.
1: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오는 거를 보고
2: 네.
1: 영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어와 이렇게 딥플리 인사이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통은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2: 그쵸.
1: 그래서 네. 저희 정신건강 클리닉이 그래서 바이링글 클리니션들이 있는 거예요.
2: 네. 사실 그 한국적인 정서를 알아야지 그 안에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병원 가서는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1: 그게요.
2: 예.
1: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문화를 아는 사람이 상담을 해줘야 되고 언어가 되는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상담받을 때 효과가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언어적인 걱정 없이 와서 마음 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병원 가면은 그 정신 상담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아, 비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2: 네.
1: 특히 프라이빗으로 하시게 되면 400불에서 500불 정도 한번
2: 네.
1: 그렇게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있는 분들 다를 수 있고 보험 있는 분들 또 다를 수 있어요.
2: 네.
1: 그런데 보험이 없는 분들도요. 저희 KCS 멘탈헬스 클리닉 찾아오시면 슬라이드 스킬 이렇게 가격을 낮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2: 네.
1: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어떠한 펀드라도 조성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 네. 자, 지금 이제 쭉 짚어보면 어르신들 식사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다들 잘 계신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계신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고 계시고요. 여기에 또 건강 관련해서 정신, 멘탈 헬스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CS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그 얘기를 딱 들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저도 답을 했고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1: 네. 네, 원스톱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이민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건강보험을 가입해주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곳이네.
2: 네.
1: 아파트도 노인 아파트도 신청해 주네. 모든 서비스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2: 네.
1: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2: 네. 일단 오시면 이제 뭐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고 그럴까? 네. 하나하나 풀려갑니다. 꼬였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지 이건 뭔가 몰라서 못했지 하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KCS의 문을 꼭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KCS 상담 전화번호는 718-939-6137번입니다. 어느새 이제 문 내릴 때가 다 됐거든요. 끝으로 우리 김영미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KCS는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삶을
2: 네.
1: 바꾸는 그런 조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KCS에 오셔서 신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됐다가 어려웠을 때 우리한테 와서 소셜리제이션 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래야 우리도 사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2: 한 사람이라도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진짜 뭐 꽁꽁 싸매고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풀어봐야죠. 풀어보고 해결책을 또 KCS가 이렇게 손 내밀고 있으니까 꼭 잡아서 해결하시고요. 아까 거듭 말씀하셨지만 투표! 투표를 해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커뮤니티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되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투표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또 뭐 하셔야 돼요?
1: 뉴저지로 넘어가야 돼요. 저희가요, 네. 뉴욕 뉴저지 서비스가 비슷합니다. 뉴저지에 계신 분들도 KCS 뉴저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려 봅니다.
2: 네. KCS 뉴욕도 있지만 뉴저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상담 전화는 718-939-6137 꼭 기억해 주시고요.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바쁘셔도 건강 챙기셔야 돼요.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조월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몰사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헬리세이지팍 예산식당 새 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지팍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0: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번 선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며 탈당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양자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추미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해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시기와 절차 등 국민적 수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일부 천의와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평택을 국민의 후보로 공천된 유희동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자, 오늘도 월요일에 한판 승부 철이와 영이 모두 함께합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두 분 다니 새벽부터 아침부터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자, 한판 승부에서 정점을 찍어주시고. 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상근이라고 저희는 코너에서 부릅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다른 채널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제 CBS는 처음이시죠?
3: 아, CBS 처음 왔습니다.
0: 아유, 그 CBS 투도 좀 인상이 어떠세요, 좀?
3: 여기 생각보다 커서, 예, 놀랐어요.
0: 아,
3: 예.
0: 많은 분들이 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3: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예.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일찍 왔는데 좀 헤맸습니다.
0: 아유, 네. 그러셨구나. 아무튼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3: 네, 예. 반갑게 뵙습니다.
0: 네,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과거신 없어도 되는 거죠? 결석하면 안 돼. 자,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앞바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3: 네, 어제 오늘 김태흠 현 지사가 매우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3: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그리고 공천 여부를 언급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라고 어제 SNS에 남겼거든요.
0: 예.
3: 심지어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0: 예.
3: 오늘도 김태흠 후보는 그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0: 예.
3: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자숙을 해야 한다라며 또 탈당 의사가 여전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0: 예.
3: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0: 요즘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3: 네,
0: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제가 돼서 많이 불편해요. 박성태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
3: 네네.
0: 아닙니다.
3: 저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래.
3: 정진석 전 예.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3: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은 중책이다. 계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자제하는 것이 본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저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지난주에 이제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의 공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재 탈당한 상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0: 예.
3: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르면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윤리위원회가

0: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1: 예.
0: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이 경로로 경선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위원회이거든요. 윤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공관위 회의에 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1: 예.
0: 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예, 일단 박덕흠 공관위원장 입장을 보면 일단 부정적 기류를 읽히는데
0: 네.
1: 리빙 포인트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진석 실장이 사돈 관계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주말에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오해의 소진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꿈틀꿈틀한다 예언하셨는데
2: 예측이죠. 예. 참 이런 예측은 틀리길 바라면서 한 예측이었는데
1: 예, 예.
2: 맞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가만 있어봐. 이 지역에 나밖에 없네? 여건, 야건. 나처럼 아닌가?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없지. 내가 나가면 될 수 있겠다. 그럼 네. 나는 배지 달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받고 있어. 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1: 예, 예.
2: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비서실장이
3: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불법적인 비상금 한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책임이 다 면탈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자리에가 있는 분들은 어떤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1: 예.
3: 이분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유세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것까지 쳐보고 끊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정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면은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박빙 지역은 국민의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입장문 밝혔거든요.
1: SNS에 냈어요.
3: 그 결론은 뭐냐면요.
1: 예.
3: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1: 그렇죠.
3: 나 컷오프 시키거나 나 공천 안 주면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읽혀집니다.
1: 주어는 얘기 안 했어요. 내란 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분 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 노 변호사님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4: 네?
1: 공천 바라십니까? 정진석 실장 공천되기 원하세요?
4: 아,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안 돼요.
4: 왜냐면 제가 그때 강혜경 씨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1: 예, 예.
4: 그때 정진석 실장도 와서 그때 증언을 했었었는데
1: 예.
4: 전혀 이 비상겸이나 윤석열 씨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1: 어.
4: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핵인이라고 불리우는 윤핵인 세력들 내지는 찐윤 세력들이 이렇게 공천이 많이 되고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좀 의아스러운데요.
1: 예.
4: 실제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대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1: 살아들어 하라.
4: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 살아들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3: 무공천하면은.
4: 왜냐하면
1: 무공천하고.
4: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1: 예.
4: 그분이 김태흠 이 지사의 뭐 전 뭐. 그 다음에 동시에 정진석 지사실장의 또 뭐 전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다 같이
1: 그렇죠.
4: 연결이 된대요.
1: 아하.
4: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태흠 지사가
1: 예.
4: 사실 지금 박시현 후보하고 민주당 충남지사 지금 선거를 이렇게 맞붙게 되어 있잖아요.
1: 예.
4: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구로 돌아가야지 본인의 이제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예, 예.
4: 그 지역구 자리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하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는데
1: 예.
4: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더 멀어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1: 예.
4: 실제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진석이 나온다? 그러면은 불가능하다.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충청도에 이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서 예? 이거는 뭐 일관적이지도 않고 사실 옳지도 않다. 그렇지만 정진석 실장이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이쪽에 지역 기반이 그렇죠. 너무 탄탄하니까
1: 우선했으니까.
4: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버리기는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정 기자님 생각은?
0: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친까지 하면 11선을 맞아요. 그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 예.
0: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무공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게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를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김태흠 지사가 좀 본인 선거운동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박덕흠 위원장은 국민의 역행하는 공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노무현 사장님이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2: 안 준다라고 하는 방침은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악영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딱 의심받기 좋잖아요. 사돈이니까 해준 거지? 이렇게 하면은.
1: 이게 참 곤혹스럽죠.
2: 예. 네,
1: 본인에게는.
2: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뭐 적당한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 무공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만나셔서 네,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오 시장님은 정확히 그 맥락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2: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1: 이번엔 참아라.
2: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라가 이번에 참아라가 아니라 네. 이런 분은 이제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1: 아, 오세훈 시장의 뜻이 그래요? 아니면
2: 라고 제가
1: 해석한 거죠? 거죠?
2: 예.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1: 아.
2: 정진석 이제 출마하면 서울시장.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언론에서 정진석 실장이 무슨 얘기하고 다녔는지 예. 계속 뭐 촬영하고 기사 쓰고 유튜브로도 막 보도될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면은 그거 정진석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해명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아라 제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의사가 굽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쉽게 보이시고. 자,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소란스럽군요.
0: 네, 지난 2일 열렸던 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1: 예.
0: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선거 현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동혁 대표 이날 작심한 듯이 이재명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1: 예.
0: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을 범죄자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도 이 남은 기간에 이 보수의 갈라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뒤에 개소식에 그동안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0: 축사를 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쪽에서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라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에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집에 가시라 이렇게 또 맞받기도 했습니다.
1: 예. 본토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줄 아이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1: 예, 자, 일단,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저 부산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지지 연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집에 가세요. 이건 센 거죠?
2: 센 거죠. 저희가 완전히
1: 집에 가세요. 그,
2: 박영준 시장 개소식인데, 장동혁 대표 연호하면서 장동혁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러니까 개소식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도 화면을 네. 지금 장동혁 연호하고 장동혁 집에 가! 막 이것만 하잖아요. 박윤철 시장이 저기서 부산시민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네. 아니면 거기에 찬조한 연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처럼 네.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니까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저기 가서 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당대표로서 어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는 박영준 부산시장 개소식이 아닙니다.
1: 맞아요.
3: 국민의 무슨 출정식입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 맞아요.
3: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개소식 와가지고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뭐 약간 비슷했어요.
3: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지금 저런 개소식에 간 것이 아니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영준 시장님한테 예. 참 제가 좀 한스러운 건 왜 형식적으로라도
1: 불렀냐?
3: 개소식에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왜 그러한 초청장을 왜 보냈냐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1: 연사도 되게 당대표가 첫 번째나 이렇게 하잖아요.
3: 네.
1: 다섯 번째 연사했다면서요.
0: 아, 대구에서.
1: 아, 대구에서 있고. 네, 아, 대구에서 아, 부산은 아니었구나.
3: 네,
1: 네 맞아요. 근데 네. 오늘 그 연설하는 정말 보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번 연설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야. 장동혁 당대표가. 왜 그랬을까?
0: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
3: 그러니까 거기 본인 지지자들 있으니까 업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자꾸 나보고 다 뭐 서울에 있으면 나보고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네. 부산 오니까 내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야 내가 저 신난다.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움츠렸던 그 말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4: 장동혁 대표 팬클럽이 있대요.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던데
3: 뭐예요?
4: 말하게 되나?
1: 뭐 말하세요?
4: 공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공구리 콘크리트 하들 때도 이제 일본식 발음이 공구리잖아요.
1: 네, 공구리 친다.
4: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튼튼하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뭘 좀 깔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런 뜻이래요. 근데
1: 예.
4: 어쨌든 그분들한테 나 부산 내려갈 테니 같이 가자 올 사람 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대요. 공고 같이
1: 예.
4: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은 저기에 갔었던 분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에서 모집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일부러 지금 저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깽판 놓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된 게 이제 맞는 게 다른 데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다들
1: 막 말라 그러고.
4: 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대구도 갔었고 여기도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지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연호를 해주니까 너무 네.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 딱 보면 알죠. 뭐 그건 뭐.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한 예. 메시지는
1: 예.
3: 어제 했죠. 그저께 부산에서 한 메시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아유 당대표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지를 못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주호영 부의장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대단히 좀 저자세로 나갔더라고요.
1: 예?
3: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개소식 혹시 초청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1: 아하.
3: 가시게 돼서 마이크를 잡으시게 되면
1: 예?
3: 계속 본인 책임 죄송하다.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선거 전망 어두운 거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식의 사죄와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라. 저희 가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4: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은 뭐 산토끼를 잡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결국 이미 산토끼는 다 떠나갔다. 그러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는 게 생각이신 것 같아요.
0: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사죄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이제 색깔 공세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3: 네.
0: 좀 거기도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3: 부산에서는 그런 얘기조차 안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또 부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또 견제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1: 서울은 아직 기소식을 안 했죠?
0: 네. 이 계획을 아직 못 잡았다라는 것이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1: 예.
0: 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 예.
0: 개소식을 하면 왜 지도부는 안 부르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1: 안 부를 생각이 있냐고 계신 거네.
0: 부를 생각이 없다는 좀 그런 뜻을 해석했는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개소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선거운동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아하.
0: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고
1: 예.
0: 또 이때 당의 빨간 잠바를 입으면서
1: 예.
0: 국민의힘의 적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전해주신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도혁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빨간색 점퍼를 다시 입었단 말이죠.
2: 네.
1: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2: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다, 보수파의 후보다, 국민의힘의 적자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1: 선거 이후도 바라보는?
2: 선거 본인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예.
2: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선거 이후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1: 안 한다?
2: 그러니까 거리, 장동현 대표랑 거리 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 지워버리고 싶다?
2: 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정도? 것 같고. 개소식은 진짜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미 뭐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개소식은 안 할 생각이다. 그렇게 딱 잘라만 하더라고요.
1: 사실 이미 이제 선거 후보 확정된 건 알고 했기 때문에 개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도 있고.
2: 되게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 해야 돼요?
4: 길을 좀 모아주는 게 있고.
1: 기세? 기세?
3: 예, 이러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1: 장성철도 왔어.
3: 그렇죠. 막 이런 건데 딱 오면은 또 장성철 대표 와가지고 또 깽판, 아, 죄송해요. 난장판 풀릴 수가 있으니까 개소식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과 판단하는 것 같아요.
4: 이제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래 색깔 와. 흰 거 입었다가 연두색 입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1: 예.
4: 이게 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네, 그 여조를 이제 돌려보게 되면은
1: 예.
4: 실제 그쵸? 정원 후보하고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차범위 밖으로.
1: 예.
4: 그런데 이 당 지지율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받은 그 지지율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다는
1: 서울시에서.
4: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소구해야 된다.
1: 아하.
4: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옷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1: 빨간
4: 색깔로 그냥 바꿔 입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공소 뭐 관련해가지고
1: 예.
4: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1: 예.
4: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좀 세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색깔이 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1: 빨간색으로.
4: 오히려 더 고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2: 그렇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소취소 특검. 그거를 세게 공격을 하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연대를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재산.
1: 양건 후보연대.
4: 네.
1: 예. 저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고. 경기도지사.
0: 네.
1: 양향자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 국민의힘.
0: 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1: 예, 예.
0: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모하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보냈는데
1: 이
0: 재공모까지 거치면서
1: 예.
0: 후보 선출을 미뤄왔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의 경선을 거쳐서 양향자 후보로 당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1: 예. 자, 일단 양향자 후보. 확정이 됐는데 그 재보궐 선거 후보자도 속도 확정이 됐는데 코드는 짧게 전해주시면
0: 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7곳에 단수 공천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1: 예.
0: 30일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발표를 했고요.
1: 예.
0: 몇 분만 말씀드리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1: 예.
0: 그리고 울산 남구갑은 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네, 경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경기도 얘기를 해보죠. 양양대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여러 또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예측대로 양양대 후보가 되긴 했어요.
2: 아, 그렇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예.
2: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이렇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늦게 한 것 그리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출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참 연구 대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박사 과정 중입니다.
2: 네.
1: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 아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박사 과정을
1: 예.
2: 입학하지 말든가 하지
1: 예, 예.
2: 주위에서 몇 명이 아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 그런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예. 정무적인 판단이었느냐.
1: 예.
2: 한번 나중에 좀 만나가지고
1: 예.
2: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예.
2: 자세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이러한 입장과 스탠스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라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근데 저는 이성배 아나운서는 이번에 정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3: 그렇죠.
1: 실?
4: 네. 왜냐면은 그 양양자 후보하고 같이 경선 토론할 때. 아. 나 삼성 공채 뭐 몇 기. 나 2년 다녔는데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막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그러니까 생산직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뭐 이런, 네, 발언들. 양양자 후보가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왔, 그 본인은 이제 정규직 뭐 그 사무직 루트로 들어왔다. 네. 뭐 이런 차이를 얘기했던 거죠.
4: 뭐 양양자 후보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던데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예, 좀 빈정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뭐 공채 뭐 몇 개였고, 뭐 당신은 생산지라서 잘 모르겠지만 난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1: 양양자 후보가 당신 삼성이라는데 삼성에서 아무도 모르던데? 아, 양양자 후보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4: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빈정이 상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 구력 내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업력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1: 상무 출신 임원이었잖아요.
4: 네, 게다가 임원이고, 예, 자기는 정말 꼴랑 2년 근무했던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게다가 양양자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1: 안 좋아하세요?
4: 전 되게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아, 예. 어쨌든
4: 꽃가마 타고 와가지고, 예, 매우 좋아하진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상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택해 가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 이력은 정말
1: 입지전적이죠.
4: 놀라운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을 막 되게 업신여기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나이도 되게 어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무슨 성과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건 말고 사실은 뭘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에 뛰어들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너무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걸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예, 인성이 이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이 당도 되게 웃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엄청나게 자기는 나오겠다고 함진규 의원하고 함진규 후보하고 같이 했는데, 예, 그렇게 자기네 당 후보를 완전히 다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당은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더더군다나 양양자 후보는 이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붙었지만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뽑아주기도 했고, 예, 그때 지금 현재 조홍천 의원하고도 그 당시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막 2017년도에 막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사진에 막 들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의원의 어깨 주물러주는 모습이.
1: 예, 예.
4: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버랩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그 신뢰나 뭐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그냥 포기를 한 건지.
1: 정 기자님 포기한 겁니까?
0: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양양자 후보 그리고 함진규 후보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4: 그렇죠. 계속 착
0: 더 급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공모에 재공모를 거쳤는데,
1: 예,
0: 이 재공모를 할수록 뭐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성배 아나운서라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더 명성이 좀 나. 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예, 예, 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1: 예, 어쨌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3파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브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8: 네, CBS 박종희 판선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철이와 영이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기자님이 거의 그 늘 하던 분 같이.
9: 네.
8: 예, 부드럽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10: 전임 그 광모 씨가, 광모 씨요? 기억이 안 나.
8: 아, 그죠, 그죠. 아, 네. 지워버렸어요.
11: 광모 오신 씨라고.
8: 아, 아 오마이뉴스의 모 아, 기자. 예.
9: 내일은 정모 씨라고 하시는
10: 어떻게 하지?
8: 아무튼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네,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영상을 일단 보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2: 정우 오빠.
13: 오빠.
12: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13: 아유.
8: 예. 영상이 짧았습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고, 옆에 한정우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오빠 해봐요. 오빠 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거 사과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9: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사과를 했는데요.
8: 예.
9: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았을 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거죠?
9: 맞습니다. 이 지난 3일 이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거리 유세, 부산 북구 갑에 이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
8: 예.
9: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8: 예.
9: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하정우 후보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빠 오빠 이렇게 좀 대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8: 예.
9: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왜 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8: 예, 일단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모두 이제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드린다. 아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관련 논쟁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예, 기침하셨으니까 장소장님부터 해주세요.
10: 그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8: 예.
10: 정청래 대표가 한두 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8: 그렇죠.
10: 어떻게 저기서 8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참 희한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의 선거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
8: 예?
10: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과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8: 예?
10: 아이와 뭐 부모가 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하고 하정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와 부모 얘기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정우 수석이 당사자니까 먼저 좀 사과를 발빠르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컨트롤 C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적인 감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예. 저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8: 말 못하고
10: 아무것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8: 예.
10: 둘 중에 하나라서 하정우 석은 출발부터 대단히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8: 첫 번째 갔을 때 악수 손탈기 논란이 있었고
10: 네.
8: 이제 주말에 이게 또 이제 이 아동 뭐 이제 국민의 주장은 확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군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11: 저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8: 아 가지 말라고 했어요.
10: 안 해야 돼 진짜.
11: 그쪽은 특히 가지 마시라고.
8: 영남은 가지
11: 대구도
8: 말라.
11: 가지 마시고 부산도 가지 마시라. 울산도 가지 마시라 그러는데 지금 가셔서 이게 약간 업된 상황에서 본인이 좀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겠지만.
8: 예.
11: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과 방식도 매우 잘못됐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8: 예.
11: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선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8: 그렇죠.
11: 당대표 그것도 선거를 오래 많이 치러보고 여러 번 오랫동안 이 정치 이력을 쌓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8: 하는 것도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11: 그러니까
8: 그냥.
11: 이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막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정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정말로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의 진심이나 본인의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오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8: 예.
11: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그쪽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8: 예.
11: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이 좀 제대로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이 서포팅한다는 건 당대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노련하게 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임기응변이라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황 예. 판단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도 오늘 그 요즘 한창 주목받는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는
8: 불편하네요.
10: 죄송해요.
8: 오케이 되세요.
10: 애교로 봐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엔 전재수 후보에게
8: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10: 그냥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8: 예.
10: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영남권에는 정청래 대표 인기 그렇게 없다. 비호감도가 오히려 높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8: 네.
10: 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글쎄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8: 예.
10: 선거는 이겼어.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내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확실히 내 표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8: 네.
10: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9: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이른바 이제 악수 논란 이후에
8: 네.
9: 그 HMM 관련된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대형 오재가 터졌거든요.
8: 네.
9: 근데 이 뉴스가
11: 묻혀버렸어요.
9: 오빠 해바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10: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치 초보라고 우리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분은 애정 있는 분들은 아이 정치 초보인데 처음 실수
8: 할 수도 있지
10: 뭐 이렇게 좀 하면 돼 이러지만 유권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8: 예.
10: 한동훈은 안 그러는데 박민식은 안 그러는데 왜 지금 뭐 우리 하종 후보는 왜 저렇게 실수가 잦지 그렇게 되면 야 국회의원 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8: 예.
10: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번 실수까지는 아유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번, 두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권자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1: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론가가 더 문제일 수 있다.
10: 왜요? 뭐가 문제예요?
11: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뭐 그동안 실수한 게 없겠습니까?
10: 그 중에서 실수한 게 뭐가 있어요?
11: 많죠.
8: 말 실수도
11: 했고 여러 가지 표정이나 뭐 별별 짜잘짜를 다들어놨는데
8: 그리고
11: 솔직히 손도 그래요. 그분이 그 풀영상 보면은 얼마나 처음부터 많이 악수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다녀요.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하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다른 분에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10: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묻었으니까 네. 털고 다른 분이랑 악수해야지 그건 맞는데 그걸 해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지.
11: 노련하지 않다 그러죠.
10: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실수해도 그러면
11: 저는 한동훈 대표는 별로 관대하지 않아요.
10: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8: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면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실수를 딱 물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SNS나 보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하는 건데 그게 공격이 좀
10: 많이 먹혀요.
8: 네. 근데 먹히는 분이 있는
11: 그게 조금 먹히겠지만 역효과가
10: 많이 나요. 먹혀요.
11: 여기서 멈춰주세요.
8: 근데 부산 MBC가 이제 한길리서치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일요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진행했고 여론조사 방법은 이제 무선 ALS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1.5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표본이 584명이다라는 점, 물론 이제 북구갑을 한데 이 부분이 의미 있게 좀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건 사실 아니냐,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9: 어쨌든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이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 한동훈 후보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좀 붙어 있는 여론조사들이 주로 나왔는데
8: 예.
9: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랑 좀 차이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여서
8: 예.
9: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쏠림 현상 그 선거가 진행될수록
14: 예.
9: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본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 근데 그게 오늘 제가 박민식 후보를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14: 장르만 여의도 때 스치셨죠?
11: 스치듯이. 예.
14: 봤어요.
11: 예. 그분이 아직 그 정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잖아요.
14: 내일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11: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고
14: 아.
11: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열심히 또 이제 뛸 거 아니겠습니까?
14: 예.
11: 게다가 박민식 전 의원도 상당히 절박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14: 맞아요,
11: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측으로 갔던 표들이 저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중도표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14: 예?
11: 오히려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고 하정우 후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0: 쓰면? 좋겠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실세로서 장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14: 예?
10: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기저기 좀 출마하려고 기웃기웃 본인은 뭐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분당에서 20년 살아요 아니면은 저 분당 사람이에요 뼈를 묻겠어요 하다가 뭐 강서 영등포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14: 예?
1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이 북구학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세가 타면은요.
14: 예.
10: 그렇게 큰 본인의 한동훈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기세가 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전 오히려 한동훈 후보랑 그 하정 후보가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고 더욱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박민식 후보가
14: 예?
10: 앞자리 숫자가 일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표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11: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아 정말 편파적이다. 아니,
10: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11: 매우 편파적이다.
10: 편파적이라고 뭐 보실 수 있는데 보수 우파가 살으려면
14: 예?
10: 결국에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 정말 정상적인 분들이
14: 예?
10: 당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배지 달고 돌아와서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데 힘을 좀 합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9: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좀 한동훈 후보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좀 팬클럽
14: 예?
9: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4: 예, 예. 네, 현장에서
9: 네,
14: 예.
9: 선관위에 뭐 이제 경고도 받았던 면도 있고,
14: 예, 예.
9: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이제 뭐 이른바 뭐 시장에서 뭐 구매도 예. 여러 가지 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한동훈 후보의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게 굉장히 선거 전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4: 그래서 뭐 그 휴식 공간도 폐쇄하고 막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
9: 네,
14: 같고,
9: 도토리. 네.
14: 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개였. 네요. ARS 84.3%, 유선 RDD 15.7%, 혼용으로 했던 조사고요. 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1% 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거. 예,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 관련한 조사였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보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기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 네, 민주당이 지난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14: 예.
9: 특히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이 경북구 후배이자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14: 예.
9: 의원들 단톡방에서 이 특검법 논의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특검법 강행 처리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도부가 숙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14: 예.
9: 김부겸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당이 법안을 낼 때나 입장을 밝힐 때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4: 예, 이건 뭐 진짜 일제히 입장을 낸 거네요. 그 전국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네. 차원에서.
9: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예.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 그렇군요. 야당 반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9: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저지를 위한 면담을 가졌는데요.
14: 예.
9: 이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14: 예.
9: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설지 여부에 지금 언론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14: 예.
9: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14: 양양자 후보는 안 갔어요.
9: 안 갔습니다.
11: 예. 사진만 찍었다던데. 맨 마지막에.
14: 아, 사진은 네, 찍었어요?
11: 맨 마지막에.
14: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역시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도 좀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9: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14: 예.
9: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14: 예, 이제 특검법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정권 조작개수 특검법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일단은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법정의 실현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다 이른바 공소를 취소하게 한 수순이다라는 두 의견이 팽팽한데 일단 법조인이신 노 변호사님 이 특검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1: 우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었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거는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보고요.
14: 예.
11: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특검법의 내용 중에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14: 예.
11: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것이 12개 중에서 8개나 되는데
14: 예.
11: 본인들이 새로 수사하는 것 말고 기존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공소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받아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14: 성남FC니 뭐
11: 네.
14: 이런 것들.
11: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14: 예.
11: 특검의 필요성하고는 별도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나온 청와대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특검은 필요하지만 그 실제 뭐 범위나 공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기 과정을 거치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4: 아까까지만 해도 그 각을 세우던 장 소장님이 노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감의 눈빛을
10: 아니요. 공감 안 했어요.
11: 공감 안 하는 소리예요.
10: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저 내용을 빼놓고 얘기를
11: 하세요. 더 플러스
14: 뭐가 빠졌어요?
10: 시기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14: 아니에요?
10: 이건 내용이 문제예요.
14: 내용이 문제예요.
10: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지 예. 않은 특검에게 이거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 조항을 부여한 것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14: 예.
10: 시기나 절차 이런 것들이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내용 부분까지도 좀 나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4: 예.
10: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 그 수사하는 것, 그것까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4: 예.
10: 하지만 거기서 바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는 이건 헌법 가치를 훼손을 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홍익표 수석의 말은 이율배반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했잖아요.
14: 예.
10: 그런데 뒷문장에 보면 국민적인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다시 거치래. 공감대 형성됐으면 밀어붙이면 되지. 또 왜 무슨 수기 과정을 왜 거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11: 아니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거지.
10: 아니 공감대가 형성했으면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도 그러면은 지금 아니죠. 처리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거 다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11: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왜 확대해석을 해요.
10: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4: 자, 부분 확대해석. 자, 우리 정상은
10: 아니, 한 말씀만 더 얘기하면. 왜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그러면 이거를 추진을 했을까? 지방선거에 뻔히 불리할 줄 아는데
14: 예.
10: 오늘 야권이 총 단결해가지고 이 부분 돼서 공격을 하는데 왜 그럴까? 결국엔 지방선거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4: 오만하다?
10: 네. 거기에다가 자 이거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 지방선거 승리했어. 그럼 이거 뭐야? 국민들이 이거 하라는 거야. 우리 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무슨 부당한 수사, 불법 행위 이거를 밝혀졌다고 홍익표 수석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못해요.
14: 예.
10: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자신 있으면은 오늘 송영길 전 대표요. 돈봉투 사건 10명 관여된 분들 다 무혐의 났잖아요.
14: 예.
1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그 원칙이잖아요. 불법적으로 부당한 그런 수사로 그러한 조서 내용으로 기소를 했으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는 불법적이야. 이건 증거 능력 없어. 이거는 조작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혐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14: 예.
10: 근데 왜 이렇게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법을 새롭게 만들면서까지 이런 식의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뉴 이재명 장성철이지만 이 부분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검사가 만들어 놓은 증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14: 예?
11: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증거, 내 밥상 위에 올려놓은 이 증거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를 판사님들이 좀 정말로 무슨 천리안처럼 딱 투시경처럼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10: 아니, 변호사님.
11: 실제 그런
10: 변호인들이 부분이... 있잖아요. 변호인들이 아, 이거는 변호인... 위법하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조작됐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들이 살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눈 부릅뜨고 막 지켜볼 거고.
11: 그러면 재심제도가 왜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들을 네. 왜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게 되겠어요?
10: 그러니까 재심하시고.
11: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심하기 전에 이제 네. 그 증거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것이고
14: 아하.
11: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얘기다.
10: 제가.
11: 현실 재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10: 그래도 판사분들의 양심을 믿어야지.
11: 맞아요. 판사분들의 양심 당연히 믿어야 그쵸? 되는 건데
14: 예?
11: 국정조사에서 밝힌 게 얼마나 많은데
10: 뭐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11: 이혼한 필리핀에 없었다.
10: 그거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부회장은 만났다고 돈 예. 70만 불 줬다고 했잖아요.
11: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있고 여권을
14: 끝날
11: 보면서 파괴했는데 그 무슨 방영철이 얘기한 거 가지고
10: 연장방송이에요. 연장방송.
9: 강호시간이 아드레날린 나오는 정상훈 기자님
10: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14: 첫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9: 방금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14: 예, 자, 철혜 형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4: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5: K라디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T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0: 잘 쉬었어요.
1: 잘 쉬었습니다.
0: 청취자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걸 왜 껴들어.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그 공자님,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한 연후에 지성백지 후조야라. 내 추운 겨울이 돼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인데 진짜 진심은 가장 힘든 순간에 드러난다. 돈을 꺼주냐 안 꺼주냐 진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 이런 거죠.
1: 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는 네. 모든 나무가 다 푸르르니까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모르다가
0: 그렇습니다.
1: 모든 나무가 다 시들고 나니까 이 두 나무가 그 백야청청한 그 모습이 그제서야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인가.
0: 네.
1: 네. 네. 좋은 말씀이네요.
0: 뉴스 같아요.
1: 네. 오늘 날씨가요. 그 혹시 이번 주 주말부터 오늘 밤 10시까지 특별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 내려져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바람도 좀 세게 불고요. 날씨가 또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나면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번질 수가 있는 위험 때문에 네. 특별 경보 내려져 있으니까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 네. 해야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정말 산책하기도 좋은 날이지만 또 뭐 비 소식도 있죠, 이번 주에는.
1: 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0: 심심치 않게?
1: 네. 네,
0: 정말 재밌네요. 심심치 않으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1: 맞네요.
0: 네. 네.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1: 네. 네,
0: 비 소식이 좀 있고요.
1: 네.
0: 날씨가 아주 간사해요.
1: 아, 너무 변덕스러워서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0: 꼭 어떤 사람 같기도
1: 하고. 꼭 누구 같아요?
0: 왜 저를 봐요? 참나. 참나. 아, 이게 주간 그냥 저는 지금 날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0: 말을 왜 이렇게 더듬니? 아,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뭐 그래도 한 60도 정도니까 많이 춥지는 않아요.
1: 네, 네. 이번 주는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네 이렇게 좀 변덕스러울 것 네. 같습니다.
0: 날씨는 변해도 5월 네. 또 이번 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주간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바로 이번 주 일요일
1: 네.
0: 선데이가
1: 마더스데이. 네.
0: 어머님의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1년에 딱 하루 어머님을 공경하는 날이죠.
1: 에이.
0: 아니에요?
1: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어머니라는 말에 담긴 이 인류 역사상의 한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글을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앙케트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한 단어가 바로 어머니. 이 어머니, 엄마입니다. 네. 엄마. 네. 또 정말, 시인 또 신강림
1: 네.
0: 씨가
1: 네.
0: 신강림 씨 잘 아시죠? 신강림 씨가
1: 네.
0: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1: 야, 이 말 참 또 이렇게 가슴 울리면서 좋네요.
0: 얼마나 좋아요.
1: 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네. 언제 찾아가도, 언제 문을 열어도 따뜻하고.
0: 네.
1: 네. 맛있는 그 냄새가 나고.
0: 그렇죠.
1: 네.
0: 성훈이 원래 집들이지만 이 집이 주는, 얼마나 이게 따뜻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너에게 원한 건.

0: 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으로 월요일 라디오 한시의 음악다방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1: 네, 여러분 리즈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다방이고요. 네. 오늘은 어머니나 특집으로 여러분 자리마다 꽃 한 송이씩 꽂아 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0: 네. 네. 저희는 특집도 굉장히 앞서가요. 원래 보통 금요일 날만 하는데
1: 아, 미리 알려드려야지 준비를 하죠.
0: 네, 한 네. 주간을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선빵을 날리는 네, 그런 개념으로 어버이날 특집으로 어머니날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1: 네, 어버이날 한국의 네. 어버이날도 이번 주고 네. 또 일요일은 어머니날이고요. 네.
0: 한국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라고 해서 어머님 네. 아버님을 같은 날 이렇게 부모님으로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아버지는 찬밥이죠. 예, 그래서 어머니 날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5월에 있고요. 예, 우리 아버님 날은 홈디포만 바쁜 네, 그런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아빠 망치 사주고 뭐 연장 사주고 집을 더 잘 고쳐주세요.
1: 열심히 해라.
0: 네, 고쳐주세요. 네. 뭐 이런 거죠.
1: 네, 파더스데이는 어머니한테 무슨 냄비 사드리는 거랑 똑같죠.
0: 누가 마더스데이 엄마한테 냄비를 사드리나요?
1: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버님께 그 툴을 사드리는 거는 그렇죠?
0: 그 집안은 정말 냄비 집안이네요. 냄비 집안이야. 누가 마더스데이 엄마한테 물론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쿡 세트 같으면은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면은 그건 네. 좋죠.
1: 그렇죠. 평소에 원하시던 또 네. 그런 주방 도구면 괜찮은데. 네.
0: 자 이번 네. 주 주간 베스트 주제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영화 씨.
1: 그렇죠. 네. 이번 그 5월은 뭐니 뭐니 해도 가정의 달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 날로 준비를 한 만큼 네. 이번 주 주제 역시 우리 엄마의 18번. 아.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0: 노래.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가장 그렇죠. 좋아하는. 그렇죠. 아, 애창하는. 네. 오, 그렇군요.
1: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애창곡을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0: 그 모르면은. 네. 자식이죠. 앞에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네. 방송이라 제가 H 그거를 할 수는 없고. 네, 정말 그거는 네. 네, 아니죠.
1: 그러니까
0: 네.
1: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엄마는 평소에 어떤 노래를 좋아해야 하고 한번 네.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엄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그런 것만 알지 말고 네. 정말 어머니가 어떤 노래를 하시고 노래방 가면 애창하시는 곡이 있어요.
1: 그렇죠.
0: 열렬히. 네, 그럼 네. 또 우리 소시적이라고 하나요? 처녀 시절에. 우리 아버님 만나기 전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즐겨 부르셨던 그런 노래들 네. 그런 노래들 혹시 있으면
1: 그 노래 제목이랑 네. 또 엄마에게 얽힌 그 짧은 추억 같은 거 네. 100자에서 200자 사이로 네. 네. 적어서 예 짧아도 괜찮습니다.
0: 네. 100자에서 200자 정도 보통 이제 휴대폰마다 노트들이 있는데 네. 카톡에다 바로 쓰시면 그 위로 내려 올리려고 보면 글씨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네. 노트 같은 데다가 좀 편하게 쓰셔서 아니면 어떤 분은 자필로 네. 손글씨로 쓰셔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서 네.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1: 어떻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 네. 네. 우리 엄마의 뭐 이런 거 네. 우리 어머니는 봉선화 연정을 좋아해요. 현철을 네. 참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시면 요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참 처녀 시절에 그런 얼굴이 보이는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네. 엄마 노래를 떠올리는 것 그만으로 그 시간만으로도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는 우리 엄마의 18번 노래. 네. 요거를 한 100자에서 200자 정도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가장 감동적이거나 재밌거나 예,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으신 분 한 분 추첨해서 주간 베스트로 선정해서 야일에서 제공하는 50불짜리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번 주는 이렇게 가족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로 주간 베스트 사연을 여러분께 네. 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0: 우리 어머니의 18번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 월장원이 되시면은요, 이 자동으로 주장원이 되시면은 자동으로 월장원 후보가 되시고요. 월장원으로 뽑히신 분께는 한아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0: 네. 어우, 우리 도라미님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네. 영어라서 네. 우리 영화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자무식이라 영어가 쭉 써 있네요.
1: 어떤 영어를 또 도라미님이 보내주셨을까요? 네, 해피 먼데이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God couldn't be everywhere, therefore he made mothers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이 어느 곳에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0: 바로 엄마가 네.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1: 맞습니다.
0: 정말로 그렇죠? 네, 이 얘기에 혹시 반감을 느끼신 분 계시면 네, 카톡으로 정확한 이유와 사연과 네, 이런 것들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엄마 사랑해요 하고 문자 네, 주셨네요.
0: 네, 어머니 참 감동적인 이름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번 주 나의 운세,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한 주, 이번 주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이제부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시작할까요?
0: 렛츠고!
1: 네. 지지부터 시작할게요. 순리를 따르면 복이 따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쥐띠분들 지금 하나 마음속에 간직한 욕심 하나 바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0: 자, 다음 소띠. 남의 일에 나서지 마시고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금전 기회도 살짝 보이는 그런 주간이시랍니다. 소띠님
1: 축하합니다. 범띠님들 서두르면 실패해요. 침착하게 천천히 가십시오. 이번 주 범띠분들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십시오.
0: 네. 네. 속도 위반 티켓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1: 안 됩니다.
0: 다음 토끼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한 주. 이야 축하드립니다. 뜻밖의 금전운도 있고요.
1: 이번 주 토끼띠 축하.
0: 좋네요.
1: 네. 다음은 말띠입니다. 에? 아니 죄송해요. 다음은 용띠입니다.
0: 용띠.
1: 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0: 그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미국 속담도 있죠. 항상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1: 아니 저 지금 토끼띠 부러워서 저 토끼띠 할래요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0: 거기서
1: 이만
0: 정신을 팔고 그냥 뭐 이것만 보고 있다가
1: 네.
0: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버나. 아유, 네.
1: 다음은 뱀띠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0: 네,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마세요. 뱀띠 분들은 이번 주. 자, 네. 말띠. 이번 주 하늘이 덮는 기운이래요. 먼 여행보다 가까운 소풍이 더 길하고 멀리 여행하지 마시고요.
1: 네네.
0: 가까운 데 가시면 오늘 좋고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야, 하늘이 덮는 기운이라니. 네. 굉장한데요.
0: 굉장하죠?
1: 네. 다음은 양띠입니다. 잡음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신념으로 밀어붙이세요.
0: 팔랑귀.
1: 저처럼 팔랑귀들은
0: 팔랑귀, 네. 팔랑팔랑 하시 마시고
1: 필요한 그런 말이네요. 네.
0: 신념을 딱 갖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숭이띠. 원숭이도 하늘이 덮는 운이 있는 네.
1: 말띠처럼
0: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주래요. 원숭이띠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다음은 닭띠입니다. 평소에 페이스 무너뜨리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 닭띠분들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요. 인내와 끈기를 갖고 정진하십시오.
0: 다음은 개띠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처신해야 한다는 말씀. 과한 지출은 조심하시라. 개띠 여러분 지갑을 닫으세요. 이번 주는.
1: 아니면은요. 토끼띠와 함께 다니십시오. 토끼띠는 뜻밖의 금전운이 보인다고 하니까 네, 개띠분들 토끼띠와 짝을 이뤄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0: 좋네요. 왜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좀 덩달아 좋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시의 음악다방이 바로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 주 좋은 인연 기대하세요.
0: 자, 이번 주 돼지띠님들은 말띠 그리고 원숭이띠
1: 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0: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재미를 보는 이번 주 운세였고요. 우리 또 미연님이 와주셔가지고 아유 우리 남편은 좋겠어요. 토끼띠인데 꼭 붙어 계세요 이번 주.
1: 예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0: 떨어지시면 안 돼요.
1: 네. 네.
0: 전 어제 벌써 꽃다발을 받았어요. 오. 되게 예쁘네요. 미연님 축하드리고요. 세 개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두 개는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야, 풍성하네요. 와. 꽃밭인데요, 꽃밭?
0: 우리 미연님 남편님 정말 스케일 좀 있으신데요. 오, 장난 아닌데요. 너는 왜 이렇게 운이 좋니? 자, 저리야 미가 불러주는 너네는 왜? 남들만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1: 그러지 말래잖아요.
0: 아, 그 얘기죠?
1: 네. 네. 아까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용띠분들.
0: 아, 네. 새겨들어야 되겠네요.

0: 우와.
1: 이 노래 들으면은 이 때밀이 댄스가 항상 생각이 나죠.
0: 그걸로 때려밀었어요?
1: 이렇게 때밀이. 맞죠?
0: 맞아요. 네, 양쪽으로 비비면서.
1: 그렇습니다.
0: 우리 또 미애님이 또 뉴욕에 사는 동안 또 아이들 또 후배들 또 양성하느라고 춤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1: 오, 뉴욕에 계셨군요. 네.
0: 아, 이게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소위 전문용어로 아다리라 그러죠. 그게 안 맞아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네요. 아쉽네요. 우리 미애님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 들어가셔서 후배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1: 네.
0: 춤 정말 잘 추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요.
0: 정말 춤신이었는데 네. 예전에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네,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오셨는데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해드리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어나세요.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1: 이번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0: 와, 네.
1: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45 노던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국밥.
0: 주말 잘 보내시고 맞이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1시의 음악다방 네, 월요일 순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훈장님 만나러 훈장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월요악당으로 돌아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하워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2: 좋은 사람이에요, 영화 씨는?
3: 좋은 사람입니다.
2: 토이.
3: 네, 좋은 사람입니다.
2: 토이, 좋은 사람.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무료 학당.
1: 아유, 훈장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오늘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0: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을 안 했느냐?
1: 아니, 훈장님 지난주에도 안 오셨잖아요.
0: 이 방송 안 한 것만 잘 기억을 하고 이 방송을 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이놈의 시기. 자자 오늘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1: 야,
0: 아이 또 나왔네. 야, 이거 늘 들어도 이 적응이 안 되는 이놈의 야, 이거 이 충청도 사투리라고 우기긴 하는데 이게 계속 이 욕 같아요. 반말 고토.
1: 아이, 빨리 해주셔요.
0: 이 오늘 알아볼 말은
1: 야?
0: 이 망운지정이라는 말이야. 들어는 봤냐?
1: 망운지정.
0: 그렇지. 한자를 한번 풀어보렴.
1: 망은 망할 망자요?
0: 몸에 이게 애드립을 하네 이제. 길쪽이 점점 자라. 오메 기특한 거. 애드립을 해보네. 망은 바라볼 망. 운은 구름 운.
1: 아유, 지는 행운 반대말 망운인 줄 알았어요. 망할 운세.
0: 망할 운세. 아, 그런 뜻이면 이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바라볼 망, 구름 운, 갈지, 정점,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이란 그런 뜻이다.
1: 아, 그렇구만요.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뭔가 저게 낭만이 좀 흐르는데요.
0: 맞아, 영화야. 낭만은 흐르는 거야. 낭만은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1: 야.
0: 영화야, 이것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다.
1: 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에 얽힌 유래도 있남요?
0: 그럼. 때는 바야흐로 당나라 때였어요. 적인걸이라는 훌륭한 선비가 있었지. 내 반유걸은 들어봤는데 적인걸은 처음이구나.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 흰구름 한 조각이 홀로 떠가는 것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지.
1: 뭐라고요?
0: 내 어버이가 저 구름 안에 계셔 숑숑숑숑숑이라고. 네번예쇼왕 어버인 경성.
1: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0: 내 어버이가 저 구름 안에 계시다.
1: 아,
0: 그런 뜻이야.
1: 아니, 어버이가 구름 안에 계시다, 이게 뭔 뜻이래요?
0: 이 올해 하늘을 보거든,
1: 야,
0: 한 번쯤 그 구름 어디쯤에 계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라.
1: 아,
0: 그런 얘기. 혹시 우리 부모님이 구름이 되어서 하늘에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뜻이지.
1: 아, 그러면은 저 구름이 혹시 우리 엄니가 보낸 그 구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인가요?
0: 그렇지, 그렇지.
1: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구만요. 적인 걸씨는
0: 반유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정치자 여러분, 이번 주 혹시 하늘에 흰 구름이 보이거든, 딱 한 번만 엄마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의 한자 수거는 뭐라고?
1: 망운지정.
0: 망운지정입니다. 나훈아 쌤이 불러줘요.

0: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찍 소천하셨지만 참 감을 좋아하셨어요. 홍시를 특히 또 그 왜 예전에는 감 갖다가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자 홍시 만들어서
1: 만들었죠, 곶감.
0: 홍시도 만들고 네. 더 있으면 이제 곶감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먹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홍시 하면 또 어머님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나훈아 선생님이 불러주는 홍시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 내내 좀 이번 주는 아마 한식음악다방에서는 이런 어머니 얘기 많이 여러분께 좀 나누고 또 이번 주 특히 주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네, 애창곡.
0: 애창곡.
1: 네, 어머니의 18번. 네,
0: 18번이 네. 이번 주 또 주제예요. 거기에 맞는 100자에서 200자 정도로 문자 많이 많이 여러분 보내주시고 한 주간 어머니도 좀 추억하시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노래에 얽힌 어머니와의 이야기 네.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같은 노래
1: 다른 느낌.
0: 자, 오늘 또 머더스데이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어머니에 대한 노래. 네. 같은 노래지만 느낌은 다른.
0: 맞아요.
1: 네.
0: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엄마를 주제로 한 노래는 한국에서 엄청 많고요. 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식이에요.
1: 아니, 싫어해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는.
0: 말할 수 없죠. 네.
1: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인 게요. 제가 그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를
0: 부정적이군요. 평소부터.
1: 네. 노래를 찾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신나고 댄스 음악은 없고 조금 분위기가
0: 멜랑콜리하고
1: 네, 네네 앉아서 생각하게 하고 괜히 또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띵.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좀 대다수더라고요.
0: 엄마 노래?
1: 네. 네. 성우 씨가 한번 댄스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주제로?
1: 그렇죠.
0: 궁짜짝, 궁짝, 궁짝.
1: 그렇습니다. 네.
0: 엄마, 사랑해. 이거 되나요? 이런 노래가?
1: 네.
0: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1: 저는요. 그런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네. 한아름 상품권 드릴게요.
0: 혹시 엄마를 주제로 했는데
1: 네.
0: 먼저 엉덩이가 완전 들쑥들쑥 갈 정도로 신나는 노래가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1: 제가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영아 씨가 사재를 털어서 네. 개인 지갑으로 여러분께 상품권을 선물해드린다고 합니다.
1: 꼭 보내주세요.
0: 자, 같은 주제의 노래, 엄마에 대한 노래. 아직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시대 또 가수별로도 막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색깔이 정말 정말 다르죠. 네. 네. 이 첫 번째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1986년도에 양희은 씨가 발표한 노래인데요. 그 몇 년 전에 악뮤의 이수연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2: 놀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1: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에 노래가 인기가 정말
0: 갑자기 폭발했죠.
1: 네. 네,
0: 이게 바로 또 악뮤의 힘이기도 하고요. 또 수현 씨의 어떤 힘이기도 한데.
1: 좋은 노래의 힘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네.
0: 잘 몰랐다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뭐, 얼마 전에는 대표적으로 60대 어느 노부부 이야기라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1: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요?
0: 네. 저 김광석 씨가 불렀죠. 큰 예. 반향을 그렇게까지는 못했었는데
1: 네.
0: 갑자기 임용무 씨가 이 노래를 미스터트롯에서 부르면서 네. 완전 국민적인 노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1: 맞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엄마가 딸에게예요. 그래서 엄마 파트를 양희은 씨가 부르고 딸 파트를 이수연 씨가 불렀죠.
0: 좀 반대로 불렀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
1: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예, 좀 더 이해를 해 주세요.
0: 딸은 엄마 파트를 부르고 엄마는 딸 파트를 또 불러서 거꾸로 불렀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짓궂다.
2: 너의 삶을
0: 엄마가 딸에게 건네는 고백. 원래 딸은 엄마에게 늘 툴툴대게 돼 있죠.
1: 그렇죠.
0: 엄마가 뭘 알아? 너는
1: 딸은...
0: 너는 뭘 아니?
1: 딸은 항상 놓치는 게 엄마가 내 엄마에게 이전에 한 명의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딸은 잊어먹고 삽니다.
0: 어머니는 여자였는데
1: 맞습니다.
0: 지금도 여자고 앞으로도 여잔데 말이죠.
1: 그렇죠.
0: 가사 중에 이제 아가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가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1: 네.
0: 그 부분이 참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고요. 딸 제목부터가 벌써 엄마가 딸에게라는 말부터 벌써 울컥하잖아요. 네.
1: 그렇죠.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와 이런 길은 내 딸이 안 겪었으면 안 걸었으면 좋겠다.
0: 네. 네. 네. 맞아요. 진짜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엄마에게 엄마가 뭘 알아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 딸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그거라면서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또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걸요?
1: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내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은 결코 엄마의 말이 마음 깊이까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는 정말 안 되는 것 같고요.
1: 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에 담긴 그 참뜻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0: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엄마 노래지게. 지미 오스몬드의 Murder of Mine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노래가 어버이날 되면 정말 폭풍처럼 리퀘스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사연들을 보내고 또 같이 또 사연을 듣고 같이 눈물을 적시고 그랬었던 노래예요.

0: 자, 어머니에 대한 같은 노래, 같은 주제로 한 노래, 그리고 다른 느낌. 오늘 또 월요일 코너, 오늘 머더스 데이 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또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한국 노래 하나 들어봤고 우리 팝송을 하나 들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1: 그래도 이 12살짜리 소년의 목소리로 듣는 어머니는 또 다르네요 느낌이
0: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또 시간이 바로 이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단골손님들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겠죠? 헬스에이스박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프로 데뷔니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20년 노하우로 찾은 가장 착한 항공권부터 부모님 고국 방문,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됩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문의 전화는 347-767-8181번입니다.
0: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봄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색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기 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도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봄을 시작하세요.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자, 이번 주 5월 가정의 달, 또 머더스데이 주간을 맞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 우리 엄마의 18번, 100자에서 200자 정도 되는 글로 오늘부터 열심히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아마 좋은 시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네. 평소에 몰랐다면 엄마한테 엄마는 어떤 노래 좋아해? 하고 물어보시면
0: 그런 시간도
1: 네. 엄마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엄마는 사실 요런 노래였는데 그럼 한번 틀어보도 볼 수 있고.
1: 그렇죠. 그쵸? 네. 같이 불러도 보고.
0: 불러도 보고요.
1: 네. 네.
0: 보통 집에 뭐 신디사이저나 이런 대충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다 깔려 있잖아요.
1: 아, 노래방 기계 하나씩 깔려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로 어머니 18번도 좀 들러보시고.
1: 네.
0: 오랜만에 좀.
1: 아니 뭐 시간 내서 같이 노래방 가보시는
0: 노래방
1: 것도.
0: 한번 가보시는
1: 네.
0: 것도
1: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느낌의 또 어머니 노래들을 있어요.
1: 네.
0: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0: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6: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0: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6: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0: Let's go! K블링블링 트래블링과 고배추월그룹, 미주순회, 보석, 특별전, 아쿠아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다이아몬드, 보스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7: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벨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빌리지 G4 확장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0: 네, 마더스데이인데 이번 주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1: 저희가 일찍 귀띔해 드리니까요. 네, 꼭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0: 네. 마더스데이 특집으로 수요일 날 또 공개 방송이 있어서 1시부터 3시까지 그날은 1시 음악 다방이 없고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요.
1: 그날이요. 네. 어머니 선물 미리 마련하기에 네, 많이 좋은 그런 네.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많이 오셔서 네. 1시부터 3시까지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좀 진행을 맡게 돼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됐는데 1시부터 3시까지 우지숙 씨와 제가 진행하는 우리 고베 추얼리 그 어머니데이 머더스데이 주간 세일 쇼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1: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구경하러 한 번씩 들러보셔도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왁스가 부르는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0: 특이하죠.
1: 딸이 엄마의 일기장을 몰래 보다가 네. 엄마의 속마음을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엄마의 노래입니다.
0: 엄마의 일기장을 몰래 보는 거는 네. 자식 아니에요? 나는 봤어요. 비상금을 찾았던 걸까요? 왜 엄마 일기를 봤을까요? 이런 노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이런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바비킴이라는 친구가 또 마마라는 노래를 또 만들어서 또 발매를 했는데요.
1: 성훈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0: 저요?
1: 네.
0: 제가 또 바비킴을 약간 이 톤을 네. 약간 좋아하긴 해요. 이 사람을 노래하는 톤을. 네. 인간성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제가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음악은 참 잘하는 친구예요. 좀 더 많은 곡들을 이번 주 내내 저희 한시 음악다방에서 어머니에 관련된 노래들 또 그 이야기들 추억들 한 주간 내내 우리 어머니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한시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송영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조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새 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서나이트,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페이스테이지팍 예산식당 새 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추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웨비뉴 팰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 자칫 기괴해 보일 수 있는 그 장면이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몫의 삶을 지켜내려는 우리 지구촌의 가장 솔직하고도 착실한 생존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버라이어티한 사건들로 요동을 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와인과 샐러드를 챙기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5월의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다시 찾아온 월요일 2시. 이번 한 주도요, 예상치 못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나만이 속도로 즐길 수 있는 단단한 한 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 월요일의 시동을 힘차게 걸어볼게요. 부릉부릉 부릉.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를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 클릭 후에 K-Radio US, K-R-A-D-I-O-U-S를 치세요.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죠. 추가를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주말에 식사를 하면서 아니 김지현 씨는 뭐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근데 왜 그렇게 2시에 텐션이 업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0: 햇살이 눈부신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5월 첫 번째 월요일 2시 비타민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1982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240시간 저온 발효로 완성된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 증정 야엘 사양 공진단 50% 특별 할인 두 박스 구매 시 조회 세럼 120불 상당 무료 증정 청정 내계부 지역의 영양을 담은 야엘 올리브오일 스틱 두 개 구매 시 한 개 추가 증정 144시간 천연 온기 항아리에서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복용 녹용 경업고 자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프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인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호박스당 60불 이상 구매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동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9: 날씨가 날이 날이 아주 그냥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살짝 기분 좋고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집에 있기 아까운 날 완전 축제의 계절입니다. 주말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 한국에서는 춘향 선발대회, 이쯤 대학가에서도 메이퀸 선발대회가 있잖아요. 나 메이퀸이었다 하시는 분 축하드려요. 자, 근데 올해는요, 요 결과보다 더 화제가 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참가자가 요 춘향 선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수상까지 했다는 점이죠. 자, 이번 대회에서 보면요, 미, 춘향 미의 우크라이나 출신 참가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 글로벌 부문에서도 캐나다, 스위스 등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춘향이 하면은 전통적인 한국 미인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제는 한국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캐릭터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와, 멋지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아, 그럼 몽룡이는 뭘 하고 있나? 그렇죠. 이몽룡 선발대회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는 아니에요. 있으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된 신생 행사입니다. 게다가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이 몽룡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지식, 품격, 책임감, 끝까지 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 자,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이 연락을 잘해야 되고 일십하면 단락. 야, 뭐 이거는 사실 사겨보기 전에는 절대 모를 일들 아닌가도 싶은데요. 그야말로 난감하네. 일단 되게 재밌는 변화라는 생각은 합니다. 춘향은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몽룡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전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지키면서 지금 시대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비카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입니다. 축제의 계절 5월, 어디를 가도 이야기 하나씩 생기는 이 계절, 찌뿌두둥 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바젤의 한 미술관에서요. 무려 수영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가 무료라는 미술관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미술관 가는데 준비물이 수영복이라는 거예요. 이 전시의 주인공이 바로 폴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의 연작인데요. 작품 속의 인물들이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거의 자연과 하나 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관람객들도 그 그림과 작품과 비슷한 차림과 느낌으로 와보자 이런 취지의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관람객은 우리도 전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수영복을 입으니까 참 새로운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어떤 중년에 아주 여유로워 보이는 배가 조금 이렇게 나오신 분이 비키니를 입고 오셨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비키니 차림의 여성 관람객, 이렇게 또 배가 품격 있게 여유롭게 나온 남성분인데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그 기사를,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현장의 느낌을 아주 그냥 그대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사진 자체가 뭔가 행위 예술 같은 그런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관람객이 작품인지 작품이 관람객인지 경계가 흐려지면서 예술을 대하는 인식이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뭐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동네 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 특별 이벤트에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오세요 이런 수영복 이벤트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저만큼 텐션 있는 분들이 이 그 맨하탄 주변에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저일 거예요. 일단 가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일단 식스팩을 만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식스팩이 만들어지면 저는 비키니를 입고 갑니다. 뭐 인생의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자, 이렇게 또 세상은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를 당황시키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영복을 옷 안에 입고 가야 될까요? 가서 갈아입어야 될까요? 벌써 고민되는데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에 2시에 미스테리.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무겁게 시작된 하루. 자, 그 무게를 살짝 덜어드릴 미스테리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5세기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제카, 제카, 제카. 엄격한 종교와 규율이 지배했던 시대. 하지만 그 중심, 왕의 궁정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귀부인이 등장합니다. 비단 드레스, 보석, 완벽한 자태.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런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가슴이 명치까지 깊게 파여 있었고 심지어 거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시 궁정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가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권력과 매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유행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아네스 소렐,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왕 샤를 7세. 아네스 소렐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왕의 정부라는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패션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레스를 과감하게 파내고 가슴을 드러낸 것. 그건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나는 권력의 중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선언문 같은 거였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파격적인 스타일이 궁정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귀부인들은 경쟁을 하듯 드레스를 더 깊게 파냈고 이제 기준은 하나가 됩니다. 더 하얗게, 더 팽팽하게, 더 완벽하게. 그리고 그 완벽함을 위해 밤마다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던 은밀한 실험들. 그녀들이 바르던 건 오늘날이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성분은 명반과 납, 그리고 강한 산성물질이 혼합물을 가슴에 바르면 피부가 강하게 수축하면서 겉으로는 팽팽하게 올라붙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부는 화학적으로 손상되고 심하면 괴사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납이었습니다. 납은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서 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빈혈, 호르몬 교란, 극심한 신체 이상 반응들. 하지만 그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름다움은 생존, 아름다움. 그것은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몸은 고통과 독성 속에서 조용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면 그들의 몸은 고통과 독성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기괴한 유행은 다행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납도 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몸을 조이고 완벽한 라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수술대 위에 기꺼이 올라갑니다. 수술은 달라졌지만 이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 권력을 위해 독을 바르고 독을 가슴에 바르던 시대와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바꾸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2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가 3불 99,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물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 잭팟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엔 뭉치, 클러스터 본점과 펠리세이즈 박 경찰서 옆 2호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3: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2: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3: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2: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쿠아 진주부터 화려한 굵은알 진주,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3: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벨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월은요 전 세계가 들썩이는 버라이어티 시즌입니다. 거리마다 웃음이 있고 도시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하루에도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들 그냥 오늘의 에피소드 1 정도로 넘겨버리시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장면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여기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T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놓치지 마시고 꼭 이루는 5월이 되시길. 소리새가 부릅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또 한 주의 시작. 2026년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좋은 글귀, 시와 노래 공유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아, 저는 이 천천히

괜찮다라는 저 문구만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좀 오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항상 좀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추스리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또 그 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참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결국 사탄한테 제가 졌습니다. 결국 소리 지르고 차 안에서 저 혼자 막 욕하고 아이고 이게 삶인가 봐요. 어제는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투복을 입고 또 삶에 뛰어드는 거 보면 말이에요. 월요일은 삶이 다시 나를 부르는 날이다. 그렇죠. 네. 새로운 한 주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잘 그렸어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너무 열을 많이 냈고 바빴고 정신없고 결국은 사탄에게 먹이를 주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다. 아직까지 깨끗하시다면은 지금부터 잘 계획 세워서 이번 한 주 여러분만이라도 좀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유,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지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지요. 예, 이르시기만 해 주신다면.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하면서 감사 기도하셨고요. 자,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맑고 밝은 세상에 우리들에게 평등한 사랑을 빛으로 주나니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꿈은 이루어집니다. 장대한 꿈을 갖고 이룰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나를 절대 절대 사랑하세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복별님, 라라랜드가,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 라라랜드 가족분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복별님부터 열심히 사랑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나나 무스크리의 사랑의 기쁨 신청해 주셨습니다.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으시는 라라라 퀴즈. 저희가 꽤 이 퀴즈를 했는데 이제는 뭐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상품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퀴즈를 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까지 이번 주 퀴즈는요, 딱 세 분만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두 분은 물론 정답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셨고요. 딱 한 분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노래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수보다는 노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곡 하나하나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 달의 연인 보보 경칩입니다. 두 번째 곡은 태양의 후예 OST죠. 윤미래의 Always. 또 구름이 달빛의 거미의 곡에 이어서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바로 오해영의 아니죠.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계시고 저 정말 이 드라마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Dear my friends, 린의 목소리로 바람에 머문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거의 뭐 정답 다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까지 들려드린 곡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또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여기서 또 우리 영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 텐데요. 5월의 첫 월요일 오후네요. 신청곡만 두고 가요. 라이언의 그 집 앞 부탁해요. 유유유.

0: 이재성의 그 집 앞을 들을 때는요, 뭔가 조금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이 라이언의 그 집 앞은 뭔가 묵직하면서도 너무 멋있는데요. 노래가 너무 근사해요. 네, 연민님 덕분에 그 집 앞 또 이렇게 리메이크한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잠시 후 또 광고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해 보면서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라네일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2: 703-354-1950, 703-354-1950.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바람이 아직도 부는 거 보니 봄은 봄이건만 차 안에 있으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골 때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수지 씨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또 만났군요.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인사가 조금 다른데 뭔가가 헷갈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1: 네, 잘 있습니다.
0: 네. 지금 뉴욕 날씨는 어떤가요?
1: 70도예요.
0: 아우 딱 좋네, 딱 좋아.
1: 더워.
0: 덥지요, 맞아요. 이 햇살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더운데 바람이 그래도 아직 선득선득해요.
1: 그렇죠. 예. 꽃바람은 옷 안으로 심어준다잖아요.
0: 그러게 옷깃을 이렇게 세우게 되더라고요, 약간.
1: 네.
0: 여기에 또 이 네. 알러지 꽃가루까지 하면
1: 아휴, 말도 마고. 아휴, 내 얼굴에도 사구라꽃이 피었슈.
0: 사쿠라꽃, 야 진짜 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1: 네.
0: 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봄철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라이프가 파란만장한 장미화 씨.
0: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러셨군요.
1: 또 만났군요.
0: 예, 장미화 씨.
1: 이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0: 그럼요.
1: 아주 라이프가 안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1946년 7월 13일 서울 출생인데
0: 네.
1: 학력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일곱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에 언니들은 어릴 때 모두 폐렴으로 죽고
0: 아이고.
1: 본인만 살아남아서 외동딸이 되었대요. 1973년 타이틀곡 안녕하세요로 정식 데뷔를 했어요.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가수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0: 네.
1: 이후에는 방송에 드문드문 출연하면서 산마식품이라는 그 식품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업가로 활동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대 서구적인 외모와 몸매로 주목을 받았으며 봄이 오면 안녕하세요. 애상, 내 인생 바람에 실어, 서풍이 부는 날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어요. 2021년 기준으로 8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젊은 시절에 비해 파워풀하고 허스키한 가창력과 성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젊어 보이는 외모로 가수,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
0: 네.
1: 장미화는 1979년 김모 씨와 결혼해서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은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0: 아이고.
1: 이혼 당시 아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 남편의 빚이 약 100억 원.
0: 아이고, 벌어도 현찬을 돈인데, 아이고.
1: 100억 원을 떠안고 이를 갚기 위해서 약 20년 이상 야간 업소 등을 돌며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0: 아이고.
1: 2018년 교통사고로 전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땐 이미 이제 이혼한 당시죠.
0: 네.
1: 아들한테서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아침에 막히 링이 울리더래요, 전화벨이. 그래서 아유 뭐가 이렇게 새벽같이 전화가 오나 그러고 받았더니
0: 네.
1: 아들한테서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대요. 장미화는 막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했지만 아빠가 울타리처럼 옆에 있었다는 그것이 든든했는데
0: 그렇죠.
1: 막 가슴이 한 구석이 퉁 떨어지더래요. 네. 장미화는 한국 걸밴드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레이디 볼드라는 여자 스타인가 봐요.
0: 네네.
1: 네, 메인 보컬로 전 세계를 누비다가 1973년 안녕하세요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했어요. 그 이제 서구적인 외모와 파워풀한 그 보이스로 대중을 사로잡은 장미화는 데뷔와 동시에 최정상급에 올랐어요. 야간 업소 1순위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한 업소에서 그때 당시 9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세 업소면은 270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었대요. 당시에 웬만한 집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면은 샀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집 한 세끼씩 값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건졌대요.
0: 글쎄 말이야. 그냥 쓸어 담았네. 진공청소기로 쉬잉 해버렸네.
1: 그래요. 여기서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보죠.
0: 아유, 불후의 명곡 듣고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0: 나오실 때 진짜 상큼 발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도 아, 저 가수 참 이쁘다. 성격도 참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흉내냈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주로 후레아를 입고 나왔어요.
0: 어, 옷까지 기억을 하시는군요.
1: 아우, 후레기 나오는 거 보면은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0: 네.
1: 1979년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했지만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어요. 장미아는 결혼을 한 게 문제였어요.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쑥대밭이 된 거라고 하네요.
0: 그 결혼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이어 법적으로 아들이 장손이니까 시댁에서 데려가게 되어 있었는데
0: 네.
1: 1995년에 빚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 압구정동 45평 아파트가 4,500만 원이었는데 집이 몇 채가 날아간 거예요. 장미하는 아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서 전 남편이 진 100억 원에 달하는 그 채무를 홀로 감당했어요. 야간 업소를 12군데를 뛰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는데 목에 색을 달고 나무판 위에 기대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야간 업소 주인들이 와서 돈 돌려달라고 미리 준 돈 내놓으라고 왔더래요. 몸 하나 안 아끼고 뛰다가 이렇게 됐는데 돈을 달라고 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세상이 야박하구나.
0: 그렇지, 그렇지.
1: 그때 너무너무 서러웠다고 하네요.
0: 아우, 돈 앞에서는 속된 말로 진짜 애미애비도 없다고 그러잖아.
1: 맞아요. 불고 봐야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체 얽히지를 말아야요.
1: 그러니까.
0: 예.
1: 빚을 20년에 걸쳐서 갚았다고 하네요. 또 장미화는 2019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그 원인이 두 달 만에 코로나가 와서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0: 그치.
1: 그런데 함께 다녔던 그 매니저가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매니저가 엔터 그 사무실을 차림과 동시에 모든 장미화의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갔대요. 그래서 엔터 문을 닫고 난 뒤에야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대요.
0: 맹맹이 코꾸녀교.
1: 그러니까 연예계 있는 분들이 더 단순하고 사람을 잘 믿잖아요.
0: 저도 식당 두 번 들어 먹었잖아요.
1: 아우, 지옥 달달하게 맞았죠.
0: 예.
1: 예,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야고르게 그 했다면서
0: 네.
1: 왜 본인도 모르게 장미화 이름을 대면서 돈을 갖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려요.
0: 네.
1: 아, 사진 치려고 한 거지 뭘 몰라.
0: 작정하고 달겨드는 놈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1: 그뿐이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가수 정정숙이 길뻔 떼어먹고 또 하나 다른 친일도 있잖니.
0: 세상에 내 그거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또 그 사람 띄워주는 것 같아갖고 내가 야그를 하네요.
1: 아니 죽었쇼.
0: 가쇼?
1: 가쇼.
0: 뭐미.
1: 그 깡패 그 누구야. 그 저기 깜빵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랬었어요.
0: 아니 큰이는 참 점잖게 생겨가지고 워치게 이렇게 간도 크지. 개돈을 모아서 이렇게 퇴꼈디야.
1: 한두 사람 것도 아니고.
0: 그러게 말이야.
1: 얼굴이 깎고해가지고 조금 좀 세게 생겼어. 머리는 단발머리에다가.
0: 이제 넘어가요.
1: 그렇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창피하고 낯이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혼한 것이.
0: 네. 그때 그랬지.
1: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그때 그랬어요. 그 예, 맞아요. 예.
1: 네.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져서 차에 앉아서 울 때도 많았다고 하네요. 내 인생 바람에 실어 들어보죠.
0: 아유, 장미화의 내 인생 바람에 실어. 바람에 실어.

0: 이 가사가
1: 네.
0: 아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네요.
1: 가슴이 아려오죠.
0: 예예. 예.
1: 네.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살려고 아무리 헌신하고 살았지만 부부는 사실 동등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전 남편은 아래로 보면서 자기 와이프를 상대방에 대한 대우가 전혀 없었대요. 근데 장미하는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주 깔보는 그런 그런 식으로 보더래요. 근데 사실 장미하는 개방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라 또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상황에서 살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왜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돈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살기 싫고 죽고 싶었다. 목숨 하나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에 8층 창문을 수없이 열어다다다다 하자고 고백을 하네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 순간 자기네 동네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을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팔다리 멀쩡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0: 아유, 마음이 착해요, 그분이.
1: 우리 그때 그 시그린에서 봤잖아요.
0: 아유, 사람이 얼마나 소탈해. 잘난 척도 안 하고.
1: 맞아요. 근데다가 그이는 또 특징이 웃잎실이 우르르 걷어 올라갔어.
0: 그러게 살짝 걷어 올라가셨더라고.
1: 나이야. 살이 살짝이 아니라.
0: 아니 근데 그것이 요즘 세상에는요. 매력이에요 또.
1: 섹시하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0: 아니 안젤리나 졸리 봐요. 그 돼지 입같이 생긴 게 그게 그렇게 섹시의 심볼이 됐잖요.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예.
1: 맞아. 아들 김형준 씨는 1979년생인데 지금 이제 46살 7살 하나 봐요.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대요.
0: 아이고 가도 돈 벌긴 글렀네.
1: 함께 그 장미화는 우리 아들 생긴 것도 괜찮고 착하고 밥도 잘하는데 왜 아직 결혼할 여자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텔레비전 나오면 아들 얘기만 해요.
0: 답답하니까.
1: 그 아들은 어머니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지난해 어머니가 수술과 치료를 연이어 받았으며 더욱 마음에 쓰여지는 듯하다고 얘기하네요.
0: 네.
1: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 무릎 수술했나 봐요.
0: 예, 맞아요.
1: 네, 그다가 또 심장 결석 치료 후 회복 중에 있다고 하네요.
0: 네, 근데도요. 하, 밝으세요.
1: 밝아요.
0: 참 밝아.
1: 긍정적이에요. 그 아침마당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여전히 활발해요.
0: 성격이야, 성격. 예.
1: 그러니까 누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요.
0: 상상도 못 오지.
1: 못하죠.
0: 예.
1: 엄마 걱정하는 효심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0: 네.
1: 그 아들 김형준은 나를 향한 관심은 절반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시고 재력도 괜찮으시니까 결혼하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 아들이.
0: 아유, 그래도 마음이 효도가, 효심이 있고.
1: 예.
0: 그렇게 또 착하면 가도 돈 벌긴 글렀어. 왜 내가 걱정되는지 몰라.
1: 여기서 우리 봄이 오면 이게 반한 봄이네요.
0: 아, 봄이 오면 지금 딱 맞는.
1: 올라와, 올라와.

0: 노래도 참 진짜 잘하세요.
1: 네. 네.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0: 맞아요. 특이하시고 허스키한데도 네. 뭐 할 거 다 하세요.
1: 맞아요. 1946년생으로 1965년 서울중앙방송이 그 지금의 KBS 한국방송공사 거기 주최한 가수 발굴 노래자랑 탑싱어 선발 대회로 가수로 데뷔한 거예요. 네. 70년대 허스키한 보이스와 화려한 스타일로 당대 여가수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 가수 장미화는 안녕하세요로 열풍을 몰고 왔던 그녀는 어느덧 60주년을 넘는 나이가 됐어요.
0: 아유, 올해가 80이세요. 46년생이시면.
1: 그렇대요.
0: 예.
1: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났던 가수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순간까지 노래를 할 거라고. 저 여자 아직 안 죽었대. 어? 목소리가 짜렁짜렁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이유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때문이라고 말해요.
0: 그 아들, 착한 아들.
1: 네. 아유. 몇 달 전에 그 포렌카 있잖아. I'm so young in your soul.
0: 예.
1: 84살인데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해요.
0: 그대로.
1: 그대로. 그 쇼에 방방 뛰는데 가서 봤다니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0: 내가 거기 있었으면 같이 갈 건디.
1: 아우, 누가 아니 아주 안타까웠다오.
0: 세상에. 탐 존스 뺨 때리고 써.
1: 아유, 탐 존스는 저리 가라요. 야나죠. 목소리가 쩌렁쩌렁.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0: 그분이 그 몸매가 그대로예요.
1: 자그마하니
0: 찌지도 않고 그대로. 그 쉽지 그대로. 않거든. 몸매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대로고 방방 뛰는 것도 그대로고. 와. 이 사람은 15살에 나왔대요. 가수.
0: 이야, 오래 해먹는다. 너무.
1: 그래서 이 다이아나를 그때 작사 작곡을 한 거래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렌카의 파파 아주 좋아합니다.
1: 파파 좋죠.
0: 네.
1: 그 이제 쾌활하고 씩씩한 현역 가수 장미화가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아픔의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장미화는 그전에 내 인생이 장미꽃이었다면 지금은 목단꽃이 아닌가 하나요?
0: 아유,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는 장미 활짝 핀 가수로 남아있습니다.
1: 지금은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그 폭사 단체를 이끌어온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역 그 봉사, 그 봉사센터를 찾아 소외된 노인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며 동료 가수들과 자선 공연을 꾸준히 펼쳐왔어요.
0: 아유, 마음이 너무 이뻐요.
1: 네, 아팠던 마음 또 남에게 베푸는 삶을 선택한 그녀의 그 따뜻한 봄날을 향한 행복한 일을 오늘도 신경 쓰면서 바자회를 위해서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네, 아주 모처럼 따뜻한 마무리가 됐죠?
0: 아유, 오늘은 재밌으면서도 아주 건전하면서 뭔가 떳떳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이런 말도 있어야죠.
0: 아,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이런 날만 있으면 심심이야. 예.
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풍이 부는 날.
0: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지금까지 우리 수지 씨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면서 끝곡으로 장미화의
1: 서풍이 부는 날.

2026년 5월 4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라라랜드 이 시간 엘리코시리에 돈 올게 확정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라넬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찬양 오직 주 의지하며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이 되셨나요? 주말 주일 잘 보내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오직 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송이 응원해드릴게요.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5월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만 의지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셨나요? 마커스 워십, 라이브 워십으로 주만 의지해 전해드렸고요. 앞서 쉼 찬양으로 주만 의지하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전해드립니다. 은희스님께서 싱그러운 4월 마무리 잘 하셨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더욱더 푸르게 빛날 5월을 기도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시죠? 기도로 세워가는 5월. 이런 표어 예전에는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은희스님의 이 말씀을 5월의 표어로 삼아보겠습니다. 0958님께서는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자 이제 징검다리로 오늘 하루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이어서 아이들의 마음은 뭐 둥둥둥 떠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준비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찬양이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오세연의 꽃말이, 또 앞서 넌 아름다운 꽃, 정혜원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도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장미와 관련된 찬양을 듣고 2부의 시작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5월이 뭐 계절의 여왕, 꽃의 계절, 장미의 계절,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쁜 꽃들로 피어나는 그런 푸르른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4월과 5월에 들으면 참 좋은 그런 곡들이 또 있는데요. 가끔 그 잘 자라나는 나무, 뭐 식목일 이럴 때 좀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한데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꽃들도 오늘은 꽃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동행님께서 다니던 꽃 그만두고 거의 1년을 백수로 지내던 우리 아들 지금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잘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사연을 보내오셔서 저희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멋진 삶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워킹의 기대도 함께 볼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우리 옆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옛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데링크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굴이었는데 무려 그 깊이가 120m가 되고 그 층수가 한 20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 사람들이 이 동굴을 파서 이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밖에 못 나가고 이 동굴에서 평생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인생 질문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실 옆에 세례받는 장소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왜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 남의 집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특별히 교차로에 있는 기둥에 지금도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밧줄을 넣어서 아이를 묶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아이를 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 저놈이 도둑놈이네, 저놈이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한 아이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단다, 주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신단다, 주님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단다, 이런 위로의 말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무엇으로 길러야 될까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 경험하면서 자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용서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녀 사랑이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고 또 믿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무엇으로 길러야 될까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은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 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땅도 주고 길을 짐승도 주고 그렇게 잘 섬겼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니까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노동하게 하고 고욕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병에 걸려도 일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인 바로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특별히 남자 아이를 갖다 버리라,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레위 사람 가정에 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들이 믿음으로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의 부모님이 왕의 명령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부모님이셨다면 아이를 낳으면 버리실 수 있으셨겠어요? 못 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걸리면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길렀던 것은 무엇으로 길렀다고요? 믿음으로 길렀대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길렀을까요? 이들은 바로가 명령했지만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새 친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 새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절대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또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긴 또 하나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기억하세요? 그 아이 태어날 때 그곳에 계셨어요? 아니 여성분들 당연히 계셨죠. 아버님들이 계셨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참 못생겼다 그런 부모님 계세요? 없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아이는 다 잘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시는데 이게 설교 진행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딱 태어나서 딸인데 울잖아요. 근데 입이요 거의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딸인데 입이 이렇게 크면 어떡하나. 그 딸이 자라갖고 돌이 됐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정말 한 2cm도 안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의 그 돌 때 별명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머리 했는데 대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돌 사진을 보면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대머리인데 거기에 뭐 왕관도 씌우고 별의별 건 다 씌웠어요. 그리고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안 예뻤어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다 잘생겼죠. 그런데 이 모세가 특별히 잘생겨서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이 바로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잘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그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그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의 부모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길렀다는 것이죠. 그럼 매일매일 이 부모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져서 바로에게 걸리면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떤 눈을 가시고? 믿음의 눈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귀한 자녀로 기를 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커서 울음이 우렁차졌어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버릴까요? 예, 바로의 명령과 순종함으로 하수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실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그냥 넣지 않고 그곳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든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아이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도 마지막에 방주 안팎에 역청이라는 것을 칠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도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발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청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피가 있으면 집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곳에 발라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방주가 바로 이 갈대 상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부모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발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띄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갈대상자가 하수로 내려갈 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딸은 바로의 딸로서 나중에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공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 나오기까지는 그가 결혼을 했는데 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후에 전장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나일강 그곳에 와서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냐면 공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고 또한 아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그를 결혼하게 하시고 바로의 딸로 낳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1년 후에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셔서 홀로 그곳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공주가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제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하수에 던지고 그것을 이 공주가 신혈을 시켜서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주가 친히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울었어요. 아니 그 전에도 울 수 있고 상자에 들어가면서도 울 수 있는데 모세가 우는 그 시점이 공주가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모세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공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울음을 울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주가 남편을 잃고 슬픈 마음으로 그곳에 와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모성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누이인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갑니다. 그리고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신기하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나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가 하는 일은 불법일까요? 합법적인 일일까요? 완전한 불법이에요. 그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애가 나면 죽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 히브리인을 유모로 삼고 그를 길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기간은 이스라엘은 3살에서 4살까지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6살이나 7살까지 기른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최소한 6년에서 7년은 길렀다는 거죠. 뭘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길렀대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기르실 때 돈 받고 기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돈은커녕 그냥 밤에 잠 못 자면서 기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꼬박꼬박 돈을 받고 아이를 기른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세의 삶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벳이 그 모세를 기르면서 어떤 신앙 교육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들려오는 그 구전으로 전해오는 창세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모세 오경을 쓸 때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또한 어머니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섰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세는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드리는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시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식량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란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방 프로젝트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되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며 유가 안정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선박 피격 여부와 작전 동참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백악관 인근에서 무장 괴한이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미성년자도 부상을 입으면서 워싱턴 DC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렉 브로먼 오픈 AI 사장이 300억 달러 규모 지분 보유를 인정하자 일론 머스크 측이 환원을 요구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공익성 논란 속에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기술의 군사 활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신뢰한다며 엔트로픽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사용을 둘러싸고 빅테크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지분 공시지연 소송을 150만 달러 벌금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요구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종결되며 법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낙태 접근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0: 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급망도 영향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료 가격이 1년 만에 30-40% 올랐고 이제는 곧 식품 가격이 3%에서 6% 오르게 될 것이라며 세계 80%가 석유 수입국인데 이 가운데 재정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버틸 수 있겠지만 세계 상당 부분이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를 왜 걱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공급망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한 조각이 기능을 멈추게 되면 모두 다 같이 이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짧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성장률이 3.1%로 둔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미 이 전망은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게오르게바 총재는 이날 완만한 영향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올해 전반에 걸쳐 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정유기업 쉐브론의 마이크 워스 CEO도 원유 공급과 관련해 심각한 어조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선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일시적인 완충작용 덕이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워스 CEO는 원유 공급이 중단됐을 때 가격 충격을 완화해주는 주요 완충장치로는 지상재고, 바다위 선박재고, 전략 비축유가 있다며 이란 사태 초창기에 전략 비축유가 풀렸고 연초 상업재고도 평소보다 많은 편이라 그간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소진됐다. 걸프만에서 나온 마지막 배가 마침 오늘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에서 하역 중이라며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막아주던 완충장치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미 몇 주 전에 폐기됐다. 장기간 이어지는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라며 이미 아시아에서 경제 타격 징후가 보이고 있고 유럽이 그 뒤를 바로 잇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연방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총 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4일 월요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료 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해 2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네이버후드 인터넷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무료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2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약 2천 가구가 추가로 무료 인터넷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시범 사업을 통해 연방 섹션 A 주택 지원 예산을 활용해 39개 건물 약 2,200가구에 인터넷이 제공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총 50개 건물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업은 더 브롱스, 맨해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공주택 건물에 옥상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 통신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현재 브롱스 지역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가정 내 인터넷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인터넷 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금액이 고소득층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디지털 빈곤세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고용,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인터넷이 현대사회에서 학습, 취업, 일상 소통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Right now we know that one in five residents of the Bronx lack internet connectivity. The age that we live in, the internet is a basic necessity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economy. And this $2 million will provide internet to an additional 2,000

0: 1,000 apartments across 50 buildings.
1: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도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 정부와의 협력이 핵심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투자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레스 의원은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드러났던 문화를 언급하면서 인터넷 접근성이 교육의 기회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0: Back in 2020 during the depths of COVID, we saw the digital divide deprive our most vulnerable children of access to an education and our most vulnerable seniors of access to healthcare. That is why our $2 million appropriation is not an expense, it is an investment. Just as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declared that no American home should be left in the dark, that no American home should be disconnected, that no one should be left stranded at a digital dead end.
1: 특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가정 내에 인터넷이 없어 문서를 출력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찾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생활 전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료 인터넷 확대 사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교육 격차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지털 시대의 형평성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2: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 AI 소송에서 재판 직전 합의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의가 무산되자 머스크가 경영진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의 의도와 배경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오픈 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재판 시작 직전에 오픈 AI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오픈 AI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그레그 브룩먼 오픈 AI 사장에게 합의 의향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브룩먼 사장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자고 답하자 머스크 CEO는 이번 주 내에 당신과 샘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당신이 고집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픈 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가 연방 증거 규칙에 따라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서 브룩먼 사장이 이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기가 법적 권리 구제가 아니라 경쟁사와 그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며 지적했습니다. AI를 개발하겠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트먼 CEO와 브룩먼 사장 등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오픈 AI의 올트먼, 브룩먼 두 임원을 해임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 AI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제공한 초기 자금 3,800만 달러가 영리 기업을 만들어 경영진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며 나는 바보였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브룩먼 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며 이후 올트먼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지만 교전이 불거지면서 휴전의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해방 프로젝트의 실행 첫날인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유도하고 이란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실상 양측의 교전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들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뒤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화했다며 전체 항로를 틀어막는 식으로 통제 구역을 확대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에 외국의 군대, 특히 미군이 진입하거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해 저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을 해방하는 프로젝트를 인도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종전 기대보다는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연휴 기간 베트남과 호주를 순방지로 택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역내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방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주와 에너지, 중요 광물의 전략 자원화에 맞서 경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배치했던 미군 군사력을 중동으로 배치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과 이를 틈탄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는 점에서 일본과 호주는 특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5일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배치돼 있던 항공모함과 미군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중국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연대가 중요하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한 폭죽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43분께 창사시 류양에 위치한 한 폭죽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사망 3명, 부상 25명이라고 집계했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일 오전 8시 기준 21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을 서두르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안 당국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책임자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뽀뽀푸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약의 우편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세뮬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한 명령을 통해 연방 항소법원의 지난 1일 명령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가처분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COVID-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식품의약국 FDA는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 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 덴코 레버러토리스는 이튿날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했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한다고 교황청이 4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9: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한다고 교황청이 4일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아련은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당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7일에서 8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교황청 국무원장 등 교황청 고위급 인사들과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회동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로마,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성경을 인용해 연일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며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옹호한 멜로니 총리도 싸잡아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혀왔습니다. 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가 서둘러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거치게 공격하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보수 카톨릭 유권자 상당수가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카톨릭은 최근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밀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뉴욕 맨하탄의 주요 성당들이 일요일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성당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8: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기술업계의 큰 논란거리였던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국방부 간 갈등에 대해 입을 열고 정부의 편에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CEO는 4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기술을 올바르게 쓸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엔트로픽을 향해 훌륭한 문화와 뿌리 깊은 신념 체계를 가진 놀라운 회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그들의 모든 입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념은 미 정부가 국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쓰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합법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전시에 그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저에게 묻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입을 뗐습니다. 황 CEO는 최고 경영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투표 때 권리를 행사하거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리 높여 항의할 수도 있지만 결코 국가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하는데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군 기밀 시스템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제공해왔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자국 기업에는 이례적으로 엔트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피텍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게 엔트로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스페이스X, 오픈 AI, 구글,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함께 국방부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자사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약 18도로 선선해 일교차가 다소 느껴지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어 야외 활동이나 산책 즐기기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은 편이니 외출 시 가벼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는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저녁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로 크게 떨어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 최저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캣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3: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처음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 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8: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7: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디지털 표준 시험이 접속 장애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신뢰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3학년에서 8학년 대상 표준 시험이 시험 첫날인 지난달 28일 온라인 시스템 오류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험은 디지털 방식으로 본격 전환된 첫 해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험은 4월 28일부터 시작돼서 5월 초까지 진행 중이며 문제가 발생한 학교들에는 시험 일시 중단이나 연기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당일 시험을 취소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장애는 시험 첫날 일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시험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로그인 과정에서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험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험 플랫폼으로 정확한 오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대부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상당수 학생들이 장시간 접속을 시도하다 시험을 포기했다고 전하며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저학년의 경우 디지털 시험과 종이 시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300억 달러 규모로 확인되자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CEO 측은 해당 지분을 환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브록먼 사장은 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브록먼 사장은 또 자신이 오픈 AI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없으며 다른 기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와 같은 회사 가치는 머스크 CEO가 떠난 이후 피땀 눈물로 쌓아올린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머스크 CEO를 대리하는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브록먼 사장이 2017년 개인 일기장에 어떻게 하면 10억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고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290억 달러를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브록먼 사장은 10억 달러에 대한 고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일이라면 매일 아침 기꺼이 일어나서 일하고 싶을까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몰로 변호사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0억 달러로는 부족하고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이와 같은 질문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을 주관하는 이본 곤잘레스 로더스 판사는 브록먼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머스크 CEO는 이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오픈 AI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픈 AI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브록먼 사장에게 합의 의향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브록먼 사장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자고 답하자 머스크 CEO는 이번 주 내에 당신과 샘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당신이 고집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해당 메시지가 머스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기가 경쟁사와 그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지만 로저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오픈 AI가 공익을 위해 AI를 개발하겠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 등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 AI의 올트먼 브록먼 두 임원을 해임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 AI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번 소송의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척박, 한국명 박영철 후보가 지난 1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지 약 3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지난 2일 뉴욕시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에서 열린 선라이즈 무브먼트 노동절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척박 연방하원 후보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박 후보는 평화로운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나요?
3: I was participating in protests for May Day. So they fought more than 100 years ago to win something called the 8-hour workday. Something that we all benefit from today. And so May Day celebrates that history. But it also calls on all of us to continue the fight for safe working conditions, mm-hmm. better pay. And so I was in a protest at Wall Street to celebrate May Day, but also to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o tax the ultra-wealthy billionaires.
2: 오랜 역사가 있는 메이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8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던, 1886년에 시작됐던 메이데이를 기념해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고 또 부자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0: But what about the free speech? Why did they arrest you?
3: Honestly? I'm not sure. You know, it was a peaceful protest. There were 100 of us. Where I was, maybe 10 of us were joined together holding signs. We were chanting and singing songs. We weren't causing any problems. But then the NYPD came, maybe 30, 40 officers from the strategic response group. They told us we were blocking pedestrian traffic. They told us to disperse. We said we had a right to be there. First Amendment, we're peacefully protesting. And they arrested us.
0: How many people were arrested with you?
3: With me were maybe 6 other people, but I believe there were maybe 20 people arrested total. I'm not sure the exact.
0: And how did you feel when they arrested you?
3: I was shocked because, again, you know, we were peacefully protesting on a public street. We weren't punching anybody, hurting anybody. We were singing songs and holding signs. Mm-hmm. So I was shocked. And it made me feel like, wow, even just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corporations and billionaires leads to this kind of like shutdown, this backlash from, they're trying to show their power, like to shut down even a small peaceful protest.
2: 네, 박 후보는 현장에서 연행된 지 3시간 후에 석방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 평화 시위를 월가에서 벌였지만 이 돈이 많은 대기업 또는 부자들이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평화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시경이 출동해 연행으로 이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개 일정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한인사회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메이데이에 열렸던 평화 시위 도중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캠페인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3: Yeah, I mean it shows us that what we're saying, what we're doing, what we're fighting for is working. Yeah, it gets a lot of attention, and it shows that these billionaires, these powerful forces, that they are scared, and so they're trying to shut it down. And so that means that we have to fight harder. We have to keep fighting back.
2: 네, 이 경제 시스템 너무 오랫동안 이 억만장자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왔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만 하는 구조에서 힘들어했다. 이제 이 부당함을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부유층이 본인의 캠페인 활동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박 후보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맹 후보는 2012년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으로 출마해 67%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7선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뉴욕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름허스트, 포레스트 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기득권 정치 구조에 맞서는 후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합니다.
4: 뉴욕타임즈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의 개인 대변인인 테드 굿맨은 X에 올린 글에서 줄리안이 전 시장이 현재 입원해 있으며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줄리안이 전 시장은 삶의 모든 도전에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맞선 투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같은 강인함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안이 전 시장이 언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밤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글에서 줄리안이 전 시장의 입원 사실을 공유하며 그는 진정한 전사이자 뉴욕시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시장이었다라고 썼습니다. 1983년에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자리에 오른 줄리안이는 뉴욕시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그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 대선 시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혔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개표 조작과 관련한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글에서 줄리아니의 소송에 대해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며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수백 개의 이야기를 조작했으며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짓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재 X인 당시 트위터 인수 당시 지분 매입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고발당한 소송을 150만 달러의 합의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4일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 신청서를 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 측이 민사 벌금 15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맺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내는 주체는 머스크 CEO 개인이 아닌 머스크가 설립한 개인 신탁인 2003년 7월 22일자 일론 머스크 취소 가능 신탁입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 지분 인수 등도 이 신탁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 CEO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른 벌금은 애초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했던 금액인 2억 달러와 견조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합의안은 머스크 CEO에 대해 불법 이익 반환 등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CEO를 대리하는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에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서류 제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신탁이 서류 한 건의 제출 지연에 대해 소액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안은 머스크 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장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주식 5% 이상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이를 모른 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25년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군함을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이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해협에서의 긴장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은 4일 최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켜 미 해군 함정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미 중부 사령부가 해방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주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이란이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퍼 사령관은 휴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아침 이란이 공격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미국과 이란이 무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와 이란의 걸프국 공격 재개로 종전 협상을 둘러싼 대치 속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의 공방은 불안한 휴전과 협상 교착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주도권 강화를 염두에 둔 듯한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판을 흔들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양측은 수정된 종전안을 거듭 제시하며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공격의 전면적 재개로 돌입할지 아니면 이번 충돌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진실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휴전을 이어갈지 불분명합니다. 당장 이란군 관계자는 이란 매체를 통해서 미 해군이 소형 선박을 격침했다는 해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해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대치가 군사적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을 공격할 경우에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미 군함이 상선에 직접 호위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력을 대거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한국 외교부가 미 주정부 단위에서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현지 인사들과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메릴랜드주에서 제1차 코리아데스크 연합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에 도입된 코리아데스크는 외교부가 한국 기업과 교민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별로 임명하는 명예직 한국 담당관으로 현재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제도 도입 이래 미 전역에 코리아 데스크가 모인 게 처음이며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한미협력을 제도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사에는 강경화 주미대사를 비롯해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환영사에서 한미 간 대규모 투자 공약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는 데 필요한 현지 인력 양성과 공급망 구축 등의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코리아 데스크 담당관들이 현장에서 핵심 촉진자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시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식량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란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방 프로젝트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되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며 유가 안정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선박 피격 여부와 작전 동참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백악관 인근에서 무장 괴한이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미성년자도 부상을 입으면서 워싱턴 DC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렉 브로먼 오픈 AI 사장이 300억 달러 규모 지분 보유를 인정하자 일론 머스크 측이 환원을 요구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공익성 논란 속에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기술의 군사 활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신뢰한다며 엔트로픽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사용을 둘러싸고 빅테크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지분 공시지연 소송을 150만 달러 벌금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요구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종결되며 법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낙태 접근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입니다.

0: 잇따라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대기업 헝리그룹 제재에 이어 지난 1일 이란의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회사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3곳과 이들의 위장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 및 대리 세력의 군사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제재 조치를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 재발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 메타의 인공지능 기업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리고 인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의 마찰이 각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공항 인근 고속도로 상공에서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트럭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고 차량 및 항공기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출발해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69편 여객기가 착륙 접근 과정에서 뉴저지 턴파이크 상공을 매우 낮게 비행하다가 공항 활주로 인근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이어 트럭과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약 210여 명과 승무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시속 약 256km 속도로 저공 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항공기 엔진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여객기의 착륙 장치가 도로 인근 구조물과 충돌한 뒤 곧이어 트럭 앞유리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객기가 가로등을 들이받자 해당 기둥이 인근을 지나던 지프 차량으로 쓰러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항공기 하부가 인근 도로를 지나던 트랙터 트레일러를 강타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하던 트럭 운전자 앞으로 나타나 트럭 앞유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의 팔과 손에 유리 파편이 박혔고 피해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 후 게이트까지 이동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모두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해당 항공편 승무원은 조사기간 동안 운항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 분석을 포함해 비행 운항과 기상조건, 조종사 대응, 관제 통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4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동맹국들과 중국의 동참 및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은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사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도발하는 쪽이 아니라며 하지만 이란이 상황을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유가 상승과 관련해 단기적인 가격 급

등이 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전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약 800만에서 1000만 배럴에 달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당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어 하루 4척에서 5척이 통과할 경우 공급 차질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해협에 묶여있던 선박 가운데 150척에서 200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공급이 매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한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역시 시장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한국시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응모 대상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이며 청소년은 만 7세에서 19세로 5년 이상 거주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 부문은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실상은 부문별로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250만원, 가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코리안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수상자는 8월 발표 예정입니다.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에 대한 문의는 재외동포 문학상 운영사무국 oversklas@gmail.com 전화는 한국전화 8210-4302-181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함께하는 제25회 효행상 및 문화축제가 5월 2일 토요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효행상 시상식에서는 장수상, 효자 효녀상, 사회 지도자상, 사회봉사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뉴저지 주 하원의원과 버겐카운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가야금 병창, 어린이 아리랑 공연, 무용극, 성악과 트롯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행사는 경품 추첨과 식사 그리고 푸짐한 선물 증정으로 마무리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과 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 지역 한인들을 위해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는 5월 9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지니아주 프린스 조지에 있는 러브 퍼스트 철치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과 영사 확인,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업무별로 필요한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하며 여권 신청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의 경우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업무에 따라 다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 신청자는 구여권 그리고 영주권 또는 비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여권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usa.mo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또는 피터스버그 한인회 804-339-744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와이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 차례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너선 컬 ABC 뉴스 기자가 X에 올린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그걸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는 않은 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다며 해방 프로젝트에 따라 호의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자국 선박 비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호위 작전에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하는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를 기대했지만 이들 국가가 곧바로 화답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판단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포함 유럽 국가들의 관세 인상과 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이 미사일 및 드론 발사로 선박들의 통항 방해를 시도했고 미군은 이란의 소형 선박들을 격침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 상황에 대해선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차량 공유 안전법을 서명했습니다. 운전자 신원 확인과 범죄 이력 조회가 한층 강화되고 승차 중 음성 영상 녹화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차량 공유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심사 절차와 신원 확인, 승차 중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키 글래스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273호와 릴리 플랭클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1469호입니다. 하원 법안 1273호는 차량 공유 기업과 운전자 모두에게 새로운 안전 및 책임 기준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승차 중 앱을 통한 음성, 영상 녹화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에게 계정 활성화 전과 이후에도 정기적인 신원 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면적 신원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법안 1469호는 운전자 배경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는 범죄 이력 조회를 일정 기간이 아닌 전생의 기준으로 확대하고 18세 이후 거주한 모든 주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배경조사 기관은 전문 배경조사원 협회 Professional Background Screeners Association의 인증을 받도록 해 업계 전반의 기준을 통일하게 됩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신원 확인이 요구되며 특히 계정공유나 로그인 정보 대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버지니아 차량관리국의 집행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당초 2027년 재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정부와 입법부, 업계 협의를 통해 지원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법안 모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플랫폼과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시자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급성장한 산업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비타 가드너 우버 정책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천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히고 우버 측은 이번 법안이 버지니아를 교통안전정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불과 지난해 일부 주에서 안전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우버와 리프트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잦은 범죄 조회와 민원 발생 시 운전자 재검토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글래스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부터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공유 산업이 성장하면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버는 2021년에서 2022년 2,717건의 심각한 성범죄와 36건의 치명적 물리적 폭행 사건을 보고했고 리프트 역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23건의 치명적 폭행과 2,651건의 중대 성범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차량 공유 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와 성범죄 보고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고 일부 주는 안전규정과 함께 보험 요건도 강화해 승객 탑승 시 높은 수준의 책임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안전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 이번 버지니아주 차량 공유 규제 법안들이 안전 강화와 산업 위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만들어낼지 정책 효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연방 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쓰레기통에 추락하는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너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너무 늦은 미국의 재앙이다 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촉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붙여온 수식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사진과 짧은 게시글은 파월 의장을 거듭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이달 15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상원의 인준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워시 전 이사의 인준안은 최근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의장직은 임기에 맞춰 물러나겠지만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연준 이사회를 떠나지 않고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직 임기와 별개인 그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이는 과거 연준 의장들이 의장직 임기를 마치면 이사직,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연준을 떠나는 관행을 거스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월 의장에 대한 조롱 및 비난 역시 의장직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에 남으려는 파월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파월 의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다며 독설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약 18도로 선선해 일교차가 다소 느껴지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어 야외 활동이나 산책 즐기기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은 편이니 외출 시 가벼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는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저녁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크게 떨어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7: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문의 516-487-8850 516-487-8850.
4: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이 무장 괴한과 총격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범 체포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벌어지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8: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서 4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무장 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도중에 발생한 총격과 암살 미수사건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비밀 경호국에 따르면 사건은 4일 오후 3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에 위치한 교차로인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비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슈킨 비밀 경호국 부국장은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 외곽을 순찰하던 사복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제복을 착용한 요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접촉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잠시 도주하다가 갑자기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포했고 이에 요원들이 응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 부국장은 해당 용의자가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지만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으며 이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 부국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제디 벤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사건 현장을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사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워싱턴 DC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실외에 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백악관 내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행사에서 연설을 했으며 행사는 중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9: 미국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며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이란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급망도 영향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료 가격이 1년 만에 30-40% 올랐고 이제는 곧 식품 가격이 3%에서 6% 오르게 될 것이라며 세계 80%가 석유 수입국인데 이 가운데 재정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버틸 수 있겠지만 세계 상당 부분이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를 왜 걱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공급망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한 조각이 기능을 멈추게 되면 모두 다 같이 이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짧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성장률이 3.1%로 둔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미 이 전망은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완만한 영향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올해 전반에 걸쳐 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정유기업 쉐브런의 마이크 워스 CEO도 원유 공급과 관련해 심각한 어조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선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일시적인 완충작용 덕이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워스 CEO는 원유 공급이 중단됐을 때 가격 충격을 완화해주는 주요 완충장치로는 지상재고, 바다위 선박재고, 전략 비축유가 있다며 이란 사태 초창기에 전략 비축유가 풀렸고 연초 상업재고도 평소보다 많은 편이라 그간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소진됐다. 걸프만에서 나온 마지막 배가 마침 오늘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에서 하역 중이라며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막아주던 완충장치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부모님 부양과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월 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Money Lessons from Readers in the Trenches of Elder Parent Care. 노부모 부양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독자들이 전하는 재정관리 팁. 부모님 부양의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Trenches, 참호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이 일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같은지 느껴지시죠? 미국에서도 지금 X세대들이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 경제적, 심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기사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We are racing toward 100-year lives. 우리는 100세 인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acing toward는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65세 여성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무려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간병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집까지 판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We are fortunate that we can generally afford my mom's care, but it competes with kids' college funds, retirement, and home ownership. 어머니의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나의 은퇴 자금, 그리고 내 집 마련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Afford는 무엇무엇할 여유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compete with입니다. 부모님의 약값이 내 아이의 등록금과 경쟁해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의 순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님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먼 시골로 이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It was really neat to see my parents flourish in their retirement. But then the reality seeped in of what it's like to care for a 4,000 square foot home. 부모님이 은퇴 후 활짝 피어나는 번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지만 곧 4,000평방 피트, 약 110평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Flourish는 꽃이 피듯 번창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reality seeped in 이라는 표현이 압권인데요. seep in은 액체가 서서히 스며나오듯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서서히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님 수발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여성의 고백입니다. I have felt many times my life is on hold. My career is on hold. 내 인생이 멈춰있고 내 경력이 일시 정지 상태라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On hold는 전화 대기 중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중단된, 정지된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자아와 직업을 잃어가는 샌드위치 세대의 상실감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사인 아툴 가완디의 조언을 언급했습니다. People have priorities in their lives besides just living longer. And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ose priorities are, you need to ask them.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 사는 것 외에도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Priorities는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연명치료를 원하시는지 미리 ask하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큰 열쇠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사 내용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이민 1세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비자 문제와 언어 장벽까지 더해져 이 참호 속의 전투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오늘 시간 되실 때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며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성의 염려가 아닌 잘 준비되고 계획된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일뉴였습니다.

뽀뽀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 AI 소송에서 재판 직전 합의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의가 무산되자 머스크가 경영진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의 의도와 배경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픈 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재판 시작 직전에 오픈 AI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오픈 AI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그레그 브룩먼 오픈 AI 사장에게 합의 의향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브룩먼 사장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자고 답하자 머스크 CEO는 이번 주 내에 당신과 샘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당신이 고집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픈 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가 연방 증거 규칙에 따라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서 브룩먼 사장이 이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기가 법적 권리 구제가 아니라 경쟁사와 그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며 지적했습니다. AI를 개발하겠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트먼 CEO와 브룩먼 사장 등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오픈 AI의 올트먼, 브룩먼 두 임원을 해임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 단체인 오픈 AI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제공한 초기 자금 3,800만 달러가 영리 기업을 만들어 경영진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며 나는 바보였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브룩먼 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며 이후 올트먼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연방대법원은 4일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약의 우편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세뮬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한 명령을 통해 연방 항소법원의 지난 1일 명령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가처분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COVID-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식품의약국 FDA는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 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 덴코 레버러토리스는 이튿날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했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기술업계의 큰 논란거리였던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국방부 간 갈등에 대해 입을 열고 정부의 편에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CEO는 4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기술을 올바르게 쓸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엔트로픽을 향해 훌륭한 문화와 뿌리 깊은 신념 체계를 가진 놀라운 회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그들의 모든 입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념은 미 정부가 국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쓰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합법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전시에 그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저에게 묻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입을 뗐습니다. 황 CEO는 최고 경영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투표 때 권리를 행사하거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리 높여 항의할 수도 있지만 결코 국가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하는데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박사 샌디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 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5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문의 굿모닝 워싱턴.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네, 오늘 5월 5일은 한국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 하루쯤은 어린이였던 기억에 빠져서 옛 추억과 동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제 굿모닝 워싱턴 2부 때 이제 제이든 감독님과도 잠시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린이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카카오톡 K라디오 DC로 저한테 네,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샌가 더 이상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받지 못해야 하죠. 그리고 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린이로 느낀다 이런 얘기 종종 하시던데 이게 어린이날만큼은 또 그러지도 않은가 봅니다. 네, 선물만큼 있어서는 어린이는 아니고 어른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상황에서는 계속 어린이다. 네. 그렇다면은 어린이날 언제 이제 처음 시행이 됐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1922년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는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세계 노동절과 겹쳐서 5월 첫째 일요일로 잠시 변경을 했다가 날짜가 계속 달라지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결국 1946년 5월이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인데 요런 이유로 지금까지 5월 5일로 계속 지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는 이게 없던 단어라서 그 전까지는 애기, 애새끼, 네, 욕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 것, 아이들, 애, 애들, 사내 아이, 계집애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다음에 활동 중에 또 많은 빚도 지게 돼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물론 뭐 어릴 때 네, 그 위인전 같은 거 보면서 방정환 선생님에 관해서 좀 읽긴 했는데 이게 31세에 돌아가셨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신나게 뛰놀게 하고 싶으셨던 방정환 선생은 정작 본인의 행복과 건강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 네, 결국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네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이들도 건강도 함께 생각해 보는 거 네, 생각하는 하루 이렇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하여튼 103번째 어린이날 네, 103째 주 네, 굿모닝 워싱턴 1부 패닉의 달팽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5일 김은혜 뉴스 톡 로컬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총격 소식이 좀 있네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 방향의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머뉴먼트 인근에서 사복 차림에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발견됐고, 요원들이 접근하자 해당 남성은 잠시 도주하다가 총기를 꺼내 발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경찰관들도 은사를 하며 교전을 벌였고,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 있던 한 미성년자도 무장 남성의 총격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사건 직후 근처의 백악관은 잠시 폐쇄됐고, 특히 총격 직전에 JD 벤스 부통령이 해당 지역을 차량으로 통과해 당국에서는 암살 시도와 관련해 잠시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암살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후 총격 사건으로 인근 지역 도로가 통제돼서 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 경찰당국에 따르면 인디펜던스 에비뉴 사우스웨스트의 일부 구간이 14번가에서 메인 에비뉴까지 전체적으로 통제가 됐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어제 또 말씀드렸던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의 아치를 점령했던 남성이 하루 더 머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DC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 아치를 점거하고 있는 플로리다 남성 구이도 라이터 슈타터가 물도 떨어지고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져 가지고 원래 어제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아직 뭐 체력도 괜찮고 휴대폰 충전 방법도 좀 찾아가지고 조금 더 머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호텔도 아니고 말이죠. 하루 더 머물겠다. 네. 이에 라이트 슈타터가 활동하는 단체인 코드핑크 지지자들 등은 다리 인근으로 몰려와서 응원을 했고, 이에 소셜미디어 X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행동이 이란 전쟁에 대한 비폭력 시위의 한 형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대 라이슈타트의 아치 점거로 양방향 폐쇄됐다가 현재 보행자 통로 외에는 모든 차선이 개통된 상태입니다. 한편 라이슈타트는 지난 2022년에도 네, 똑같이 이제 아치를 점거했다가 스스로 내려왔는데, 요 당시 시 교통국은 다리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이제 안전한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요번에 와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교량의 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서, 네, 설치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비폭력 시위 한 형태, 뭐다 좋다 이겁니다. 네, 떠나서 다 좋은데,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뭐, 특히 또 금요일 오후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또 이제 주말을 맞아서 집에 가려는 이제 근로자들 퇴근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금요일인데. 근데 거기를 또 굳이 아치를 점거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다리를 막을 수밖에 없게 해서, 네, 또 교통 정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날 또 이제 야구 경기, 내셔널스 야구 경기도 있었는데, 참고로 이 다리가 또 내셔널스 스타디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교통 정체가 있으면은 내셔널스 구장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는 비폭력 시위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경찰 고위급 간부 다수가 해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경찰 고위급 간부 3명이 범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는 2023년 사상 최대의 범죄 급증 이후부터 최근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특정 간부들이 본인의 관할 구역을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거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범죄 통계를 조작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여름 시의 범죄 상황이 실제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시 경찰에 대한 임시 통제권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마이클 플리엄 시 경찰 지휘관이 범죄 통계를 좀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이후 워싱턴 포스트지는 법무부와 의회
의회, 법무부의 의회공화당 조사 착수를 보도를 하면서 시 경찰관들도 상급자들의 범죄 통계 분류에 우려를 해서 좀 조사처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또 네, 보도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의회 조사 결과 보고서들은 실제로 워싱턴 DC 경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는 했지만 실제 범죄 통계 조작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서 뭐 내용을 좀 알리기보다는 파멜라 스미스 전 DC 경찰국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문제 삼은 네, 좀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삼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스미스 전 국장이 경찰국 내에서 공포 문화를 조장했고 이에 경찰관들은 국장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중범죄도 경범죄 등으로 분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스미스 국장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도 스미스 전 국장의 재임 기간 동안 시 범죄가 크게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칭찬도 네, 좀 했었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서 시 감찰관실에도 별도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수상하기는 한데 네, 그 사이 스미스 국장은 지난해 12월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국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사임 결정 네, 했고 그다음에 이 결정이 연방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네, 밝혔지만 아야 네,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금 네, 아무래도 보기에 살짝 수상한 느낌이 조금씩은 있죠. 네. 그리고 이후 최근 경찰 범죄 통계 문제를 조사 중인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제프리 캐럴 DC 경찰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찰 내부 감찰 조사가 완료가 됐고 워싱턴 DC 경찰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일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코모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 경찰 당국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임한 스미스 전 국장이 고의로 통계 조작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큰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참. 이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범죄 특히 또 워싱턴 DC가 이제 범죄가 뭐 워낙 또 이게 많았다 많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도 이제 경찰 쪽에 야 좀 어떻게 해서 경찰 그 뭐야 범죄 좀 통계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어떻게 해서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범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아무래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스미스 국장이 물론 이게 아직 네, 증명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아마 조금 좀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좀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사람들이 밑에 이제 경찰들이 좀 범죄 통계 내치를 좀 조작을 하는 거를 좀 이끌지 않았나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버지니아 페어팩스로 가볼게요. 페어팩스 경찰국이 6일 동안 교통 단속을 했는데 13,500여 건 네, 단속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도로교통 집중 단속 캠페인인 로드샤크가 진행 중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13,520건의 과태료 티켓과 경고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과태료 티켓의 경우 781건이 과속, 294건은 난폭운전, 244건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의해 발부됐고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47명을 체포, 도난 차량은 3대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올해 단속기간 동안 작년에 9,320건에 비교해서 4,200건 이상을 추가로 더 단속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샤크 캠페인은 또 지역 경찰관들이 교통 데이터와 사고 추세를 통해 파악된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속이 필요한 지역과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 위주에서 저는 뭐 크게 막 경찰을 많이 봤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네 크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조심하라라기보다는 그냥 운전 자체를 네, 평상시에도 여러분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네. 부득이하게 할 경우 이제 단속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지 워싱턴 생가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지 워싱턴 생가인 마운트 버논에서 알렉산드리아시 킹 스트리트 메트로역을 잇는 새로운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들을 앞두고 시작되는 이 해당 서비스는 어제부터 시작됐고 6월까지 운영되면서 생가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버논 측은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미국의 첫 대통령의 생가 방문에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셔틀버스 총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로 포토맥 강변을 따라서 운행이 되고 매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면서 요금은 1인당 10달러, 공짜가 아니죠. 네, 1인당 10달러의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저 주변 사람들은 이 마운트 버논 생가를 아직 방문을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버지니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근데 정말 딱 이게 느낌이 딱 거기 가면은 아 정말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버지니아 2026년에 버지니아였는데 그 마운트 버논 생가를 딱 들어가서부터는 뭔가 좀 세상도 변한 그 다음에 현재 시간도 변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놓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꼭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상시 그 설명해주는 가이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또 조지 워싱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흑인 노예들을 네,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노예들과 같이 사는 삶에 있어서도 좀 배울 게 많고 아무래도 현대 사회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강변으로 내려가면 포토맥 강변으로 가서 보면은 그 풍경도 굉장히 예쁩니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드브릿지 좀 더 남쪽인 우드브릿지로 가볼게요. 우드브릿지 카니발에서 놀이기구의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이 4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금요일 밤 우드브릿지에서 개최된 한 카니발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탑승 어린이 7명 중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놀이기구는 Funnel Force라는 놀이기구로 중앙의 축을 따라서 탑승객이 이제 사이드 가쪽으로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그네처럼 부착이 돼 있고 이게 중간에 축이 움직이면서 탑승객들도 앉아서 원심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놀이기구인데 이게 운영을 시작을 해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서서히 멈춰야 하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렸어요. 딱 하고 서버려가지고 그래서 30피트 높이에 있던 그네들이 서로 이제 부딪혀서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경찰 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카니발은 5월 10일까지 계속 운영된다고 하니까 네, 혹시나 이 놀이기구가 있었던 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네, 가셔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카니발 재밌잖아요. 네,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주로 가보겠습니다. 메릴랜드주의 가뭄 경보가 선포가 됐네요. 연방당국이 메릴랜드주를 가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주 전체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메릴랜드주가 지난 3년 동안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2023년부터 강수량이 줄어서 2025년에는 평균 강우량 45인치에서 35.97인치까지 네, 거의 10인치 정도 감소했죠. 네,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가뭄은 올 여름 예상되는 비로는 하천 등의 수위 정도는 회복을 하겠지만 이제 집 표면 땅 밑에 지하수 회복에는 아직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뭄 선포는 농무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식수 부족 현상보다는 주로 지역 농지에 가뭄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 전체 지역의 약 45%가 가뭄 위험에 처해 있고 지역별로는 이스트쇼 대부분, 그 다음에 주 남부 및 중부 지역 등에서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이외 지역도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인 관계로 옥수수부터 과수까지 모든 작물에 가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의 위치에서 지역 주민 180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볼티모어 인근 저수지들은 가뭄의 피해가 거의 없어서 식수 공급량은 아직까지는 우려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환경부는 주 전체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번 여름까지 계속되면은 식수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지난 가을 워낙 강수량이 적었고 올 봄에는 예상보다 고온 건조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비가 내리긴 했죠. 비가 내렸는데 이게 소나기가 막 팍 오는 것보다 장시간 좀 비가 와야 이게 그 지하수에도 네,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단기간 짧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그 지표면에서 이제 다 흘러내려 버려 가지고 네, 별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간 이제 땅을 다 적시고 나서 그다음에 비가 계속 내려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요즘 그런 비는 좀 드물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 마지막 소식 그레이트 폴스에서 카약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일요일 포토맥강 그레이트 폴스 인근에서 카약을 타던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레이트 폴스 근처에서 함께 카약을 타던 남성 3명 모두가 이제 카약에서 빠져가지고 이탈을 해서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도 모두 이제 스스로 수영을 해서 강 기슭까지 올라올 수는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후에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폭포 상류의 빠른 물살을 주의하라라고 알렸습니다. 네, 오늘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들으시고 미국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아시스의 Don't Go Away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에시스의 Don't Go Away 들으셨습니다. 뽀들현도님이 굿모닝이라고 하시면서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야구 전자 게임기를 받은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야구를 좋아하고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아, 야구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김도향의 외인구단 네, 신청곡 부탁하셨습니다. 네, 요거 이따가 1부 끝날 때 끝곡으로 제가 요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드랜더님 어떤 야구팀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야구팀 좋아하시는지. 네, 하여튼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종료 시점을 8에서 9년 뒤로 내다보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다가 소상공인의 10년간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자찬하다가 지금부터 8년이나 9년 뒤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 나도 요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년이나 9년 뒤, 지금부터 8년이나 9년 뒤면은 언제죠? 2034년, 35년. 네. 그 정도 되면 나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연설 중에 농담조로 한 얘기였고요. 이후에 좌중에 웃음과 박수가 터졌지만 헌법상 금지된 세 번째 대통령 임기와 연결되는 발언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뼈 있는 농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로 헌법은 두 차례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미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또 현장 연설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항변하며 한국 전쟁이 7년간 지속됐다. 네, 7년 아니죠. 네, 3년이죠. 3년. 3년간 지속됐는데 하여튼 7년간 지속됐다고 틀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캐나다와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54%를 뺏겼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54%면 굉장히 엄청난 건데 그 다음에 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역 판결을 비판하면서 결국 관세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토대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그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뭐 관세를 그렇게 높게 잡을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요거를 좀 무효화하는 네, 판결이 나왔고 요거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장직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항상 늦는 파월은 미국의 재앙이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을 비하하기 위해서 종종 제롬 too late 파월 그러니까 제롬 너무 늦은 파월 이렇게 약간 미들네임처럼 네, 이렇게 불렀는데 이는 이제 본인의 기준금리나 촉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이런 식으로 부르는 수식어고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늦다 이거죠. 지금 당장 인하를 내려야 되는데 계속 파월 의장은 이거를 반대를 해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왔고. 참고로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이번 15일까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상원의 인준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만 인준안이 최근 연방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계속 꾸준히 저 말씀드렸던 소식이죠, 요거. 네. 파월 의장은 또 임기에 맞춰서 물러나겠지만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연준 이사회는 떠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네,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로 과거 연준 의장들이 의장직 임기를 마치면 이사직의 잡념 임기가 있더라도 연준을 떠나는 관행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월 의장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역시 의장직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에 남으려 하는 파월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파월 의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다. 라면서 독설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정치적으로 좀 봤을 때, 네, 정치적인 걸 좀 떠나서 이게 대통령이면은, 행정부 최고 고위직인데, 그 밑에 있는, 물론 연준이 이제 행정부랑은 좀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좀 원색적인 비난을 이렇게 퍼부으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네, 밑에 사람한테 좀 보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네요. 네, 좀 유하게 좀 어우르면서 좀 그러면서도 이제 딱 한 방에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네, 유치하게 공격하는 거는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거는 선거구 재조정에 전국 여러 주들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투표권법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주정부가 소수인종을 위해 설정된 선거구를 없앨 수 있게 한 연방대법원의 저번주 판결에 따라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들 간의 당파적 선거구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에서 최대 13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에서 최대 10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원 선거구는 10년 단위로 시작되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조정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공화당의 중간선거에서 당이 좀 유리하도록 하원 선거구를 재편할 것을 촉구한 이후에 각 주에서 선거구 재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하는 주로는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하는 주로는 이제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테네시 이렇게 3개 주가 있습니다. 요 해당 3개 주 모두 공화당 의석수가 민주당보다는 최소 2배에서 8배는 많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이미 선거구 재조정안이 승인된 주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이렇게 8개 주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텍사스주는 민주당 13석, 공화당 25석, 미주리는 공화당 2석, 공화당 6석, 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4석, 공화당 10석, 오하이오 민주당 5석, 공화당 10석, 유타 민주당 0석 네, 없고요. 공화당은 4석. 그다음에 플로리다는 민주당이 8석, 공화당 20석 등 6개 중에서 공화당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43석에서 공화당이 9석, 버지니아는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 이렇게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단 몇 석만 더 확보해도 공화당으로부터 하원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어서 공화당 우세주들의 제리맨더링 시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기사만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봤을 때는 공화당이 13석 추가가 되고 민주당이 10석 추가가 되면 지금 공화당이 하원 의석수에서 더 유리한데 공화당이 그러면 더 유리하게 더 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주 말고 다른 주에서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더 이제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네, 비록 세석 좀 모자라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민주당이 우세 당으로 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죠. 네. 대졸자 취업 관련해서 남부 썬벨트 지역으로 좀 대거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졸 초년생들의 취업 거점이 전통적인 대도시에서 남부 썬벨트 지역의 중소도시들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4월의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얻는 도시로는 엘라베마주 버밍엄,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템파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도시 중 6곳이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지역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테크, 보건의료, 금융산업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10위의 뉴욕이나 7위의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뭐 산호세 이런 데 지역들 뭐 워낙 이제 땅값도 비싸,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 뜨고 있는 이제 썬벨트 지역의 도시들은 산업들은 쫙 밀집해 있으면서도 주거비나 뭐 생활비는 낮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밍엄의 경우에는 높은 고학력 채용률과 그다음에 낮은 생활비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바이오, 공학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첨단 소재 기업들이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대졸 초임 중간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템파 또한 의료, 금융, 기술, 금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강한 채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급등했던 임대료도 지금 좀 다소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젊은 구직자 유입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대표적인 고임금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도 예상외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인공지능 관련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역시 비교적 낮은 주거비와 대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중서부 취업 거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사회초년생들의 정착지였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네, 그 다음에 코네티컷주 핫퍼드 등 동북부의 도시들은 채용률과 생활비 측면에서 좀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상위 5위 안에 있었던 밀워키, 볼티모어, 오스틴도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채용수, 급여, 생활비 측면에서 균형이 좀 맞는 지역을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워키나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쭉 그 사회초년생들도 뭐 이렇게 좀 모으고 그 다음에 네, 기업들도 좀 이제 좀 모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좀 문제점이 네, 아무래도 치안 문제가 좀 아직 심각한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네, 순위가 좀 아직 오르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총기 난사 피해 보험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총격 사건에 따른 재정적, 법적 비용, 그다음에 평판 저하 비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을 하는데 보험업계에 따르면 총기 난사 보험과 기타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는 올해 연간 보험료 기준 1억 달러로 2020년 이후 두 배로 커졌습니다. 요 총기 난사 보험은 이제 개인이 드는 보험이라기보다는 뭐 시설이나 네, 아니면 뭐 건물 이런 데에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 네, 그 만찬 있었던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총기 난사가 자기 시설에서 일어나도 뭐 재정적이나 법적 비용 그다음에 이제 평판이 만약에 워싱턴 DC 힐튼 호텔 이제 거기는 안 가야겠다 총격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비용 전부를 이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계속 전해드리면 이게 보험 전문가들은 백악관 출입 기자 협회 만찬장 앞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 불안감을 촉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및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 최근에도 뭐 네, 어제도 또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사건들은 총격 보험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만찬장 총격과 같은 유형의 사건들 이렇게 정치적인 좀 네, 동기로 인해서 네, 일어난 사건들이 좀 관심을 끌어모은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보험은 지난 2010년에 개발된 상품으로 총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학교, 병원, 공공주택 등이 보험의 주요 수요층이었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총격 사건이 급증했고 보험 수요도 따라서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청년 보수 운동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주의 한 대학교 행사 도중 암살된 이후 유타주는 주 차원에서 총기 난사 보험에 가입을 했고 주 정부가 소유한 정부 건물, 그다음에 대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격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료가 연간 수십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을 계속 든다 이런 말이죠. 참 총기가 좀 이게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이제 네, 문제가 생기고 해서 참 혼란스럽네요. 네,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로봇 청소기 룸바의 전 CEO가 AI 기반 반려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오, 이런 소식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Familiar Machines and Magic의 CEO이자 룸바 제조사 아이로봇의 전 CEO를 역임했던 콜린 앵글은
어제 Familiar라는 이름의 4족 보행 애완 로봇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반려 로봇은 불독 크기의 사슴 같은 눈과 그다음에 새끼 공 같은 귀와 발을 가진 형태로 터치 감지 기능이 있어서 이제 인조 털을 이제 쓰다듬어 달라 이런 식으로 청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요 그 Familiar 네. 이름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Familiar 뭔가 좀 애완동물 애완 로봇 이름 치고는 너무 안 귀엽지 않은 이름인데 네 하여튼 요 사진을 봤는데 그냥 인형 같이 생겼어요. 인형인데 좀 큰 인형인데 하얀색 인형인데 얼굴은 둥글해가지고 눈 크게 눈밖에 없고 네, 코랑 입은 제가 못 봤고요. 네 그래서 살짝 좀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가정용 반려 로봇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소니가 아이보라는 소형 플라스틱 로봇 강아지를 선보인 이후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지만 앵글은 이번에 공개된 패밀리어는 좀 더 차별화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게 차별화돼 있냐? 패밀리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를 내지만 그러니까 동물 소리 같은 게 소리를 내지만 말은 하지는 않다. 말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실제 반려동물 같은 흉내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사용자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어는 또 챗GPT와 같은 챗봇의 생성형 AI로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점차 행동을 적응시켜서 나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이제 기존에 계속 나왔던 반려 로봇들은 프로그램 된 대로만 행동을 했다 하면은 이제 패밀리어 같은 경우는 배우면서 더 이제 행동들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죠. 한편 앵글은 아이로봇사에서 25년간 몸담았으며 최근 치열한 경쟁, 특히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게 됐고 이후 아마존이 경영난에 빠진 아이로봇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에 2024년 CEO 및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앵글은 이후 현재 몸담고 있는 Familiar Machines를 설립했지만 Familiar 프로토타입 공개 전까지는 매우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이제 애완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했는데 또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네, 계속 집에 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한테 우리 강아지한테는 이게 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강아지 같은 반려 로봇이 나온다? 살까?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제 돈 주고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 것 같고 아무리 뭐 뛰어난 반려 로봇이다 뭐 강아지랑 똑같다라고 해도 강아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네, 크게 장난감 수준 이외로는 생각을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하여튼 네, 오늘 미국 소식은 이렇게 반려동물들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에 노래 한 곡 일단 듣고 오실게요. 길고양이도 반려묘가 될 수 있을까요? 크라잉넛의 길고양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란전과 관련해서 하루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이란이 호르무즈 상선을 공격해서 미 해군이 이란 소형정을 격침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어제 이란과 무력 공반 사태가 좀 발생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이란이 미군이 보호하던 선박들을 겨냥해서 발포를 했고, 이에 미 해군은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확보 중이며 각국 해운사 수십 곳에 연락을 취해서 항해를 독려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이란 국영 언론은 소형 함정이 격침됐다는 미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중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서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고 한다면 이란의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두고 매우 강력한 경고를 몇 차례 한바 있는데, 4월 7일에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오늘 밤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또 지난달 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밝히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과격한 언사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사 자체는 아무래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과격하게 좀 말을 해서라도 전쟁 실질적인 그 무력 충돌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전 관련 소식인데,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덴마크 해운사 선박 한 척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됐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이날 미국 자회사 페럴라인즈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오 페어팩스 네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지원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이 선박이 미군 자산의 호위 아래 사고 없이 해협을 빠져나왔고, 선원들도 모두 안전하다라고 추가하는 등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상선 두 척의 해협 통과 발표 후에 여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뭐 이미 확인이 돼서 이건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것으로 밝혀진 두 척의 선박 중에 다른 선박과 관련된 정보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서 좀더 이제 강력한 대응을 조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단장인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파프 의회 의장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 대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약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말투로 위협을 했네요. 칼리바프 의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란이 글쎄 뭐 그렇게 많이 할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하여튼 갈리바프 의장은 또 미국은 정전 위반과 봉쇄 조치를 감행해서 해상 운송 및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더 그들의 해악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 위반을 했다, 그다음에 이후에 있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미국의 탓이다라고 지금 이란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한국 선사의 HMM의 남우호가 UAE의 인근에 정박하고 있다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일 오후 8시 40분경 파나마 국적의 한국 선사 운영 선박 한 척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 등총 24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지만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ABC 뉴스 인터뷰에서도 공격 주체를 밝히지는 않은 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우호는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다며 미군의 호위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는데 만약에 미군의 호위를 받았으면 공격을 안 받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미인 것 같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자국 선박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역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나 호위 작전에 좀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이제 한국 정부의 판단도 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기여 요구를 외면했던 독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관세 인상과 주도 미국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편에 서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래도 이란과 또 한국이 또 긴밀하게 예전부터 또 협력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에 이제 원유를 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대금을 못 냈어요. 미국이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상황이 또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면은 이제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요 시점에서 또 이란이 호르무즈 통과 시도한 미 해군 함정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미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오만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미군은 이를 즉시 부인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해당 호위함은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이란의 항해 및 선박 통행 규정을 위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다고 전하며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돼서 결국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해서 기술을 돌려서 퇴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또한 군 공보부를 인용해서 이란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경고로 미 해군 구축함들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도가 계속 저지됐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군의 이제 해군 군함이 피격당하지 않았고 현재 미 해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중이라며 이란 언론 보도를 좀 일축했습니다. 이어 로이트 통신도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란군이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 초반부터 계속 좀 네, 가짜 뉴스를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좀 한 두세 번 정도는 걸러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 두 발을 맞아가지고 퇴각했다라고 보도했지만 지금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경고 사격을 했다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네, 실제와 이제 보도 내용의 격차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 마지막 소식 어제 알려드린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소식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47명을 태우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해서 서아프리카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를 향하던 호화 크루즈선 MB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현재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은 각각 70세에서 69세의 네덜란드 부부고 나머지 1명은 독일 국적자입니다. 최초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는 아르헨티나 남단에서 출발한 MB 혼디우스에 승선하기 전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남미를 네, 여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반 헤르코베의 WHO 전염병 대응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서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 케르코베 국장은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크루즈선 안에서 쥐는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남미 쪽을 좀 여행을 좀 했던 그 부부가 어느 다른 지역에서 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그 상태에서 크루즈선을 타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크루즈선이 이제 배 안에서 굉장히 또 모여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네, 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 굿모닝 워싱턴 1부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 1부 끝곡으로 아까 우리 뽀들현도님이 네, 신청하신 신청곡 외인구단 OST 김도향의 외인구단 들으시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굿모닝 워싱턴 2부. 저희 오늘은 저희 또 간판 기자죠. 네, 저희 K라디오 최고 미남 기자 우리 김순교 기자를 모시는 상황인데 코너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김순교 기자 모시기 전에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노래 한곡 듣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김승교 기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정말 재밌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0: 무슨 뭘또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1: 어떻게 주말 보내셨어요?
0: 저요?
1: 네.
0: 저는 뭐잘 보냈습니다. 저는 별거 없이 그냥 집에서 네,
1: 네.
0: 집거 생활을 좀 하면서 쉬는 휴식을 하는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주말을. 네.
1: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갑자기? ENTJ요.
1: INTJ. 그래도
0: 네네.
1: 집에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은 또 확보해야 되는
0: 아,
1: 거죠?
0: 중요하죠. 네. 아, 근데 뭐 계속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또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뭐 특별한 뭐 건 없었고
1: 네.
0: 네. 그렇게 대충 보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김승규 기자님은?
1: 네, 저는 보통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제가 MBTI가 INFP다 보니까
0: 아이세요?
1: 네,
0: 네.
1: 조금 이 선택적 이인 것 같은데
0: 네.
1: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에서 휴식을 하는 편인데 이번 지난 주말에는 그 패스포트 DC
0: 아, 맞습니다.
1: 전 이제 월드 엠버시 투어로서 이제 대사관들이 다 이제 개방 행사를 했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발런티어를 했었어요.
0: 어떤 일을?
1: 갓 아시죠?
0: 갓길이?
1: 네. 맞아요.
0: 머리에
1: 맞아요.
0: 쓰는 갓.
1: 네네네.
0: 네.
1: 머리에 쓰는 갓.
0: 네.
1: 그래서 그갓 키링 만들기 부스에서
0: 오.
1: 정말 1만여 명 정말
0: 와.
1: 많은 분들이 줄을 지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갓 키링 만들기 부스에서
0: 네.
1: 이제 갓
0: 만들어주고.
1: 키링만 또 이제 만들어
0: 네.
1: 드리고 또그 자개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0: 자게,
1: 갓
0: 네.
1: 그 키링에 붙일 수 있는 자개로
0: 네.
1: 이제 방문객분들께서 본인들이 데코레이션을 해서 본인만의 키링을 만드는 그런 부스였는데
0: 네.
1: 그것도 하고 또 바로 재료가 소진이 돼서 얼마 안
0: 여기
1: 돼서
0: 공짜로 다 나눠준.
1: 네, 문화원에서
0: 네.
1: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물품이어서
0: 네.
1: 기념품으로 갓 키링 이제 머티리얼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는
0: 네.
1: 한글로 북글씨를
0: 아,
1: 통해서
0: 네.
1: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이제 영어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국어로 북글씨로 이렇게
0: 오,
1: 적어드리고
0: 북글씨 할줄 알아요? 서예?
1: 네, 궁서체
0: 아, 서예 좀 했어요?
1: 옛날에 아무래도 먹이랑 북글씨 같은
0: 아,
1: 거를
0: 맞습니다.
1: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있어서
0: 오.
1: 네, 그래서 그렇게 써드리면서
0: 네.
1: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죠.
0: 좋아하시나? 아,
1: 네네네.
0: 그거 뭐, 아, 좋죠. 네. 내 이름을 이제 외국어로 볼수 있다는 얘기는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아, 저 요거 가볼 걸 싶은데, 네, 아직도 이게, 네, 못
1: 네.
0: 가보여서, 아쉽고요. 어떤 분위기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1: 분위기는 정말 많은 대사관들이 개방 행사를 열었는데
0: 네.
1: 확실히
0: 네.
1: 정말 워싱턴 한국문화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셨거든요.
0: 혹시 다른 대사관도 가보셨나요?
1: 네, 다른 대사관들도 근데 제가
0: 네.
1: 사실은 끝부분에
0: 네.
1: 이제 잠깐 사실 가보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0: 일을
1: 계속
0: 해야
1: 일을
0: 되니까
1: 했어야
0: 맞아요.
1: 됐었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는 못했었는데
0: 네.
1: 이 공연들 중에서 이제 시카고 한국 전통예술원 쪽에서
0: 네.
1: 오셔서 이제 사물놀이
0: 네.
1: 대금 공연을 하셨는데
0: 네.
1: 이 대금 연주 중에 이제 See You Again 노래 아시죠? 위즈 칼리파 찰리푸스
0: 불러보시.
1: 분노의 질주. 네네.
0: 네.
1: It's been a long day.
0: 네네네네. 네,
1: 네네.
0: 맞아요.
1: See you
0: See you again.
1: again.
0: 네. 아, 좋죠, 이 노래.
1: 그거를 이제 대금을 통해서 연주를 하시고
0: 와,
1: 또
0: 대금.
1: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또
0: 오.
1: 했어서 정말 이 음악 소리를 듣고
0: 네.
1: 야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거 내가 아는 곡인데
0: 맞아요.
1: 하고 더 줄에 동참하시고 긴 줄에 동참하시고
0: 네.
1: 해서 많이 오시고 또 이제 K-pop 댄스 팀 같은 경우도
0: 네.
1: 정말 복장의 의상이
0: 네.
1: 정말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처럼
0: 아,처럼 이렇게
1: 정말
0: 해가지고
1: 그렇게 드레스 코드도 그렇게 맞춰서 골든 춤이 K-pop 데몬 헌터스 수록곡들 그 댄스
0: 네.
1: K-pop 댄스를 보여줬고
0: 네.
1: 정말 다들 따라했었던 것 같아요. 또 워크샵 파트가 있었는데 근데
0: 춤추는
1: 골든
0: 댄스를
1: 댄스
0: 배우는
1: 네를 다 같이 배우는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야외에 있는 분들께서
0: 네.
1: 같이 춤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저는 옆에서 갓키링을
0: 아,
1: 이제
0: 남들 다
1: 만들어서
0: 놀고 있을 때 옆에서 간의 수공업을
1: 네
0: 계속 진행을
1: 갓키링을 이제 저는
0: 하셨다.
1: 이제 조금 만들고 그랬었는데
0: 네.
1: 그중에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강경화 주미 대사님께서도
0: 아, 네.
1: 깜짝 야외 스테이지에 출연을 해주셔서
0: 네.
1: 또
0: 춤을
1: 아, 춤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고, 네. 그래도 정말 소감을 또 말씀해 주시고 아,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다들 좋아하셨죠.
0: 아, 네. 네. 아, 이제 뜻깊은 네, 행사. 네, 이게 우리 또 김승규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고급 인력인데
1: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고급 인력인데 또 가서 거기서 이제 네, 간의 수공업을 했다.
1: 정말 뿌듯하고.
0: 그래도 뿌듯하고. 네. 어, 그렇죠. 네. 한국 약간 뭐 알리는 그런 네.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네. 덕분에 지금 한국의 또 이미지가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네.
1: 북글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0: 북글씨?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받아본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야.
1: 네. 나중에 초대해 드리는 걸로.
0: 아, 네. 알겠습니다. 어, K-POP 댄스. 어, 혹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 주변에
1: 아,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스에서 갓키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네. 어디선가 나침 익은 그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0: 어? 네. 예전에 네. 잠시.
1: 근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네. 골든을 이제 그 댄스 팀의 멤버였는데
0: 네.
1: 이 친구가 사실 다음 주 게스트예요.
0: 아, 저희요?
1: 네.
0: 어. 아, 저 코너에?
1: 네.
0: 아, 그래요? 이런 거 미리 좀 알려주세요.
1: 그래가지고, 네네. 어,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렇게 초대해 드리는 거를 네. 이야기도 아, 좋습니다. 하면서 네네. 같이 또 그렇게 기념사진도 저도 촬영을 했었는데
0: 네.
1: 정말 자랑스럽다.
0: 아, 아, 원래 아시던 분?
1: 네네.
0: 아, 원래 춤추던 거를 알고 계셨나요?
1: 아, 전혀 몰랐죠.
0: 전혀 몰랐어요?
1: 전혀 몰랐죠.
0: 아, 그러니까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알던 사람인데
1: 네, 또 다른 재능 또 다른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0: 아 진짜 아 이거 라디오라서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다음에
1: 다음
0: 네.
1: 주에 어떤 분이신지
0: 네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여기까지
1: 맡겨두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 주제는
0: 간의 수공업
1: 간의 수공업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죠
0: 네. 아 네
1: 근데
0: 네
1: 그 간의 수공업을 여행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0: 무슨 말인가요?
1: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0: 아,
1: 정말 네. 다양한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기억 그런 추억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여행길이었어요.
0: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여행이다.
1: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제가 주제는
0: 좀, 네 커브 네 좀. 볼을 던져가지고
1: 커브 볼이셨는데 네. 오늘 주제는
0: 여행
1: 여행길에서 네. 나를 만나다 그래서 여행입니다 오늘 대화는.
0: 여행길에서 나를 만나다
1: 네
0: 아 네 좋네요
1: 혹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0: 저는 아무래도 좀 네 좀 자주 좀 가는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윤승규 기자님은
1: 저 같은 경우는
0: 네
1: 아무래도 조금 전에 I라고 했잖아요 MBTI
0: 아, 네, 네.
1: 조금 INFP 조금 내향인인데
0: 네.
1: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좀 식견을 넓히고 싶어서.
0: 되게 여행 가시면 누구랑 가세요?
1: 여행을 가면은 저는 보통은 혼자 갑니다.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정말요?
1: 정말 혼자 갑니다.
0: 야 그게 딱 지금 젊을 때밖에 못 하는. 네, 저도 예전에 여행을 딱 한번 혼자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다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0: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좀 이게 그런 고독도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1: 네네네.
0: 저는 그런 성향이 안 돼서 그런지
1: 네.
0: 결국 여행 혼자 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결국 어울리는 네, 계속 어울리고 다니고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 여행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1: 여행 계획이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0: 네.
1: 제가 2022년도 여름에
0: 네.
1: 갔었던 여행지 중에
0: 네.
1: 보스니아 있어요.
0: 아 보스니아.
1: 네, 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그리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를 갔었었는데.
0: 뭐 크로아티아는 괜찮은데 보스니아는 네. 조금 그렇지 않나요?
1: 보스니아가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왜 글로 간 거예요?
1: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분쟁 해결 쪽을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0: 네.
1: 보스니아에 이제 약 한 달 동안 스터디 어브로드
0: 아,
1: 형태로서
0: 네. 네.
1: 어떻게 이제 그런 내전 이후에 어떻게 평화롭게 이제 다양한 이런 평화 애드보커시 단체분들께서
0: 네.
1: 그렇게 평화 교육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우면서 조금 그런 스터디 어브로드 일환으로 갔었는데
0: 네.
1: 제가 아무래도 그때도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보스니아를 방문을 했지만
0: 네.
1: 보통 자유시간 있을 때 저는 혼자 다녔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컬 거리들을 혼자 다니면서 모든 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네. 아, 네. 그러면서 같이 그 영상들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 영상들도 이제 가는 로컬 거리 곳곳마다 네. 이제 친구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오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번 여름에 네. 잠깐 일주일 정도 네. 보스니아에 가서 네. 좀 그 예전에 만났었던 친구분들도 좀 만나고
0: 아 진짜로
1: 체바피라는 네, 보스니아의 정말 맛있는 그런
0: 체바키
1: 체바피라는
0: 체바피
1: 네, 네. 그 빵이랑 그 고기 아, 네. 이렇게 체바피 로컬 식당도 오,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모스타르 그 브릿지랑 네. 그런 곳들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한국인이었었거든요. 돌아다니는
0: 그렇겠죠? 사람 중에 네. 아무래도 네. 이게 관광지는 아닌 네, 걸로 네, 그렇죠, 알고 있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보스니아 하면 저는 내전 생각밖에 맞아요. 안 떠오르는데 네. 아직 그 뭐 내전에 그런 피해가 아직도 좀 보여지나요? 아니면 이제 다 이제 극복이 돼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two schools under one roof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0: 한 교육 지붕 아래 학교가 두 개.
1: 네, 그래서 네. 이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은 이제 내전에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네. 세르비아계는 그들의 그런 이제 교과서. 를 배우고 또 크로에이시아는 그들만의 그런 국정 교과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어쨌든 같은 학교에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그런 그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 뭐 다 그런 어떻게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평화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주민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한국에서 그래요? 왔다니까
0: 네, 좋아하죠.
1: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제 인종도 좀 다들 다르고 네네.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종교도 그쵸, 천주교와 그쵸. 이슬람 그다음에 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90년대 때 이제 유고 내전이라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네네.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고슬라비아를
1: 네 이번에 보스니아.
0: 아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1: 아예 이번에 그래서
0: 보스니아를 네,
1: 네 보스니아 네. 여행 계획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국에서도 또 제주도.
0: 아 제주도.
1: 또 잠깐.
0: 아, 제주도 좋죠.
1: 네,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0: 혼자도? 혼자서?
1: 네, 그것도 혼자서. 네. 아,
0: 네, 혼자. 누구랑 같이 가실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1: 같이 갈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게 진정한 네. 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돌고 돌아서. 네. 나를 발견하다.
0: 30대인데 아직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네. 김승규 기자님.
1: 한 30년 후에는 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0: 꼭 좀 찾으시기를.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0: 잠시 저희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네, 계속해서 김승규 기자님하고 얘기해볼게요. Rascal Flatts의 Life is the Highway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여행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크 포인트가 있다고.
1: 네, 토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길 위해서 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늘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행이 과연 무엇인가, 왜 여행을 떠나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정말 명확하거든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있다 보면은 제 시야 자체가
0: 아, 맞아.
1: 굉장히 일상에 아무래도 조금
0: 국한되고.
1: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런 새로운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다 내려놓고 그걸 이제 내려놓는 게 일상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맥락은 아니고 정말 조금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프로젝트와 이런 그런 비전들을 조금 여행을 갔다 오면은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조금 활력이 생기는 그런 저에게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혼자 떠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떠세요?
0: 저는 혼자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1: 네네.
0: 네, 누구랑 같이 가는 거를 차라리
1: 네네네.
0: 선호를 하고,
1: 네.
0: 네, 저는 혼자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경험상. 네. 심심해요, 되게.
1: 그 로컬 친구들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게 친구를 결국 만나서 하는 거지. 이게
1: 네.
0: 그러니까 혼자 갔을 딱한번 갔었는데 혼자 갔을 때도 친구들을 막 만나고
1: 네.
0: 그랬지. 이게 막 진정한 혼자 막 고독을 씹으면서 하는 그런 여행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1: 혹시 그 후니버스 아세요?
0: 아, 네. 아, 우리 김승규 기자가 또 네.
1: 제가 좋아하는
0: 유튜브.
1: 채널인데 후니버스에 굉장히 많은 여행 인사이트들이 많이 담겨
0: 아, 네.
1: 있더라고요.
0: 참고로 이게 제가 잠시 네, 작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던 네,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하지만 그
1: 거기서
0: 얘기를 네.
1: 혹시 인도에 가신 적이 조금 쉐어해 주실 수
0: 아, 네. 제가 이제 석사 때 이제 인도 친구 한 명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저랑
1: 네.
0: 이제 같이 석사하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다 같이 날라갔죠. 인도로. 결혼식 때문에.
1: 다 같이
0: 네.
1: 와.
0: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1: 네.
0: 인도 결혼식 이제 뭐 3박 4일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동안에 뭐 그런 거다 공짜로
1: 와.
0: 호텔에서 있으면서 네, 인도 여행을 잠시 했었습니다. 결혼식
1: 오.
0: 보고. 네. 인도가 그런 식으로 가서 저는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관광으로 인도를 갔었다면 그렇게 즐길 수 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1: 혼자 갔었으면은
0: 아, 혼자는 당연히 갈 생각도 없었고, 네, 그 인도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더웠고,
1: 아, 진짜요?
0: 그 다음에 음식들도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인도 커리 같은 거 지금 저희 여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1: 그쵸.
0: 매일은 못 먹거든요.
1: 그쵸.
0: 삼시 세끼를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소고기, 돼지고기
1: 네.
0: 엄청 땡기고 못 먹다
1: 아,
0: 보니까
1: 그렇죠,
0: 왜냐면
1: 그렇죠.
0: 거기 음식이 다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어서
1: 아,
0: 빵, 밥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가지고
1: 좀 약간 고기류가
0: 예,
1: 좀
0: 고기류
1: 부족하시고.
0: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다음엔 안 가지 않을까.
1: 새로운 인사이트네요. 아, 저도 인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0: 네.
1: 친한 친구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0: 네.
1: 가기 전에 꼭 조언을
0: 아,
1: 구하겠습니다.
0: 조언은 일단 그 가기 전에 이런 결혼식을 하면은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춤을 좀 배워 가시는 게 네. 사람들 앞에서 그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갔던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하객이 한 500명.
1: 와.
0: 네. 작게 한다고 해서 500명이었는데 500명 앞에서 생전 처음 쳐보는 그런 인도 발리우드 춤을 춰야 되는
1: 와.
0: 게 네, 조금 부끄러웠다. 하다가 중간에 까먹고 네, 그래서 좀 힘들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춤을 좀 배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감사합니다.
0: 우리 승교 기자님은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에 또
1: 저
0: 있는지.
1: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이 기억에
0: 영국?
1: 정말 가장 남고
0: 저도
1: 있어요.
0: 영국 작년에 갔었거든요.
1: 진짜요?
0: 저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1: 오.
0: 영국 어디 어떻게 가셨어요?
1: 아, 저는 사실은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생 때
0: 네.
1: 영국에 그런 영어 캠프가 있었어요.
0: 아, 네.
1: 근데 그게 이제 한달 동안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이제 세인트 메리스 스쿨이라는 그 학교를 이제
0: 아.
1: 국제 캠프 주최 측에서
0: 네.
1: 대관을 해서
0: 네.
1: 그래서 유럽 각지 그리고 아시아 정말 아프리카 다양한 국 이제 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합숙을 해서
0: 네.
1: 이렇게 영어 캠프식으로 한 달 동안 영국 이제 런던 맨체스터 그리고 어디였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맞아요. 옥스포드도 갔었고. 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축구도 많이 하고.
0: 아 그렇죠. 축구 또 본구장이잖아요.
1: 네, 네. 축구도 정말
0: 맨체스터?
1: 많이 하고.
0: 아, 네. 케임브리지. 네. 네.
1: 그리고 또 탁구도 생각보다 탁구를 정말 많이 쳤거든요. 매일 쳤거든요. 탁구를. 근데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렇게 탁구를 잘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네. 계속 지더라고요. 이탈리아 친구들이 네. 탁구를 잘한다.
0: 저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탁구를 잘한다.
1: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다국적의 그런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문화권을 접할 수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서 같이 이제 피시앤칩스도 길거리에서 먹고
0: 또 영국 하면 또 피시앤칩스
1: 네, 그리고 네. 축구장도 가고
0: 아, 네.
1: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한창
0: 아, 그때
1: 때.
0: 2011년 맞아요. 네. 네.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1: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0: 네. 네.
1: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0: 네.
1: 근데 그때 너무나도 박지성이 좋아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유니폼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0: 네.
1: 지성 파크, JS 파크 그 이니셜도 마킹을 해서
0: 네.
1: 그걸 입고 돌아다녔었어요.
0: 아.
1: 근데 그걸 심지어 런던에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
0: 맨체스터 옷을?
1: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다 같이 선생님과 네. 저 이제 클래스 학생들과
0: 네.
1: 그 첼시 그 런던 이제 첼시 그 경기장을 네. 투어하면서
0: 맨체스터 옷을 입고
1: 네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개의치 않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 박지성이 최고였고
0: 네.
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고였으니까.
0: 네.
1: 근데 모녀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때 이제 모녀분께서 이제 첼시 옷을
0: 네.
1: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네. 있으셨어요.
0: 네.
1: 근데 저를 너무 신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혹시 그 맨유를 좋아하냐?
0: 네.
1: 그래서 좋아하고 박지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웃으시면서 그래도 여긴 첼시고 첼시가 최고다. 이렇게
0: 벗어라.
1: 약간 암암리의 네. 그런 프레셔가 네. 느껴졌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여기에 참고로 이제 축구 이제 시즌 때는 네.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영국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1: 네. 네.
0: 또 팬덤이 워낙 강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계속 한 벌을 계속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1: 그래서 네. 제가 영국에 기억에 남는 게
0: 네.
1: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제 그 스터디 어브로드 기억에 남고
0: 네.
1: 그리고 제가 2019년에 군대에 가기 전에
0: 네.
1: 한 번 더 영국 여행을 가게 돼요.
0: 아, 네.
1: 그때는 똑같은 옷이 아니고
0: 네.
1: 손흥민을 좋아하게 됩니다.
0: 토트넘?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토트넘 핫스퍼 새로운 이제 스테디움이 그 당시 이제 완공된
0: 아, 네.
1: 그 웸블리 스테디움이
0: 네.
1: 완공이 됐을 시기여서
0: 네.
1: 처음으로 새롭게 개장된 스테디움에 제가 손흥민 옷을 입고
0: 오.
1: 챔피언스 리그 경기 그 당시 이제 인터밀란 토트넘이었거든요.
0: 네.
1: 손흥민 선발 출전.
0: 오.
1: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고
0: 네.
1: 갑니다.
0: 오.
1: 근데
0: 네.
1: 예상치 못했는데
0: 네.
1: 인터밀란 네. 어웨이 서포터즈 옆에 제가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네. 억울했던 게
0: 네.
1: 그래도 큰맘 먹고 군대 가기 전에
0: 네.
1: 정말 즐겁게 응원하려고 여기 왔었는데
0: 네.
1: 아, 다 서포터즈가 다 인터밀란 팬분들이시고
0: 아, 네네.
1: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저는 주체할 수 없으니까
0: 네.
1: 막 샤우팅하고 막 네.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은
0: 네.
1: 다들 째려보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팬덤이
1: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의치 않고 또 응원을 했었죠. 근데 정말로
0: 네.
1: 분위기가 살벌해지.
0: 맞아요. 실제로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또 영국 축구 팬들이 좀 약간 훌리건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네,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1: 네.
0: 네,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는 이겼나요?
1: 경기는 결국 비겼어요.
0: 비겼습니다.
1: 결국은 결국 비기고
0: 다행이다.
1: 이제 끝나고 이제 네. 경기장에서 나올 때 네. 정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또 하필 게이트를 잘못 나와서 인터밀란 서포터들 서포터즈 네. 분들이랑 네. 같이 나온 거예요.
0: 아 그쯤 되면 옷을 이제 벗어야 되는.
1: 그래서
0: 게.
1: 그때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아, 네. 다들 안 좋으시니까 사실 네. 어웨이면은. 멀리 인터밀란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0: 그렇죠.
1: 제가 혼자 손흥민 그 티셔츠 유니폼을 입고 네. 이렇게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슴팍에 네. 이렇게 소중하게 네.
0: 네. 가리고
1: 간직하면서 네. 호텔 숙소로 빠져나왔죠. 네. 그 기억이 남네요.
0: 저도 참고로 작년에 영국 가서 웸블리 스타디움 갔었거든요. 저는 네. 콘서트 오아시스 콘서트 보러 네. 있었는데 아 저희가 또 같은 장소에 서로 모를 때 같은 장소에 같이 방문을 했었네요.
1: 아 2년이었었네요.
0: 네?
1: 2년.
0: 네. 네 2년. 네.
1: 네.
0: 네. 또 어디?
1: 아 네. 또 그리고 또 혹시 네. 중국도 많이 가보셨나요?
0: 중국은 저는 대도시 위주로는 다 가봤죠.
1: 아 그래요?
0: 이번 1월 달에도 갔었는데 이번에 그 또 다른 이제 친구가 그때 같이 갔던 미국 친구가 하필 이제 그 중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1: 아, 네,
0: 결혼식이 또 중국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간다고 네, 아, 중국에 그러면... 갔습니다.
1: 또 그때도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0: 아 중국 음식이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맛있어요.
1: 네.
0: 아, 처음에는 맛있는데 먹다 보면 좀 질린다랄까 이게 너무 막 음식들이 너무 과한 게 있어서 기름기 너무 많고 향신료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약간 자연적인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중국 음식은 좀 질리더라고요. 인도도 그랬고.
1: 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에 5살 때
0: 트위스트.
1: 네, 네, 그렇죠. 상하이 트위스트. 그때 이제 5살 때 갔던 기억이 있고.
0: 네.
1: 또 중국 그 베이징을 이제 초등학생 때 한번 갔었었죠.
0: 여행으로 간 건가요?
1: 네, 여행으로 이제 가족이랑 같이 한번 갔었던 적이 있고
0: 네.
1: 또 그리고 이제 또 홍콩을 또 2013년에 네. 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에그타르트를 한 5개 정도를
0: 원래 에그타르트 마카오 아닌가요?
1: 그 홍콩의 네. 그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제 그 쿠키가 되게 유명해요.
0: 아, 네.
1: 그 선물로 많이 이제 사다 주시는데. 네.
0: 참고로 저도 갈 때마다.
1: 아, 네네네네.
0: 그 지역. 네.
1: 네, 그 딱 그 지역. 그,
0: 네.
1: 관광객분들 네네. 딱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0: 네, 네 맞아요.
1: 그쪽에
0: 구룡 아, 심사추위.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을 2013년 그리고 2018년 정도에
0: 네.
1: 제가 한 번 또 혼자 가게 되거든요.
0: 오, 네.
1: 근데 그때 혼자 갔을 때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로컬 주민분들이랑
0: 네.
1: 축구를 같이 했었어요.
0: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축구 위주로
1: 네, 네. 네. 아, 축구를 좋네요. 그 당시에 좋아했다 보니까
0: 축구 뭐 이제 팀
1: 그리고 뭐 발리하고
0: 사회인 축구단
1: 조기
0: 축구단
1: 네 조기 축구단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 관광객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로컬한 구석진 그런 길거리들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0: 네.
1: 그때 길거리에서 이제 아저씨 네 분 그리고 네. 조금 이제 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 중고등학생 친구들 한 세네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0: 귀엽다 되게 아저씨들하고
1: 네. 네, 같이 그렇게 축구를 하고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
0: 네.
1: 그래서 같이 인사하면서 네. 그러면은 같이 축구할 마음 있냐
0: 그래서
1: 같이 축구를 했었는데
0: 네.
1: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1: 네.
0: 홍콩 사람들이 축구를 잘해요?
1: 그게 약간 스트리트 사커 느낌으로
0: 길거리에서
1: 네,
0: 내공이 있는
1: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딤섬을 먹으러 갔던
0: 정말 홍콩스러운
1: 사주시더라고요.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딤섬 그 샤오롱 바오라고 하나요? 그
0: 소룡포.
1: 네, 소룡포 그 국물 네, 뜨거운
0: 네, 네. 그 살짝 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맛있죠.
1: 그런 네. 기억도 남고
0: 네.
1: 굉장히 세상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0: 근데 또 축구만 한다.
1: 축구로 이어진다.
0: 네.
1: 스포츠를 통해서.
0: 그때 홍콩 첫 방문.
1: 제가 2013년 이후에는 두 번째 방문.
0: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관광은 다 했었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관광은 했고 이제 네. 좀 로컬스러운 문화들을 좀 경험을 하고자.
1: 맞아요. 네. 맞아요.
0: 홍콩을 가셨다.
1: 되게 그래서 따뜻한 그런 또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0: 그 참 그 지역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참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1: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쿠바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못 입국이 허용이 안 됐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라서 갈 수가 있었는데 갔었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그렇게 친근한 표정을 안 하다가
1: 그래요.
0: 나중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 좋아하는 게 쿠바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미디어 같은 걸 다 관리를 하는데
1: 네.
0: 서방권 영화나 드라마를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권 가장 또 핫하고 가장 교육적인 한국 드라마들을 그렇게 틀어가지고
1: 그래요.
0: 네, TV에서 TV만 틀면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류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BTS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참 희한한 네,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여행 관련해서는 마저 또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하나 일단.
1: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가 네. 조금 그 다른 국가는 아니고.
0: 네.
1: 저는 애난데요. 센터빌.
0: 네. 이거
1: 저기 가고 싶네요.
0: 왜요?
1: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네. 여행지라는 게
0: 네.
1: 뭐 타국으로 가고 정말로 멀리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가는 것도 여행일 수 있는데
0: 네.
1: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애난데일 센터빌에 가면은
0: 네.
1: 정말 마음에 이 심신의 안정을 느끼거든요.
0: 아.
1: 정말 많은 한식당들도 많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또 분들이 계시니까 한인 분들이 계시니까
0: 네.
1: 그래서 식당을 저는 갑니다 혼자 식당을 가서 이제 사장님들과 네. 대화를 나눕니다.
0: 아유 바쁘실 텐데.
1: 네 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정말 이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0: 네.
1: 이민을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온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한식을 먹을 때 그렇게 이제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여행지가 네. 정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0: 센터빌
1: 먼 곳도 아니고 네. 정말 센터빌과 애난데일 정말... 어느 곳이 진정한 K타운이냐를 항상 가르고 있지만은
0: 네.
1: 저는 그곳 그 센터빌 애난데일을 가서
0: 네.
1: 조금 국밥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조금 힐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엎어짐이 코닿는 거리로 여행을 가고 싶다.
1: 네, 네.
0: 전하는 우리 김승규 기자님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행 관련해서는 좀 다음에도 계속 얘기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굿모닝 워싱턴 2부 또 마칠 시간이 벌써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내일 5월 6일 굿모닝 워싱턴 1부로 저는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행을 맡은 김훈이었습니다. 굿모닝 워싱턴 2부 끝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2: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3: 세종 뇌보감 출시.
4: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5: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3: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6: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8: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7: 703-354-1950 703-354-1950.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3: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를 섬기는 김찬양 목사입니다.
0: 네, 이 시간은 워싱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믿음과 위로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의 쉼과 위로가 절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조용히 섬기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또 섬기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핑크빛, 분홍빛 옷을 입고 오신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여기 워싱턴 지역에 한 200개, 300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또 5,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워싱턴 지역 한인 목회자 회장으로 있는 우리 박이수 목사님과 총무실 이경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지역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희숙 목사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경희 목사입니다.
0: 네, 워싱턴 목사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 박희숙 목사님 그리고 총무 이경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목사회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목사님 소개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목사회, 사실 목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2: 네, 목사회는 처음에 목사님들 친교를 위주로 생겼습니다. 참 오래됐는데 55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전도사님들과 모두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에 아까 김찬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회자분들이 5, 600명이 되셔서 이제는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교역자회가 아니라 지난 2월 달에 총회를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제 목사회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목사회가 주로 하는 그 모이는 목적은 목사님들의 그 함께하는 그 친교 시간 또 모든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모이죠.
1: 그쵸?
2: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건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목사님들을
1: 그렇죠. 상조나 경조나 네. 그런 부분도 네네. 돕고
2: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처음 모임을 시작하신 게 55년 전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이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민 1세대, 1.5세대들 거쳐서 네.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미국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목사회와 함께 또 이민 오셔서 또 처음에 이민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실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목사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1: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친교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회가 필요했던 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2: 네.
1: 이렇게
2: 네.
1: 상조

0: 목사회 2026년 회기에 어떤 것을 목표로 또 중점적인 어떤 목표로 삼고 계시나요, 목사님?
1: 사실 이민 목회가 갖는 그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민자들의 그 심리적인 고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교회로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그 짐을 져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특히 큰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만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목회자 개인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 본인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미자립 교회라든가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또 이제 그 예배도 시간이 맞으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친교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전문가들을 연결도 시켜드리는 그런 일 마음을 나누고 일단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 그런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이번 회기의 중점 목표입니다.
0: 네. 저도 한 2주 전인가? 목사님들 우리 또래 한 7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다만 떨자. 그래서 피자 사다 놓고 그다음에 드링크 저기 콕 그렇게 스프라이트 사다 놓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나누는데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냥 대화를 함께 하고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항상 누군가에게 듣다가 자기의 마음을 막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니까
1: 그렇죠.
0: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2: 사실 목사님들만 모이시면 좀 어떠신가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랑 모이면 좀 약간 홀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아무래도 그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목사님들끼리 계실 때는 굉장히 편하게 좀 나오시지 않나요?
0: 그런 분도 있는데
2: 네.
0: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2: 아.
0: 모이면 일단 예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2: 네.
0: 찬양하고 그다음에 좀 친교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 2주 전에 모였을 때는 야 우리 좀 예배하지 말자 목사들인데 찬양하지 말자 그냥 수다만 한번 떨어보자
2: 아, 네.
0: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모이면 항상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네. 또 다른 예배하기가 지치거든요.
2: 그렇죠. 맞아요.
3: 네, 목사님들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세요.
2: 네.
3: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그 삶의 그 서포트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2: 네.
3: 그거를 그냥 교인으로 같이 나누면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되고
2: 그렇죠. 네.
3: 그래서 참 목사님들께 모여서 그냥 프리한 그냥 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 네.
3: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의 고충을 얘기함으로써 그 서로 위로가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목사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인간이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는 존재고 네.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세 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시고 또 정말 언제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사시면서 그게 많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이 또 목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쉼과 위로와 또 육의 양식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 네. 네.
2: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지금 두 분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요. 박희숙 목사님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고 이경희 목사님께서 총무로 계십니다. 우선 박희숙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0: 어떻게 해서 회장님까지 되셨습니까? 워낙 목사님께서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1: 그냥
0: 네.
1: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섬기라고 하시면
0: 네.
1: 아무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그만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를 주셔서
0: 네.
1: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냥 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그건 교만이 될것 같아서 그냥
0: 네.
1: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갚고 싶고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0: 네.
1: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겸손과 순종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2: 또 밥을 잘 사요. 그래서
0: 밥을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2: 네.
0: 그러면 겸손과 순종에다가 또 밥까지 또잘 대접을 해주시는 우리 박혜수 목사님 참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경희 목사님 총무세요. 사실
1: 네.
0: 총무가 할 일이 많죠. 우리 박혜숙 목사님께서 오른팔이시라고 하시고 우리 총무님이 안 계시면 참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3: 네, 저는 저희 박혜숙 회장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일하는 것은 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0: 네.
3: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자상한 면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조금 하는데 목사님이 또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겸손하시니까 네, 제가 오른팔인 양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목사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네, 참두 분께서 잘하시고 또 김찬영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또 뒤에서 또 많이 함께해 주십니까? 네.
2: 우리
3: 그럼요, 그럼요.
2: 이경희 목사님은 일을 똑부러지게 하세요. 똑부러지게.
0: 그 뵙기에도 똑부러지게 하실 것 같아요.
2: 일을
1: 정말
2: 잘하세요. 그래서.
0: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요. 오래도록 잘좀 섬겨주시면 참 많은 분들이 그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2: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사역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화합이나 또 친교나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3: 저희가 사실 이 화합이나 친교를 하기 위한 것은 자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고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 동안에는 지난 3월 달에는 저희가 목회자들을 위한 재정 세미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의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오계주 체육대회가 있고 또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족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완전히 그날은 목회를 내려놓고 정말 자연 속에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정말 뒤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그분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뒤에서 화살 맞아가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에게 진짜 그날은 밥도 안 하셔도 되고 섬김 안 하셔도 되고 오로지 섬김만 받을 수 있도록 9월 달에 그 날을 정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3월에 목회자 재정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가요? 재정 세미나가?
1: 필요합니다. 점점 이제 갈수록 목사님들이 그런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민 사회도 이런 점점 갈수록 전에 같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앞으로 더더욱 이제 줄어갈 테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2: 제가 그 통계를 좀 봤어요. 그랬더만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들의 한 두 배 이상, 한 65% 이상이 노후가 준비를 못 한다고 그래요.
0: 네.
2: 목회자들이.
0: 아, 네.
2: 그리고 미국에도 오히려 난 미국이 더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서 더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은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네. 것이 미국이라고 그래요.
0: 아,
2: 그러니까 네. 상당한 이런 어려움들을 목사님들이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됐어요.
0: 네.
2: 그래서
0: 그렇죠.
2: 시니어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이 많고 자녀들의 어떤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0: 그렇죠.
2: 그런
0: 아, 네.
2: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0: 네, 네.
2: 그래서 그때 재정 세미나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나요?
3: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시는데
0: 네.
3: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악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3: 그것을 우리가 그 청지기 우리 지난번 재정 세미나 때 그 강사님께서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0: 네.
3: 이 잘못된 재정관 물질에 관한 것을 교정시켜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0: 네.
3: 남을 돕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돈 50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내 마음이 쓰여지는 대로 시작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그 재정적 그 성경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이 모아지는 것이지
0: 네.
3: 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서포트를 해서 뭐 대단한 무슨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지기 자세로서 물질관을 목회자들이 바꿔야 된다. 투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0: 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지혜롭게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돈도 아닌 주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지혜로운 것이다. 남의 돈 가지고 한 건 나쁜 거지만 그거를
0: 네.
3: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 점에서는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0: 네.
3: 그래서 그 관점을 깨뜨리는 게 이번 재정 세미나에서 우리가 그 배웠던 거였어요.
0: 네.
3: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0: 네.
3: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배웠다고 해야 되겠어요.
0: 네. 예. 성경적인 물질관을 일반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도 목회자들께서는 더군다나 많이 섬기시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개인의 소유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계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신학교에서 혹시 그런 재정관을 교육을 안 받으시죠?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3: 네.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2: 네. 그냥 그런 자체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다는 자체가 이제 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0: 그렇게 인식되는 그
3: 그렇죠.
0: 그렇죠.
3: 예.
0: 사실은 그죠.
1: 이게 문화적인 필요한, 것도 있는 거
0: 문화적인
1: 같아요.
0: 것도 네.
1: 네. 우리 한국 사회하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0: 네.
1: 우리 한국 사회하고 미국 사회하고도 이게 다르고
2: 그래요.
1: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세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걸로도
0: 그렇죠.
1: 이렇게
0: 네.
1: 커버를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죄인 줄 알고
0: 네.
1: 그런 인식이
0: 네.
1: 좀
2: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네. 네.
2: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미국의 미국 목사님들은 그나마 좀 준비가 돼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 재정 세미나에 가서 또 하나 배웠던 게 저는 목돈이 있어야만이 노후를 준비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말하기 아니라 목사님 50불 벌어라도 꾸준히 10년, 20년 하면 그것이 꽤 큰 액수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네. 듣고 꼭 50불이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생각해 보겠다고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1: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를 네. 굉장히 그거를 참 그 거북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나요?
0: 아, 그렇죠.
1: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1: 그래서 왜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문화적인 어떤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네. 자기 모든 것을 목회에다 바치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조금 칭하는 걸 네. 힘들어했거든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코비드 지나고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문화의 변화 또 사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재정 관념도 좀 많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2: 네.
0: 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좀 정착이 되면서 목사님들도 좀 미래를 좀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노후를 편안하게 사셔야죠. 평생 그렇게 섬기시면 사셨는데. 네. 네. 많은 도움이 실제로 됐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재정 세미나도 하실 거죠?
1: 네.
0: 네.
2: 매년마다 올해가 두 번째였죠?
1: 네. 네. 네. 오늘 이번에 참 호응이 좋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왔어요.
2: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1: 자리가 네. 부족했었어요.
0: 그만큼 체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0: 표현은 그렇죠. 안 하셨을 뿐이지 그 절박함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더 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1: 네, 또 그 강사님이
0: 네.
1: 또 그 목사님이 남편분이고요.
0: 네.
1: 또 강사님이 또 전도사 생활도 하셨고
0: 네.
1: 이래서 더 그 목회에 대한 그 목사님들에 대한 그 형편을 더 잘 아시고
0: 네,
1: 또 우리 강사님이 또 많이 그 어려운 목회자님들을 도우셔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나를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노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2: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1: 근데 이분은
2: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교육자 목사에?
1: 우리 강사님은 조용하게 성기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누가 아는 걸 이렇게 잘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2: 네.
1: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셔요.
0: 네. 드러내진 않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참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오계주 체육대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5월 11일입니다.
2: 오계주 체육대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 오계 지역이 어디예요? 오계 지역이?
1: 오계 지역이 뉴욕,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하고 뉴저지하고 이 버지니아입니다.
2: 워싱턴 지역이지. 예,
1: 네, 워싱턴 지역.
2: 예.
1: 이게 이 체육대회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18회째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06년에 시작됐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2년은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워싱턴 지역 목회자들이 6년, 6,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참관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참석하기 시작한 거는 6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그때가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제 개최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워싱턴 지역 목사님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 그렇군요.
1: 우리 김찬욱 목사님께서
0: 네.
1: 그럼 목사님 몇 년 됐죠? 2023년? 23년이었죠? 그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아,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많이 놀라셨어요.
0: 네.
1: 왜냐하면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2: 많은
1: 뉴욕에서 오신다는 분들이 그때 60명이 오신다고 그랬던 아무튼 많이 들어오셨어요.
2: 230명에서 250명 네. 체육 그렇게 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음식을 한 20명 넘게 준비를 더 했는데 그것이 모질랐어요. 워낙 많은 네.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또 응원단도 많이 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참 뜻깊게 너무나 즐거웠고 참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요.
2: 네.
1: 그때 또 그중에서 또 칭찬받았던 거는 저 펀드레이징을 참 잘하셨어요.
0: 네.
1: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정말 뛰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적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겠다. 그래서 그때 한 15분 정도에게 그렇게 후원금을 드렸어요.
0: 네.
1: 근데 그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5분에게 그리고 이 워싱턴 에어리아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 각 주에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씩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후원금을 드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셨고
0: 네.
1: 참 그때 너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0: 네. 반가운 얼굴들도 멀리서 오셔서 같이 보시고 또 후원금으로 또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참 보람있고 따뜻한 그런 축제였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셨고요.
0: 네.
1: 또 그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이번에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하나요, 목사님?
1: 네, 이제 메릴랜드에서 하는데요. 더 하월드 카운티에 있는 시더 레인 파크 이스트에서 합니다.
2: 네.
1: 주소가요. 10745 Route 108 콜롬비아 메릴랜드입니다.
2: 이렇게 주소 듣고 찾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디서 모여서 함께 가시나요, 목사님? 그럼 거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예, 문정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예루살렘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7시에 출발하는데요.
2: 아침 7시죠?
3: 예, 예. 네. 5424 악스로드예요. 거기 네. 그 페펙스. 예.
2: 그러시군요. 그럼 예. 거기에서 교회 팬이 함께 모여서 가는가 보죠?
3: 네.
2: 네.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1: 그날 문정준 목사님 교회로 오시고요.
2: 네.
1: 그 응원하실 분들이죠.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요.
2: 네.
1: 그 문정준 목사님 교회로 오시고요. 또 메릴랜드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들은 그 시덜레인 펄크로 오시면
2: 곧바로
1: 거기서 오시면 함께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나 또 성도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오셔서 같이 하루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여기 가시는데 교회나 또 개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선생님?
1: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렇게 후원을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박희숙 목사 전화번호가 571-486-6430이나 우리 총무님 이경희 목사님 703-434-0363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이경희 목사님 703-434-0363.
3: 예.
2: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알려주셨습니다. 703-434-0363. 네. 후원도 하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어떻게든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데요. 어떤 찬양 추천하시나요?
1: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0: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선생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목사님께서 7월에 이 목사회에서 귀한 사역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바베큐 파티를 한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시게 됐고 또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좀 나눠주실까요?
5: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4: 네.
5: 그리고 특히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특히 사모님들
6: 네.
5: 많이 힘들잖아요.
6: 네.
5: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날 우리 특히 우리 사모님들은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을 한 끼라도 걱정 안 하시고 부담을
6: 네.
5: 덜어드리고 그리고 오락을 통해서 그 잠깐이라도 뭐 몇 시간이라도 그런 그 스트레스 그 쌓인 거 그런 거를 다 풀어두시고 좀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6: 네.
5: 그런 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꼭 하루 아니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6: 네, 목사님들의 야외 소풍 같은 거네요.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5: 네, 네. 네.
6: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5: 네.
6: 근데 먹을 걸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목사회에서.
5: 저희 목사회에서 준비합니다.
6: 그 준비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4: 다른 임원들도 몇 분 계시니까
6: 네,
4: 그렇게 하죠.
6: 네, 함께 또.
4: 그 바베큐를 맛있는 거 주셔야지 가지.
6: 어떤 맛있는
4: 거 나와요?
6: 음식은 맛있는 맛있다는 게? 거는 소문이 이미 나서요. 네.
5: 바베큐는 그 삼겹살이나
4: 삼겹살? 네, 좋죠.
5: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상추쌈.
4: 상추쌈
6: 네. 최고죠.
4: 네. 벌써 군침이 도네요.
5: 근데 생선을 또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근데 그게 또 혹시나
4: 밖에서 더우니까
5: 원래는 계획이 생선 그 꽁치하고
6: 아 꽁치도 맛있죠.
5: 그렇게 삼겹살하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그래서 어떠면 그게 또 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6: 네.
5: 우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좀 오다를 하려고 그래요.
6: 네.
5: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 네.
5: 그리고 오락은 이제 그런 거를 또 잘하시는 목사님을 또
6: 초빙을 하셔서
5: 초빙해서 네. 그날은 좀 우리 한국식으로
6: 네.
5: 그 트리디셔널한 그런 게임들이
6: 네.
5: 많잖아요.
6: 네.
5: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오시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게임을 정하려고 합니다.
6: 네.
5: 그래서 뭐 많은 선물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날 그렇게 인조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6: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요. 목사님들께서 환하게 막 많이 웃으실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상상이 되고요. 사모님들은 또 뭐 말할 나위 없죠. 그날 요리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4: 네. 그러겠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가서 마음껏 좀 뛰어서 노는 것처럼 어릴 때 운동회가 상상이 되네요. 그런
5: 아,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서
6: 네.
5: 아, 저희가 한 6월쯤 돼서 공문을 내보내서
6: 네.
5: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참석하실 분들은 네. 좀 알려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을 6월 말쯤 그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6: 네. 그렇죠. 미리 좀 RSVP를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훨씬 네. 도움이 되시니까요. 네.
4: 또 귀한 사역을 준비하시대요. 9월 달에 목사님들보다도 목사님 뒤에서 헌신하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그런 위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5: 네, 작년에 저희가 사모님 함께해요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사모님들을 네. 위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참 은혜스러웠고 감동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모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매년 그렇게 네. 연례 행사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좀 마지막에는 김사영 목사님 거의 눈물바다였습니다.
6: 네.
5: 아주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6: 네.
5: 하다못해 멀티에 가셔도 항상 이렇게 또 액수를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정말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6: 네.
5: 근데 그날은 좀 아주 고급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전 어떤 분은 가시지 못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식사를 부담 없이 그렇게 네. 잡숫게 하시고 또 사모님들이 또 함께 모이니까 또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대로의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6: 네.
5: 정말 아까 우리 이경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섬기시는 그 우리 사모님들 참 사모님들이 그 포지션이 정말 어려워요.
6: 네.
5: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또 그러시지만 뒤에서 사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좀 그 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6: 네.
5: 사모님들이
6: 네.
5: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을 좀 위로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또 마음이 편해지시면 또 그만큼 목사님을
6: 그렇죠.
5: 또 잘 서포트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목사님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게 섬김에 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에 참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6: 네.
5: 마지막에.
6: 네.
5: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것 이 날을 잊지 못하시겠다고 그런
6: 네.
5: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6: 그렇군요.
4: 지역에 있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한 교회 메일랜드에 있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평상시에 가볼 수 없는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그 사모님들을 그 교회에서 다 대접해주고.
6: 네.
4: 사모님들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메뉴니까 이걸 자기들이 시켜도 되냐고 막 묻는데
6: 네.
4: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팠고 아 이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드셔보지 못했구나.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오늘은 드셔도 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 모습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좀 사모님들을 뒤에서 좀 후원하시고 섬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6: 네. 아,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또 사모님들 얼굴 뵙고 들어오시기 전과 후에 마치시고 그 표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5: 네. 그리고 사모님들이 거의 다 일을 하시잖아요.
6: 네.
5: 그래서 하루를 정말 빼기가 많이
6: 쉽진 않으시죠.
5: 쉽지가
6: 네.
5: 않죠.
6: 네.
5: 근데 그렇게 하루를 빼고 오셔서 그분들 일당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6: 네.
5: 그래서 올해도 많은 교회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6: 네.
5: 우리 사모님들 그 하루를 쉬는데 그 부담감 없이 하루를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6: 네.
5: 그래서 좀 많은 교회들이 또 청취자님께서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셔서
6: 네.
5: 그렇게 함께 같이 섬김의 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6: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거의 정말 달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숙 목사님 전화번호 571-486-6430 571-486-6430 그리고 이경희 목사님 전화번호 703-434-0363 703-434-0363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또 금방 가서요.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5: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많은 그 청취자님들, 성도님들께서 좀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그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생활하는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늘 관심을 가지고 각자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심에 그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로서 또 마음으로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서포트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더 힘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참 마음들이 서로 합해져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킹덤을 이렇게 세워가는 모두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회가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그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네, 요즘처럼 가스값도 올라가고 물가가 정말 많이 뛰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에서 레이오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셔서 우리 청취자들도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아까 저기 전화번호 우리 회장님 박희숙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힘드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섬신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워싱턴 지역에서 5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인 목사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친교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지역에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또 자녀들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오늘 두 분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평생 섬김의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을 또 섬기시는 목사의 그 목사회를 섬기시는 박희숙 목사님과 그리고 총무 이경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계획하신 것들 풍성하게 열매 잘 맺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감사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6: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1: 866-566-9191, 866-566-9191.
1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2: 703-539-8377, 703-865-7308.
1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를 기리는 말이고,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미국의 길은 어디로 통할까요? 대부분은 시청입니다. 시청이 위치하는 곳을 1번가 혹은 메인 스트리트로 명명하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뻗어나가던 것이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길 이름을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 대신에 지역의 유명 인사나 지리적 특징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길에다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제네럴 브래덕의 이름을 딴 브래덕 로드, 로드 페어팩스, 즉 페어팩스 경의 이름은 도로뿐만 아니라 카운티의 이름까지 붙여 지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리홀이 옮겨가기도 하고 길 번호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더 많아져서 지금의 지도에서는 시청, 시리홀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1가, 2가, 3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이름 뒤에는 street, avenue, 블리바드 같은 특징을 구분하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스트리트는 동서로 뻗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비뉴는 남북을 가로지르며 스트릿보다는 도로폭이 두세 배 넓은 경우로서 주택 지역보다는 큰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거나 빌딩을 이루는 거리를 지칭합니다. 블리바드는 도시 내부를 넓게 가로지르는 큰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 분리대가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로드는 두 군데의 지점을 연결하는 이름이고 웨이는 작은 도로로서 로드에서 파생해서 나옵니다. 드라이브는 딱히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강이나 산을 둘러둘러 가는 길에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스가 붙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대부분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트도 마찬가지로 끝에는 서클이나 룹을 만나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됩니다. 프리웨이는 공짜라서 프리라고 붙였을까요? 돈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어서 시작된 명칭이 바로 프리웨이입니다.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프리웨이에 턴파이크나 토웨이 구간을 만들어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니 공짜라고 프리웨이를 마냥 달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배경이 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등 수많은 가수가 그리움을 노래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은 루트 66, 66번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66번 도로는 아니고 히스토릭 루트 66는 시카고에서 시작해 산타모니카로 이어지는 도로이지만 지금은 오리지널 66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도시개발로 인하여 몇 번의 우회도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한 가지. 미국 고속도로의 번호는 짝수일 경우 동서, 이스트, 웨스트 또는 웨스트, 이스트, 홀수일 경우는 남부, 노스, 사우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을 살펴보실 때 동네뿐만 아니라 큰 지도를 내려다보시며 어떤 주요 도로가 동네 중심으로 뻗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6: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7: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시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식량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란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방 프로젝트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되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며 유가 안정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선박 피격 여부와 작전 동참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백악관 인근에서 무장 괴한이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미성년자도 부상을 입으면서 워싱턴 DC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렉 브로먼 오픈 AI 사장이 300억 달러 규모 지분 보유를 인정하자 일론 머스크 측이 환원을 요구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공익성 논란 속에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기술의 군사 활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신뢰한다며 엔트로픽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사용을 둘러싸고 빅테크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X 지분 공시 지연 소송을 150만 달러 벌금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요구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종결되며 법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낙태 접근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약의 우편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세뮬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한 명령을 통해 연방 항소법원의 지난 1일 명령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가처분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COVID-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식품의약국 FDA는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 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 덴코 레버러토리스는 이튿날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했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디지털 표준 시험이 접속 장애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신뢰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3학년에서 8학년 대상 표준 시험이 시험 첫날인 지난달 28일 온라인 시스템 오류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험은 디지털 방식으로 본격 전환된 첫 해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험은 4월 28일부터 시작돼서 5월 초까지 진행 중이며 문제가 발생한 학교들에는 시험 일시 중단이나 연기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당일 시험을 취소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장애는 시험 첫날 일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시험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로그인 과정에서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험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험 플랫폼으로 정확한 오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대부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상당수 학생들이 장시간 접속을 시도하다 시험을 포기했다고 전하며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도중에 발생한 총격과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비밀 경호국에 따르면 사건은 4일 오후 3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에 위치한 교차로인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비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슈킨 비밀경호국 부국장은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 외곽을 순찰하던 사복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제복을 착용한 요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접촉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잠시 도주하다가 갑자기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포했고 이에 요원들이 응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 부국장은 해당 용의자가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지만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으며 이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 부국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사건 현장을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사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워싱턴 DC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밀경호국은 실외에 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백악관 내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행사에서 연설을 했으며 행사는 중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한다고 교황청이 4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한다고 교황청이 4일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아련은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는 당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7일에서 8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교황청 국무원장 등 교황청 고위급 인사들과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회동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를 두고 불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번 루비오 장관의 로마, 바티칸 방문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성경을 인용해 연일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며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옹호한 멜로니 총리도 싸잡아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혀왔습니다. 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가 서둘러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거치게 공격하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보수 카톨릭 유권자 상당수가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카톨릭은 최근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밀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뉴욕 맨하탄의 주요 성당들이 일요일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성당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찾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기술업계의 큰 논란거리였던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국방부 간 갈등에 대해 입을 열고 정부의 편에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CEO는 4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기술을 올바르게 쓸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엔트로픽을 향해 훌륭한 문화와 뿌리 깊은 신념체계를 가진 놀라운 회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그들의 모든 입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념은 미 정부가 국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쓰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합법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전시에 그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저에게 묻

0: 좋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입을 댔습니다. 황 CEO는 최고 경영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투표 때 권리를 행사하거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리 높여 항의할 수도 있지만 결코 국가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하는데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군 기밀 시스템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제공해왔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자국 기업에는 이례적으로 엔트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피텍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게 엔트로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스페이스X, 오픈 AI, 구글,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함께 국방부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자사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1: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0: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 AI 소송에서 재판 직전 합의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의가 무산되자 머스크가 경영진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의 의도와 배경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오픈 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재판 시작 직전에 오픈 AI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오픈 AI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에게 합의 의향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브록먼 사장이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하자고 답하자 머스크 CEO는 이번 주 내에 당신과 샘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당신이 고집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픈 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가 연방 증거 규칙에 따라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서 브록먼 사장이 이와 관련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기가 법적 권리 구제가 아니라 경쟁사와 그 경영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보여준다며 지적했습니다. AI를 개발하겠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 등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오픈 AI의 올트먼, 브록먼 두 임원을 해임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 AI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제공한 초기 자금 3,800만 달러가 영리 기업을 만들어 경영진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며 나는 바보였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브록먼 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며 이후 올트먼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합니다.
6: 뉴욕타임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개인 대변인인 테드 군맨은 X에 올린 글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이 현재 입원해 있으며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삶의 모든 도전에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맞선 투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같은 강인함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언제 입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밤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글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입원 사실을 공유하며 그는 진정한 전사이자 뉴욕시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시장이었다라고 썼습니다. 1983년에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자리에 오른 줄리아니는 뉴욕시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그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 대선 시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혔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개표 조작과 관련한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글에서 줄리아니의 소송에 대해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며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수백 개의 이야기를 조작했으며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짓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라디오 성룡합니다.
4: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4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동맹국들과 중국의 동참 및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은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사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도발하는 쪽이 아니라며 하지만 이란이 상황을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유가 상승과 관련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전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약 800만에서 1000만 배럴에 달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당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어 하루 4척에서 5척이 통과할 경우 공급 차질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해협에 묶여있던 선박 가운데 150척에서 200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공급이 매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한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역시 시장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지만 교전이 불거지면서 휴전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해방 프로젝트의 실행 첫날인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유도하고 이란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실상 양측의 교전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들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뒤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화했다며 전체 항로를 틀어막는 식으로 통제 구역을 확대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에 외국의 군대, 특히 미군이 진입하거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해 저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을 해방하는 프로젝트를 인도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종전 기대보다는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연휴 기간 베트남과 호주를 순방지로 택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역내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방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주와 에너지, 중요 광물의 전략 자원화에 맞서 경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배치했던 미군 군사력을 중동으로 배치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과 이를 틈탄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는 점에서 일본과 호주는 특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5일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배치돼 있던 항공모함과 미군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중국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연대가 중요하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한 폭죽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43분께 창사시 류양에 위치한 한 폭죽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사망 3명, 부상 25명이라고 집계했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일 오전 8시 기준 21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을 서두르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안 당국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책임자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약 18도로 선선해 일교차가 다소 느껴지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어 야외 활동이나 산책 즐기기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은 편이니 외출 시 가벼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는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저녁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로 크게 떨어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 최저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3: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군함을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이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해협에서의 긴장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은 4일 최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켜 미 해군 함정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미 중부 사령부가 해방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 밝힌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이란이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퍼 사령관은 휴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아침 이란이 공격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미국과 이란이 무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와 이란의 걸프국 공격 재개로 종전 협상을 둘러싼 대치 속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의 공방은 불안한 휴전과 협상 교착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주도권 강화를 염두에 둔 듯한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판을 흔들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양측은 수정된 종전안을 거듭 제시하며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공격의 전면적 재개로 돌입할지 아니면 이번 충돌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진실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휴전을 이어갈지는 불분명합니다. 당장 이란군 관계자는 이란 매체를 통해서 미 해군이 소형 선박을 격침했다는 해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해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대치가 군사적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을 공격할 경우에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내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미 군함이 상선에 직접 호위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력을 대거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척박, 한국명 박영철 후보가 지난 1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지 약 3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지난 1일 뉴욕시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에서 열린 선라이즈 무브먼트 노동절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척박 연방하원 후보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박 후보는 평화로운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나요?
3: I was participating in protests for May Day. So they fought more than 100 years ago to win something called the 8-hour workday. Something that we all benefit from today. And so May Day celebrates that history. But it also calls on all of us to continue the fight for safe working conditions, mm-hmm. better pay. And so I was in a protest at Wall Street to celebrate May Day, but also to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o tax the ultra wealthy billionaires.
2: 오랜 역사가 있는 메이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8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던, 1886년에 시작됐던 메이데이를 기념해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고 또 부자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평화시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 But what about the free speech? Why did they arrest you?
3: Honestly, I'm not sure. You know, it was a peaceful protest. There were 100 of us. Where I was, maybe 10 of us were joined together holding signs. We were chanting and singing songs. We weren't causing any problems. But then the NYPD came, maybe 30, 40 officers from the strategic response group. They told us we were blocking pedestrian traffic. They told us to disperse. Mm-hmm. We said we had a right to be there. First Amendment, we're peacefully protesting. And they arrested us.
1: How many people were arrested with you?
3: With me were maybe 6 other people, but I believe there were maybe 20 people arrested total. I'm not sure the exact.
1: And how did you feel when they arrested you?
3: I was shocked because, again, you know, we were peacefully protesting on a public street. We weren't punching anybody, hurting anybody. We were singing songs and holding signs. Mm-hmm. So I was shocked. And it made me feel like, wow, even just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corporations and billionaires mm-hmm. leads to this kind of like shutdown, this backlash from, they're trying to show their power, like to shut down even a small peaceful protest.
2: 네, 박 후보는 현장에서 연행된 지 3시간 후에 석방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 평화 시위를 월가에서 벌였지만 이 돈이 많은 대기업 또는 부자들이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평화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시경에 출동해 연행으로 이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개 일정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한인사회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메이데이에 열렸던 평화 시위 도중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캠페인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3: Yeah, I mean, it shows us that what we're saying, what we're doing, what we're fighting for is working. Yeah, it gets a lot of attention, and it shows that these billionaires, these powerful forces, that they are scared, and so they're trying to shut it down. And so that means that we have to fight harder. We have to keep fighting back.
2: 네, 이 경제 시스템 너무 오랫동안 이 억만장자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왔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만 하는 구조에서 힘들어했다. 이제 이 부당함을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부유층이 본인의 캠페인 활동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박 후보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맹 후보는 2012년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으로 출마해 67%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7선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뉴욕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름허스트, 포레스트 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기득권 정치 구조에 맞서는 후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의회가 지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주요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단속 협조 정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한 발송 대상에는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장 찰스 펜, 주검사인 파리사 대흑아니 타프트, 그리고 보안관 호세 퀴로스가 포함됐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성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이민단속을 약화시키고 공공안전위협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알링턴 카운티가 아이스의 구금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협력 범위를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조던 위원장 측은 특히 과거 알링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카브레라와 루즈빈 오르반도 가르시아 모란 등 인물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석방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이민개혁연합대변인 아이라 메일만은 알링턴 카운티가 누군가를 체포한 뒤 아이스에 넘기지 않기 위해 석방할 경우 해당 인물은 미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4: And if Arlington arrests somebody and decides to release this guy into back onto the streets because they don't want him to fall into the hands of ICE, he can go anywhere in the country. And we have seen examples of that, most notably Lake and Riley.
0: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의회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이민 정책은 지방 정부의 자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정치적 충돌보다 정책의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대변인은 조던 위원장의 서한을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협박이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내에서 오랜 쟁점으로 남아있는 연방 이민단속과 지방정부 자율권 충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차량 공유 안전법을 서명했습니다. 운전자 신원 확인과 범죄 이력 조회가 한층 강화되고 승차 중 음성 영상 녹화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차량 공유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심사 절차와 신원 확인, 승차 중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키 글래스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273호와 릴리 플랭클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1469호입니다. 하원법안 1273호는 차량 공유 기업과 운전자 모두에게 새로운 안전 및 책임 기준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승차 중 앱을 통한 음성, 영상 녹화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에게 계정 활성화 전과 이후에도 정기적인 신원 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면적 신원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법안 1469호는 운전자 배경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는 범죄 이력 조회를 일정 기간이 아닌 전생의 기준으로 확대하고 18세 이후 거주한 모든 주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배경조사 기관은 전문 배경조사원 협회 Professional Background Screeners Association의 인증을 받도록 해 업계 전반의 기준을 통일하게 됩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신원 확인이 요구되며 특히 계정 공유나 로그인 정보 대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버지니아 차량관리국의 집행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당초 2027년 재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정부와 입법부, 업계 협의를 통해 지연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법안 모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플랫폼과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급성장한 산업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비타 가드너 우버 정책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천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히고 우버 측은 이번 법안이 버지니아를 교통안전정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불과 지난해 일부 주에서 안전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우버와 리프트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콜로라도에서 잦은 범죄 조회와 민원 발생 시 운전자 재검토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글래스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부터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공유 산업이 성장하면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버는 2021년에서 2022년 2,717건의 심각한 성범죄와 36건의 치명적 물리적 폭행 사건을 보고했고 리프트 역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23건의 치명적 폭행과 2,651건의 중대 성범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차량 공유 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와 성범죄 보고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고 일부 주는 안전 규정과 함께 보험 요건도 강화해 승객 탑승 시 높은 수준의 책임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안전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 이번 버지니아주 차량 공유 규제 법안들이 안전 강화와 산업 위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만들어낼지 정책 효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미중 정상 외교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체류 중국인 송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2025년 초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약 3천 명의 추방 대상자를 수용했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송환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인 의무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자 신청 시 보증금 인상은 물론 비자 발급 거부 확대와 국경에서의 입국 차단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을 준수하는 일반 중국인들의 향후 미국 여행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약 1,500명은 구금된 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미 당국자의 경고성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무역 문제와 함께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제재를 거론해왔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미국의 송환 요청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원이 확인된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송환 의사를 밝혔지만 신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이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문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 발언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공개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양국이 관세 전쟁 이후 갈등을 일부 완화한 상황이지만 이란 전쟁 탓에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따라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 헝리그룹 제재에 이어 지난 1일 이란의 석유 제품 수입과 관련한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회사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세 곳과 이들의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 및 대리 세력의 군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쓰레기통에 추락하는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너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너무 늦은 미국의 재앙이다 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촉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붙여온 수식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사진과 짧은 게시글은 파월 의장을 거듭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이달 15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상원의 인준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워시 전 이사의 인준안은 최근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의장직은 임기에 맞춰 물러나겠지만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연준 이사회를 떠나지 않고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직 임기와 별개인 그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이는 과거 연준 의장들이 의장직 임기를 마치면 이사직,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연준을 떠나는 관행을 거스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월 의장에 대한 조롱 및 비난 역시 의장직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에 남으려는 파월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파월 의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다며 독설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99, 제주 무말랭이 $6.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7: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좋아.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 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세 번째 페이지. 가족들이 싸워도 허허 내 말이 맞다, 허허 내 말도 맞다 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킬 것 같은 남양주 사랑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4: 이제 황희정승 관련한 유명 일화인데요. 네. 실제로 가정에서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5: 가능하면은. 이쪽 말이 옳다 그러면 하,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또 저쪽에서 말이 옳다 그러면 네.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그러면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느냐,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옳소 라고 얘기를 했지만.
4: 그렇죠, 그렇죠. 네.
5: 예, 그런데 이제 안에서 보는 황희정승과 밖에서 보는 황희정승은 정말 달랐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왕의 남자, 누가 왕의 남자거나 아니면 누가 정도전의 왕이거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 정도전의 왕 태조 편이었죠.
5: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세종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황희, 그리고 닉네임이 정승, 황희 정승.
4: 황희라는 항상 꼭 정승이 붙죠.
5: 그렇습니다. 예. 정승이라 그러면은 보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을 가리키는데요. 이분이 재상을 24년 동안 했고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4: 그러니까 의전서열 2, 3, 4위 안에는 한 24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5: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의전서열 1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당시 영의정을 무려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임명돼서 끝날 때까지 18년 동안.
4: 최장수.
5: 최장수. 영의정. 그러니까 직업이 영의정이고 별명이 정승인. 때문에 네. 보통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황희 선생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네. 황희 정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4: 그러네요.
5: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더불어서 자료를 찾고 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4: 네.
5: 과연 세종의 남자가 맞는가?
4: 어? 황희는 세종의 남자 아니에요?
5: 그렇죠.
4: 막 그 거의 막 종신 노동 시키고
5: 그렇습니다.
4: 사직하겠다고 할 때마다 뭐 실록에 왕이 윤호하지 아니하다.
5: 그렇습니다.
4: 뭐 예능본 있고
5: 그렇습니다. 네, 뭐 과거 저기 뭐 조회 한 달에 네 번 나오고 두 번만 나와라. 재택근무 허락한다.
4: 대신 은퇴만 하지 마.
5: 그 대신 근무는 계속해라라고 해서 계약서에 없는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갔던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4: 네.
5: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 청취자분들로 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의 남자라는 인식이 강해진 건 어쨌든 세종 때 빛나는 업적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황희가 주축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5: 그렇습니다. 세종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 13년부터 31년도까지 영의정에 있었는데 이 시기가 세종 치세에서 그러니까 좀 10년까지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찾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는 시기였다면 주요 성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4: 아.
5: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정의 파트너였고 세종 18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영의정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4: 의정부 서사제.
5: 그러면서 재상이 명실공히 국왕의 정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그 칠라마는 육조 직계제의 형식이었다면 이 황희가 정승에 올라가고 나서 영의정이 되고 나서 5년 뒤에 그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4: 왕의 파트너
5: 세종의 파트너가 아닐까라고
4: 그렇죠.
5: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황희 정승과 관련해서 관직에 오르는 내력을 쭉 살펴보고 그의 이력 속에서 보면은
4: 네.
5: 하나 딱 걸리는 게 그
4: 네.
5: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걸
4: 네.
5: 거의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
4: 황희?
5: 황희 정승이죠.
4: 그러니까 세종 왕 되는 걸 반대했어요.
5: 그렇죠. 태종 때 세자 교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세자의 성격, 그 태종의 성격 알잖아요.
4: 네.
5: 그리고 또 양녕대군이 그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는 태종의 판단이 맞아라고 보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충녕이 세종이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지금 한글이 있었을까?
4: 그렇죠.
5: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태종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는데
4: 양녕을 필세자한 건 옳은 판단이다.
5: 옳은 판단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황희 정승
4: 그걸 반대했다?
5: 그걸 반대하다가 심지어는 쫓겨나서
4: 네.
5: 5년 동안이나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세종이 바라볼 때 아, 저 양반 내가 왕이 될 때
4: 알겠네.
5: 끝끝내 반대했던 네. 그분 아니신가요? 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분을 왜 발탁을 했으며 그런데 발탁한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4: 예. 하기야 뭐 황희는 뭐 세종과 나이차도 있었으니까 태종과도 인연이 깊었던 신하일 텐데 그럼 황희가 어떤 인물인지 황희의 인생을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5: 네. 황희 정승, 황희라고 하는 인물은 1363년생입니다.
4: 아, 63년생.
5: 63년생.
4: 네네.
5: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1392년.
4: 고려시대 때 태어났네요.
5: 건국했으니까
4: 네.
5: 이제 요 연도를 염두에 두고 그 황희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네.
5: 1363년 개성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4: 네.
5: 그러다 보니까 14살 때 음서죠. 음직으로 그러니까 그 하급 관리로 올라갔었다가 그래도 명색이

0: 떠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네.
0: 그렇게 있다가 태종 3년에
1: 네.
0: 태종이 정말 신임에 맞지 않았던 지신사였던 박성명이 황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지신사라는 벼슬이 중요한데요.
1: 네, 지신사.
0: 조선 조금 지나면은 도승지가 되는.
1: 아, 이게 도승지예요?
0: 그럼 왕의 비서실장.
1: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명이 추천을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은 이 자리는 저 황희라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후임으로 심지어.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엔 안 듣잖아요. 태종이 의심이 많으니까.
1: 네.
0: 두 번째 다시 저 사람을 추천합니다. 안 들어요. 세 번째 이제는 자신이 물러나게 생겼잖아요.
1: 네.
0: 나 저희 이제 지신사 이제 그만두려고요.
1: 아, 네.
0: 그리고 제가 추천했죠. 황희라고 하면서 이 황희를 추천을 하니까 태종으로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였다라고 보고
1: 아, 네.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신사로서 태종의 네. 측근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 네.
0: 당시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역설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는 각 귀족이나 왕자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중앙군으로 편제하는 병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 아,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제 정비를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 세자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로
1: 황희를
0: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러면서 태종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태종 말년이죠. 태종 18년에
1: 네.
0: 세자였던 양령이 도저히 왕이 될 자질이 없다고 판단한
1: 쟤한테 못 물려주겠다.
0: 네.
1: 아.
0: 특히 여자 문제 가지고 어리라고
1: 아.
0: 하는 여자 문제를 가지고
1: 이름이 어리입니까?
0: 네. 탁 하고 치니까
1: 네.
0: 여기에 이제 태종이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폐세자
1: 세자 교체
0: 하고 하나 건너뛰고 효령대군이 아닌 충령을 이제 그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요.
1: 네네. 네.
0: 여기에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황희가.
1: 그래도 장남한테 가야지 이런 입장인가
0: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5년 동안 관직에 떠나 있었는데
1: 네네.
0: 그러고 나서 세자를 교체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태종이 이제 세종 뒤에서 팔짱 끼고
1: 네.
0: 군무는 외척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1: 아 내가 다 그 쓸고 나가겠다.
0: 네. 상왕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끝날 즈음 세종 4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임금 그 황희는 다시
1: 네.
0: 데려다 써야 될 것 같아.
1: 세종한테 말하는 거죠.
0: 추천을
1: 아버지가.
0: 하는 거죠.
1: 예, 예.
0: 태종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관직에 복귀를 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때 관직에 복귀했을 때 황희의 나이가 60살.
1: 아 세종 때 관직에 복귀했을 때 이미 60. 아.
0: 네. 그러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22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4년이 지나니까 26. 그러니까 26살의 왕과 60살의 추천을 받은 신하가
1: 네.
0: 들어왔는데요.
1: 지금이야 뭐 예순 한창이지만 그때는 엄청 고령이잖아요.
0: 그럼요. 네. 기로서에 들어가는 게 50 넘으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1: 네, 네.
0: 그런데 이후에 정력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
1: 와.
0: 정력적으로 일을 해서 9년 동안 일을 더해서 세종 13년에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정에 임명이 되고요.
1: 네.
0: 여기에서 다시 18년 동안 세종 31년까지 87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머물다가 87살입니다.
1: 네.
0: 도저히 그 전까지 계속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할 때마다 재택근무 가능. 그다음에 조회 안 나와도 좋음. 네. 여러 조건.
1: 막 실무자들 집으로 보내주고.
0: 그렇죠.
1: 막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87살에 물러나서 4년 뒤 90살의 나이로 문종 2년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럼 결국엔 세종이 돌아가고 나서야 은퇴할 수 있었던 거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고
1: 그러네, 그러네.
0: 세종 31년이면 사실 세종도 건강을 거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황희정승 얘기를 하지만 황희라고 하는 인물이 세종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게 60살부터다라고
1: 그러네.
0: 생각을 하면은 파트너로서 또 한편으로 69살부터 영의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영의정으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세종 이후의 황희와 세종과의 관계를 많이 살펴보는 내용들은 있지만
1: 네.
0: 태종 때 황희라는 인물은 정승이 되기 전에 물론 그때도 정승의 반열에 잠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1: 네네.
0: 그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고려시대 관직에 입문해서 태종, 세종, 문종까지 거쳤던 황인데 좋습니다. 그럼 태종 때 황희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들려주시죠.
0: 태종이 탁월한 점이라는 건 뭐 자신

0: 자신이 정도전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태종 옆에 네. 공신들이 아우 제가 아니었으면 왕이 되셨겠습니까? 요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 예,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 알랑방귀 끼면서
0: 네, 예. 정변이나 정난을 일으키거나 반정을 일으키면 이 공신이 문제거든요.
1: 아.
0: 공신은 자신들이 항상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 아, 예, 예,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원리 원칙주의자
1: 황이었을
0: 거다. 아,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1: 오히려 왕자의 난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0: 그렇죠.
1: 일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0: 있었던. 그렇죠. 이제 황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태종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황희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로 뭐냐면 네. 자신이 쭉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신은 일정하게 제압을 했는데
1: 네.
0: 외척은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외척이 세자였던 양령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령이 왕이 올라가는데 외삼촌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욕망을 발현하게 되면은 규칙이 무너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 그 외척이
0: 민무구 민무질 형제잖아요. 아. 원경왕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을 사실은 이제 태종이 밀어붙일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호응해줬던 인물이 바로 또 황희이기도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공신들을 제압하고 네. 외척들을
1: 정리하고.
0: 제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맡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시기에 황희와 그다음에 태종과의 대화 속에서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1: 예.
0: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 아니면 내가 한 것이다.
1: 아, 우리 둘밖에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네. 나 아니면 당신이다.
1: 근데 이 은밀한 대화조차 기록을 한 겁니까? 실록에?
0: 그럼요. 실록에 무서운.
1: 지독하네. 진짜 지독하네. 이런 비장하고 은밀한 대화까지 기록을
0: 네.
1: 한다고.
0: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태종이 얼마나 황희를 신뢰를 했는지.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0: 둘만 아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게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1: 네.
0: 또 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 예, 예, 예.
0: 하루 이틀만 만나보지 않아도 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러서 보았던 게 황이다. 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1: 네.
0: 너만 알아. 어저께 우리 못 봤잖아.
1: 각별하네요.
0: 이거
1: 진짜.
0: 거의
1: 이런 거 뭐 페르소나를 넘어서.
0: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황희가 63년생.
1: 네.
0: 그다음에 방원이 67년생.
1: 나이도 비슷하네요.
0: 4살 형이거든요.
1: 예.
0: 형 뭐 이런 느낌으로
1: 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0: 했지만, 경을 뭐 믿는다라는 말들은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
1: 그러네 진짜.
0: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태종의 신임을 확실하게 얻었던 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언급하신 태종의 세자 교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양령대군을 피해세자 하는 거를 황희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태종은 그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 같은데.
0: 굉장히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보통 이제 태종이 숙청을 하는 과정들, 공신이 되었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숙청할 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격이 모질어서, 나빠서, 죄를 졌잖아. 이런
1: 네.
0: 톤으로 바로 처벌을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황희를 내치는 과정은 정말 장문에 제 느낌은
1: 예.
0: 약간 연애 편지 같은
1: 아, 감정이 들어갔구나.
0: 미 들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톤인데
1: 천하의 태종이
0: 네, 그 문장의 일부를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 예, 좋습니다.
0: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 날에 황희는 따라 죽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자기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황희도 저나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1: 라고 말할 거라고 평소에
0: 생각을
1: 했다.
0: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을 거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태종이 설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1: 네.
0: 야은 길제라고 보통
1: 길제.
0: 고려말 사문이라고 하는 목은 이색 그다음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인데 이 야은 길제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파를 만들거든요.
1: 아, 예.
0: 그를 조선 조정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난 안 간다. 절개를
1: 네.
0: 지킨다.
1: 네.
0: 라고 실패를 해서 너무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 네.
0: 그런 속상함이 지금 황희에게서 느껴진다.
1: 그 정도의 사건이다.
0: 그래서 나는 황희가
1: 네.
0: 나한테
1: 네.
0: 이렇게 하리라고는
1: 진짜 애틋함이
0: 생각하지
1: 느껴지네.
0: 생각하지 못했다.
1: 연애 편지 같네.
0: 그러니까 공신보다 더 아끼고 자신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길재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을 또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1: 그게 황희한테 느낄
0: 그거를
1: 줄이야.
0: 그거를 황희한테 느낄 줄이야. 어떡하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네 살 많은 황희 동료 의식도 느꼈고 많이 의지했었을 것 같고 지금 이 결정이 진짜 몇백 년 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나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태종 본인으로 볼 때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뭐 큰아들인 셋째아들인 사심이 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왜 이거를 반대를 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대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 정도면은 숙청을 해서 사형을
1: 네.
0: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1: 태종에게는
0: 그렇지만 네. 그래도 속상하지만
1: 그래도 사랑하는 황인데
0: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희야
0: 그렇죠.
1: 그렇네요.
0: 그 노래가.
1: 갑자기 연애편지라고 하셔가지고. 예.
0: 네. 그래서 이제 유배영으로 끝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는 황희가 이전 공신들하고는 다르게 권력지향적이지도 않았고 자기 파당을 모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 그대로 나만 보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건 알고 있으니 지금 나에 대한 반대는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큰 벌은 내리지는 않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렇지만 잊을 수 있나요?
1: 못 잊죠.
0: 그렇죠. 세종이 즉위하고 4년 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세종에게 황희는 네.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써야 한다라고 자신이 예전에 박성명이 자신에게 추천했던 것처럼
1: 그렇지.
0: 이제는 이방원님 태종 상황께서 세종에게 추천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네. 서 있다면 왕이 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할 수 있는 그 점이 오히려 네. 아들인 세종에게는 그런 신화가 필요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0: 아마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네.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거나 덜 나갔을 때 그걸의 평균을 잡아주는 사람이 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충령이 정말 똑똑하고 큰 일을 해야 될 거지만 아마 그 일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전하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신하들이 있다면 네. 또는 반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는 네. 대관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간에 누군가가 자리를 좀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1: 그런 생각을 한 건 태종을 네. 또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죠? 태종의 네. 인물 보는 눈은 탁월하다는 평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황희는 세종 즉위 후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럼 세종과의 만남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좀 죽이 잘 맞았나요?
0: 쉽게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세종은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형 대신에 세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
0: 반대했던 인물. 사실은 충령대군도 우리는 세종이라는 성군의 그늘에서 봐서 그렇지 권력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이 자신이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령은 태종의 눈에 더 잘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1: 아 욕심이 있었군요.
0: 그럼요. 그 자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조금 더 생각했던 인물이 충령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람이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왕이 보통 네.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노 대신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과연 이 코드를 맞춰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랑은 다른데 26살의 왕과 60살의 노 대신 둘의 만남 약간 서먹하지 않았어요.
1: 아버지 그늘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 것 같고
0: 그렇죠. 예. 집현전에서 길러내는 학자들은 전부 다 세종보다 어리거나 곧 또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렇다면 세종이 가르치면서 뭐 이대리, 김대리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사장님이 하는데 네. 회장님의 옛날 실장님께서
1: 네. 갑자기 대리들이랑 같이 있어.
0: 네. 네. 그러면서
1: 회장님 옛날 실장이.
0: 자네들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갑자기 사장이 조금 썰렁해지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1: 있죠.
0: 한데요.
1: 예, 예. 그렇죠. 정치적 약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0: 네.
1: 그럼에도 세종이 황희와 결국에 손을 잡고
0: 네.
1: 선택을 했던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때 이제 세종이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무릇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왕과 신하가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왕이 혼자 끌고 가는 패도 정치는 아니다. 왕과 신하가 서로 논의하는 왕도 정치가 옛 그러니까 그 하은주 3대의 모범이다. 라고 세종은 배웠단 말이죠.
1: 네네.
0: 그리고 실제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태종이 육조 직계제로 만들어놨는데 왕이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기칠람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만기칠람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새 프로젝트를 못 해요.
1: 도장 찍느라 시간 다 가는구나.
0: 그럼요. 행정일을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 과부하죠.
0: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도장 찍다가 보니까 새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종 머릿속을 딱 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1: 아까 이제 영의정.
0: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네. 육조의 내용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다 처결을 하고 네. 조금 더 중요한 궁극의 문제는 왕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아. 일종의 여기를 중간에 그 국정 처리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의정부 서사제거든요.
1: 그 전에는 이제 왕 밑에 육조 직계 형태였는데.
0: 그렇죠. 네. 판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데 네.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그 결재만 하고 검토만 하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1: 아, 네네. 왕 일일이 다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의정부에서 전결이 가능한.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네. 그럴 때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아, 이 사람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거예요. 맹사성도 있고 황희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가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13년 그러니까 황희가 69살 정도가 됐을 때 네. 이때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세종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예. 더불어서 이때 정치적으로 많은 일을 정력적으로 20대 벌려놨는데 네. 그걸 수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수습하려면은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일을 벌린 사람 보고 수습하라 그러면은 원리에는 맞지만 네. 사실은 벌리는 사람 계속 벌리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는 의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적임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1: 황희겠네요.
0: 황희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네. 의정부 서사제가 도입된 것이 세종 18년. 그러니까 황희가 영의정이 된 게 세종 13년이니까 그 영의정으로서의 모습을 한 5년 정도 본 세종으로 볼 때는 이제 이분한테 맡기면 나는 좀 건강도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실은 이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종이 프로젝트로 생각했던 것이 한글 창제거든요.
1: 아, 요 즈음이군요.
0: 예, 한 세종 15년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러면은 요 즈음에 자신은 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국정 전반을 이제 좀 무난하게 이끌어줄 파트너 황희. 아. 이분만 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이렇게 태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와 세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를 차례차례 만나봤는데요.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황희는 어떤 신하였나요?
0: 세종대왕은 황희정승한테 왜 개인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진 않고 대신이니까 네. 훌륭하니까 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되시니까 뭐 이런 톤으로 계속 잡고 있었다면 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은 당신과
1: 나밖에 모르고
0: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따라 죽을 줄 알았다.
1: 그렇지, 그렇지.
0: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은 세종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1: 아,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예.
0: 진정한 자신을 알아줬던 인물 네. 그러니까 영혼으로 통할 수 있었던 인물은
1: 태종의 파트너.
0: 그러면은 이제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네. 황희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이제 그 이후에 60세 이후의 여정보다는 60세 이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황희에게 당신은 태종의 파트너입니까? 세종의 파트너입니까? 물어보면
0: 네.
1: 제가 볼 때는 그 농부한테 배운 거 그대로
0: 그렇습니다.
1: 원래 좋았어. 기속말로. 그다음에 아, 왜 그, 기속말로 하십니까?
0: 그럼 그 여정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1: 둘 다 둘 다 파트너.
0: 파트너요.
1: 예,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대답을 하실 분이죠.
1: 예. 네. 그러네요. 세종의 파트너로만 국한할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태종에게도 너무 각별했던 인연입니다. 두 왕의 남자였던 황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란 일을 할 땐 고집스럽게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왕에게도 간언하는 황희였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황희 집 앞 복숭아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익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따먹기 시작했는데요. 황희는 나지막이 다 먹지는 말아라. 나도 맛이나 하나 보자.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황희가 잠시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복숭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저 같았으면 이때 바로 이놈 아저씨로 돌변했겠지만 황희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얼마 뒤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울리는 민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라디오 세바시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시 보는 과학입니다.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궁극의 도구, 양자 컴퓨터. 한정훈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중에 소개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지만 그 준비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속에 이뤄졌습니다. 이제 잘 키운 양자 컴퓨터라는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때라고 하는데요. 한정훈 씨의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정훈입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곧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세상이 확 바뀔 것만 같은 기대를 줍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평생 정수론을 연구한 수학자 하디가 수필집 어느 수학자의 변명을 쓰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정수론만큼이나 쓸모없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책이 나온 지 불과 7년 뒤인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게르마늄 반도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지스터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키우는 증폭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학의 이진법에서 말하는 0과 1을 구현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이진법 연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든 3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중 2명은 양자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한 박사인데 그중 쇼클리는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짐 바디는 노벨 물리학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반도체로 전기 증폭기를 만들려면 우선 고체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양자역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양자 문명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양자역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반도체 소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양자 문명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굉장히 강하고 균일한 색을 내는 기계죠. 평범한 전구에서 나오는 빛과 뭔가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빛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면서 동시에 가장 양자역학적인 존재입니다. 빛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자연 법칙에는 흥미롭게도 질량이 없는 입자를 설명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양자역학만이 질량이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든 쇼클리와 바디는 사실 컴퓨터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레이저를 만들겠다고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천재였지만 수십 년 뒤에 펼쳐질 미래를 내다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덕분에 양자 문명이란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문명 세상에 조만간 등장할 수도 있는 궁극의 양자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도구가 아니라 궁극의 최종 기계인 셈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누가 처음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을까요? 컴퓨터의 기본 소자를 비트라고 하듯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소자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큐빗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역시 양자 컴퓨터를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무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카메렐링 오노스란 물리학자가 1882년 신임 교수로 부임합니다. 오노스의 연구 목표는 한 가지, 힐륨 기체를 아주 차갑게 만들어 액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과학자들은 헬륨을 제외한 모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에 이미 성공한 상태였고 오직 헬륨만이 액체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너스는 헬륨을 액화한다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도구를 26년 동안 직접 개발했고 1908년 드디어 액체 헬륨 한 방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헬륨이 액체로 변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보다 겨우 3도가 높은 영하 270도입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액체 헬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30살 청년 학자가 무려 26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어 세계 최초로 액체 헬륨을 만들어냈다는 기록 하나로 모든 보상이 끝난 것일까요? 다행히도 오너스가 만든 절대 냉장고에선 신기한 발견이 하나둘씩 이어졌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쓸 발견들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추전도체입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건전지를 떼면 멈춥니다. 전자가 전선을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마찰 때문이죠. 추전도체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추전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영원히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온도만큼이나 차가운 영하 270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실생활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의 매력에 푹 빠진 물리학자들은 뭔가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셉슨 소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초전도체를 아주 작은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게 조셉슨 소자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전류가 고리를 따라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 번 흐른 전류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연구 전류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비트가 0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비트는 1이 됩니다. 조셉슨 소자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하는 대단히 값비싼 비트인 셈이죠. 실리콘을 이용해 만든 비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조셉슨 소자를 이용해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큐빗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양자역학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우리가 아는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죽어있을 수도 있는 중첩된 고양이입니다. 현실에서는 고양이를 큐빗 상태로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셉슨 소자를 큐빗 상태로 만드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고리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를 중첩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큐빗 하나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천억, 수조 개의 비트가 모여 신비로운 일을 해내는 게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논의가 시작된 1980년대에는 큐빗을 대량으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론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이란 가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 알고리즘과 양자 오류 보정이란 것입니다. 모두 피터 쇼어란 수학자가 1990년대 후반에 만든 이론입니다. 컴퓨터 업계의 용어를 빌리자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자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킬러 앱이 나온 셈입니다. 이 점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대단한 축복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쇼어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의 큐빗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몇 개짜리 큐빗도 작동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앞선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구글이나 IBM도 불과 몇십 개짜리 큐빗을 양자 컴퓨터로 작동하는 게 현재로선 최상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빠른 이유는 병렬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컴퓨터도 병렬 계산을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잘 하는 걸로 유명한 GPU도 병렬 계산을 합니다. GPU가 하는 병렬 계산이란 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할 일을 10조각 내에서 10명에게 나눠주고 1시간 만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병렬 계산은 그 원리가 아주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수적 병렬 컴퓨터입니다. 여기 나무 새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 줄기 끝에 마법의 약을 발랐더니 갑자기 한 줄기가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두 줄기의 끝머리에 마법의 약을 발라줍니다. 두 줄기가 네 줄기, 그 다음엔 여덟 줄기, 이렇게 줄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거목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엔 단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 출발했는데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 수천, 수만 개가 넘는 컴퓨터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중우주에 존재하는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계속 나뭇가지가 갈라지려면 그 모든 가지의 뿌리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나뭇가지가 많아졌다고 일부를 잘라서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하급수적인 가지 갈라지기 마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결깨짐이라고 합니다. 양자연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양자 컴퓨터는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지는 나뭇가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맞음 또는 양자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결맞음이 중요한 마법의 나무이긴 한데 줄기가 너무 가늘고 섬세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는 나무입니다. 양자 기술의 핵심은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가지 갈라지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가 완성될까요? 완성된다면 궁극의 계산기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물질의 비밀을 풀어낼 도구가 되어 새로운 비료 제조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암을 예방할 백신의 구조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학 연구는 이런저런 방법 중 어떤 게 잘 통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탐험하고 그 중에 최적의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는 1400만 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고 그중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딱 하나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닥터 스트레인지의 두뇌는 양자 컴퓨터로 변해서 온갖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동시에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인 계산 도구로 자리 잡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자 컴퓨터 성능이 지금 사용하는 GPU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순간 인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볼타가 발명한 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지가 생긴 덕분에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전기에 대한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페러데이의 유도 전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덕분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전기 문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140년 전에 오너스가 시작한 탐구의 여정은 오늘날 극저온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중에게 소개된 것은 불과 지난 몇 년 사이 일이지만 그 준비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속에 차츰차츰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오너스가 만든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발견되는 양자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조셉슨 소자 혹은 스커미온, 원자, 심지어 비달갱이 광자를 큐비스로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잘 키운 양자 컴퓨터란 나무에서 대단히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때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 양적 컴퓨터라는 성대한 잔치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fin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재보선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자 구도가 확정되게 됐죠. 경기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를 여론조사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집에서 박종현 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예, 배추가 어리군요.
3: 네.
1: 예.
4: 선물 사줘인. 예.
1: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5: 예, 앉혔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5: 어린이날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예.
5: 혹시 직장인이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1: 매일 싫은데요.
5: 네, 정답 맨날.
1: 오, 맞췄네. 아,
5: 그러면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은 계절이 뭔지 아세요?
1: 사계절.
5: 사계절. 아. 근데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 예.
1: 자, 오늘도 출근하신 우리 장인미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 카네이션 빛깔 정옥임 의원님.
7: 안녕하세요.
6: 우유 빛깔.
1: 우유 빛깔. 예, 요즘 방송가의 화제죠.
6: 예, 그
1: 정 의원님의 화작을. 야,
6: 네.
1: 늘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6: 여신.
1: 한판승부의 여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6: 선물을 사줬기 때문에.
1: 아,
6: 뇌물을.
1: 예. 돈으로.
6: 노래를 불렀던 게임기를 오늘 획득했습니다.
1: 아, 획득했구나.
6: 네, 네.
1: 예, 잘하셨어요.
6: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1: 아, 엄마의 재력으로.
6: 네, 재력은
1: 예.
6: 아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5: 네, 재력은 아니다. 예.
1: 자, 또 우리 선거 얘기 해드니까 6.3 재보선 한 달도 남지 않아서 29일 남았습니다. 자,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자, 배 소장님.
3: 예. 네.
1: 평택을로 먼저 가볼까요?
3: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 토마토 1일, 아니고 토마토.
3: 아, 예. 토마토. 아, 이게 영어 발음이. 네.
1: 예, 좋습니다.
3: 자, 1, 2일 양일간 실시했고요. 경기 평택을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 예.
3: 자,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봤는데요.
1: 예.
3: 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 황교안 8.9%, 김재현 8.8%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부분은 중도층에서 김용남 33.2%, 유의동 22.2%, 조국 20%. 나타났습니다.
1: 예, 이 조사는 이제 무선 AI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방식인데, 자 일단 관건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고 유희동 후보가 2등으로 나왔어요. 정 의원님.
7: 그게 지금 이제 분기점이에요.
1: 예, 예.
7: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국 전 대표 전 의원이죠. 현 대표.
1: 예, 현 대표
7: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자 그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1: 그렇죠.
7: 그런 상황이고 유의동 전 의원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7: 지금 이거는 유의동 후보한테 달린 게 아니라
1: 황교안 대표.
7: 황교안 대표한테 달려 있는데
1: 예.
7: 제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 예예.
7: 본인은 일단 전국적 지명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1: 그럼요.
7: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뛰면서 내가 4등을 할 것이냐 5등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1: 예.
7: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파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1: 아.
7: 맞는 것인지를 생각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1: 예, 예.
7: 그거를 생각을 신속하게 해주는 동의는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1: 예.
7: 유의동 후보가 제공해야 돼요.
1: 아.
7: 왜냐하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소위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honorary exit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예로운 예. 출구. 아유, 그거를 좋아요. 공여하는 주체는 유이동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거 아, 안 하면 예.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그 유리한 지형으로 지금 평택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아, 있어요.
1: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이제 그 김문수 전 대표를 그 선대위원장을 모셨잖아요. 네. 그럼 평화의 비둘기로 김문수 위원장이 좀 역할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
3: 그죠. 이제 그게 가장 노리는 방법인데 또 예. 하나는 왜냐하면 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예. 영입한 배경에는 방금 전에 우리 정우임 전우님 말씀하신 honorary exit.
1: 발음 좋아요.
3: 좀 혀꼬였는데.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1: 없어요.
3: 왜냐하면 이번 이 평택을 선거판을 보면은 각계 전투예요.
1: 각계 전투.
3: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연대나 단일화 동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누구든 간에. 아하, 누구든 간에. 아하.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한 건 황교안 전 총리의 표를 최대한 가지고 오자.
1: 아하.
3: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다.
1: 그렇구나.
3: 이렇게 판단. 물론 설득도 가능. 시도는 해보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좀 흡수하자. 그래서 5% 미만으로만 묶으면 자기도 승산이 있다.
1: 아하.
3: 그러면 유이동 후보의 경우에는 35에서 38% 전략. 그러면은 김용남의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 후보 쪽으로 가면 묶여서 38에서 한 39 정도의 지지율, 득표율. 그럼 전쟁이 될 거다.
1: 아하.
3: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국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 표는 이 김용남 후보가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3: 자신은 한규환 전 총리의 표를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3: 이렇게 되면 양대 싸움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 유동 후보를 제가 이제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유동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본인

0: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노조가 상당히 센 부분도 있어서 김재원 그렇죠. 이 후보가 또 간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데 황교안 후보도 그 당으로 지금 기초에 출마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완주할 동력이 일단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합당이 아니라 이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처지는데 예.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랑도 연계고리가 있어서 맞아요. 그걸 풀어내는 건 분명히 한 모멘텀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땐 제가 유희동 후보의 어떤 그런 전망에 동의가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정현님 어떻게 보세요?
2: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진보당 조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 조직보다 그 지역에서는 더 촘촘히 잘 짜여져 있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이 아니더라도 아마 진보당에서 딜메이킹을 한다면은 예? 오히려 김용남 후보와 할 개연성은 훨씬 높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지 자기 당의 무슨 조직이 그렇게 촘촘할 그렇죠. 것 같지는 예. 않거든요. 근데 유희동 후보가 겉으로 황교안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하자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연대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명예로우면서도 외연상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렴이 필요한데 그거는 순전히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평택 상황이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번 달에 지금 평택 캠퍼스 삼성 반도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게 또 김재현 후보로서는 민주당과 선뜻 단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1: 예.
3: 이게 지금 이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당히 좀 김재현 이 후보가 뿔나 있다.
1: 그런 화가 났다?
3: 그렇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좀 보면은 쫄리는 쪽은 조국 후보일 수가 있는 거죠.
1: 아.
3: 조국 후보는 어떻게든 본인이 체급이 다른데 그럼 본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다 지금 후보를 낸 상태잖아요.
1: 아하.
3: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은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에 또 설전이 있어요.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 측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김용남 후보는 경찰들이 문제였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인데 아니다. 또 시위대 문제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설정이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뭐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있고 이제 김용남 후보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승리는 결국에 또 유희동 후보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자제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안 자제하는 모양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
0: 저는 이 선거 캠페인에 좀 동의가 안 되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 조국 후보?
0: 네, 조국 후보.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사법 이슈에 대해서도 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같은 분이 반성문부터 쓰고 오라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건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소구력이 있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지표로도 확인이 예. 되고. 이거는 일단 평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책이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연고는 없어요. 그럼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은 그럴 만한 큰 정치인이에요.
1: 예.
0: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 흠결을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본인의 반사이익으로 오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김용남을 뽑을 사람은 김용남을, 조국을 뽑을 사람은 조국으로 이미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중도층을 자극해야 되는데 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제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에요.
1: 오늘이었나요? 이제 두 분이. 그 평택에서 마주쳤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굳이 악수도 안 하는 점 유튜버의 촬영으로 보이긴 했었었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넣는 것보다 그 국회에 가면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시는 조국을 뽑아달라 이런 논리거든요. 네거티브 계속 갈 것 같지 않,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의원님?
2: 할 것 같아.
1: 할 것 같아.
2: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1: 할 게 없어요.
2: 본인이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1: 네.
2: 그 지역을 김용남 후보가 의원이 된다.
1: 예.
2: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김용남이 후보로서 당선되는 게 본인한테 차악일까? 아니면은

0: 유이동이
1: 되는 게 차악일까를 아. 생각하지 않게. 지금 굉장히 초조할걸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오자구도 속에 각계 전투를 하면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던 곳이니까 계속해서 귀책사유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합방은 아니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던
0: 그렇죠?
1: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소위 김용남이라는 소위 뉴 이재명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김용남을 공천한다 그랬을 때
0: 예.
1: 애초에 하려고 그랬던 이광재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오판했을지도 몰라요.
0: 조국 대표 측에서.
1: 그런데다가 신장식 의원이 한마디 하면
0: 예.
1: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역풍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고 그나마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조국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을 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외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0: 결론.
1: 네거티브는 계속된다.
0: 계속된다. 자, 조국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2: 조국입니다. 김용남 후보님. 그쪽이 저를 먼저 비판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아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0: 조우성 씨입니까?
2: 아,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0: 아, 예, 아,
2: 병택의
0: 예.
2: 조우성이 되겠습니다. 저나 히딩크 감독이나 외지인입니다.
0: 예.
2: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 감독처럼 병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진보의 적임자는 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0: 예.
2: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0: 예,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2: 그냥 윽박 질러봤습니다.
0: 예, 이제 평택을 떠나서 이제 부산으로 가 있어요. 부산도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2: 네.
0: 자, 일단은 부산은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부산의 MBC 건 소개해 주실까요? 네.
3: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제
0: 전에
3: 조사 것 같은데.
0: 예.
3: 부산 북합입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를 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0: 예.
3: 무선 ARS 84.3%,
0: 아하.
3: 유선 RDD 15.7% 혼용이 됐습니다.
0: 예.
3: 다자 대결로 이전 이 후보가 되기 이전에 직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고요. 양자 대결도 물어봤는데
0: 예.
3: 한동훈 대 하정우. 한동훈 38.2,
0: 예.
3: 하정우 37.4.
0: 아하.
3: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39.7, 박민식 33.1. 자, 부산시장 적합도까지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0: 예.
3: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날짜가 좀 다릅니다. 1일 2일 양일간 실시된 부산 1013명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46.9%, 박형준 40.7,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2%.
0: 예, 자 일단 부산 북갑부터 보면 이제 다자 대결인데 직전 직함으로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물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해서 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3: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박민식도 이 후보가 있기 때문에
0: 전 국가본부 장관으로 물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0: 이 조사는.
3: 예, 하여튼간에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0: 예.
3: 뭐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영향이
0: 예.
3: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긴 힘들 것이고 다만
0: 예.
3: 이렇게 3자 대결로 해보니까 예 부산이니까 이제 보수의 이 유권자 분포가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참 대단하긴 대단했다. 이런 지형인데도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2024년에.
0: 예.
3: 다만 아직까지 하정우의 파괴력이 나오진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오빠 논란은 또 포함이 안 된 조사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까지 포함이 됐을 때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정 의원님.
1: 이게 참 묘한 것이 예. 요게 요것도 분기점이에요.
0: 아, 분기점.
1: 요것도 분기점인데다가 아하. 이거를 보고 지금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지만 예.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아하. 하정우 수석은 35에서 아직 그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 40은커녕 지금 예. 34.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에서.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도나 전재수의 지지도는 그보다는 높으리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국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라는 거 정도는 전화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꽤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고요.
0: 예.
1: 그런데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대에서 또 넘어가질 못해요.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한동훈이 40%만 넘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하정우는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붙어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는 물론 이때가 공천받기 전이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0: 그런데 예, 예.
1: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0: 아하.
1: 그럼 이제 더 벌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박민식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0: 내재적 접근.
1: 지금 본인은 절대 침입자와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 공천했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0: 예.
1: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존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겉으로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러지만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 예.
1: 자신의 미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선공우사를 했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0: 예.
1: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시 중요한 주체는 한동훈이래야 돼요.
0: 아하.
1: 그러니까는 그 자기 스스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의 역량이에요.
0: 아하.
1: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0: 한동훈이 손을 내밀어서 박민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이제 불편한 얼굴로 여론조사를
4: 불편하진 않습니다.
0: 예, 고민 중이시다.
4: 제가 봤을 때 이
0: 예.
4: 여론조사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명을 예. 삭제한 거예요.
0: 예.
4: 국민의힘 박민식이라고 묻지 않았던
0: 예.
4: 거예요.
0: 예.
4: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묻지 않았던 거에 여파가 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0: 예.
4: 좀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부산 북갑에서 하겠다는 게 한동훈식 정치의 어떤 지향점인데
0: 예.
4: 부산 북갑이 그런 수단으로 이 기능하는 곳으로 머물이 선택을 유권자들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0: 예.
4: 여기에 구도는
0: 예.
4: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과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하정우로 보이고 또 과학자 대 검사, 검사 대 과학자라고 했을 때 누가 비교 위에 있을 것인가의 어떤 부분도 판단이 들어갈 거고
0: 예.
4: 오늘로 29일이 남았는데
0: 예.
4: 지금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에요.
0: 예.
4: 그리고 뭐 손털기니 뭐 오빠니 여러 논란이 있는데
0: 예.
4: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근데 지명도를 어쨌든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0: 예.
4: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0: 갑자기. 논리적인 갑자기 점프하기 했는데. 자, 이제 그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정우는 예. 전재수를 넘어야 돼요. 아. 그래야 이 부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이라는 구도는 4대 6으로 일단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0대, 70대 여성, 남성 유권자를 향해서 북합에서 예. 죄송합니다, 누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게 통했던 거예요. 아. 하정우는 지금 계속해서 되게 AI 하정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와 가크나 뛰어넘어야 돼요. 아. 그리고 한동훈은 박민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뛰어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차라리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빠 논란 또 왜냐하면 지금 또 공소취소 관련해서 지금 단일의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 샤이 보수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예. 투표소로 안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극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송영길 전 대표가 방금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이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의 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아하. 해운대구로 수영구로 기장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하. 기장군에서 멸치 척 탁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재수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0: 재수 좀 친해.
3: 부산 북갑의 이 하정우 후배 때문에 예. 기장군을 못 가. 아하.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1: 아니 오히려. 북갑에 재수 없어요. 경감이 재수 없어요.
0: 어이 우리 정홍님은 재수네.
1: 아니 라임이 좋지 않아요?
0: 아 좋았어요.
1: 재수 없다.
0: 재수 없다.
3: 깜짝 놀랐네요. 예, 예. 깜짝 놀랐네요.
1: 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0: 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3: 예, 다 했습니다.
0: 예. 예 우리 배 소장님이 확 이제 가라앉혔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아 뭐랄까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전 대표 나와주시죠.
5: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3: 노래만 안 하면.
5: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이었어요.
0: 예.
5: 시장에 어린이들 정말 많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아니? 얘들아 오빠라 그러면 큰일 나. 자 아저씨 만난 김에 악수 한번 해볼까? 어 그래. 우리 종찬이 오빠도 악수 해볼까? 어,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반드시 이겨서 좋은 정치 좋은 북구로 북구 한동훈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쇼츠로 해서 그 중학생들 뭐 아이들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효과가 크지 보셨어요?
0: 예.
1: 그 정청래 하정우 커플이 오빠라고 해 그래갖고 그 어린 저 초등학교 예, 여학생을 완전히 기겁을 하게 나는 내 딸 같았으면은 저 정청래하고 하정우 그냥 안 놔도 어이구, 한 방씩
0: 세상,
1: 날리지.
0: 어이구 세상에.
1: 그런데 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0: 예.
1: 난 누군지 알아? 나 동네 아저씨야.
0: 어허.
1: 여기서 나는 점수 많이 땄다고 봐.
0: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그런 효초에 못해요. 나 아저씨 컴퓨터 잘해, AI 잘해, 뭐 이런 거로 가면 안 돼요?
4: 이제 앞으로 하겠죠. 오자도 안 꺼내겠죠.
0: 오자
4: 이제 아저씨 아자로 가겠죠.
0: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스킨십이 오히려 하정우 대표가 더 예. 잘하는 것
4: 그
0: 같아요.
4: 캠페인 예, 괜찮다고.
0: 아, 괜찮다고.
3: 저는 빨리 좀 AI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1: 아니 근데 그
3: 하정우 AI.
1: AI 얘기하니까 그런 말 생각이 나는데.
0: 네.
1: 하정우 후보가 네. 무슨 뭐 부산 항만 AI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그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예. 북갑에 항만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어.
0: 아. 그러네. 자 일단 우리 또 굉장히 초조한 분이 한 분도 계셔서 대구로 잠깐 가보면 김부겸 총리 좀 나와주세요.
6: 예, 김부겸입니다. 예. 부겸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좀 살자. 어? 김부겸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소. 김부겸 한 번만 기회를 주시.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형님 도와주소. 홍준표입니다. 대구 발전은 김부겸뿐이다. 잠재들이 암만 짹짹대도 김부겸이 이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대부겸아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0: 예. 요즘 그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그 이제 김은겸 후보가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에 사는 동지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대구시장 여론 잠깐 볼까요?
3: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5월 2일, 3일 대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0: 예.
3: 국민의힘 39.5, 오. 더불어민주당 31.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대구 DC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 예, 이제 예.
3: 정당 지지율이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수 DC. 대구 민심은 선거 3일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0: 부겸
3: 한방.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료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때는 대구 수성갑 2016년 60%였거든요.
0: 예, 예.
3: 안 될 때는 40%였어요. 그러니까 51%로 가려면 부겸 한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장윤미 대변인 부겸 한방.
4: 네,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4: 네, 저희는 언제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고 아. 말씀드린 게 있고 신공항 예. 완성과 관련해서도 아. 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 확보하기로 예. 집권 여당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TK 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가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0: 아, 뭐가 있어요?
4: 부겸스럽게 하겠다.
0: 부겸스럽게?
4: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0: 아.
4: 예, 그리고 그걸로 부겸스럽게. 한번 써보시라. 대구 시민분들 믿고 한번 부겸 써보시라 말씀드립니다.
0: 야, 김부겸 전 총리 한번 해보세요.
6: 한 번만 도와주이소. 썰렁해졌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장윤미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잡아주이소. 장윤미 얼마나 좀 어색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좀 애들이 파고 나가 정말 난입니다.
3: 유미스럽게, 유미스럽게.
6: 유미스럽게. 부겸스럽게.
0: 부지런하게. 네. 겸손. 사실 장윤 변호사가 부지런하고 겸손한 게 장윤 변호사예요. 부겸스럽게. 예.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함께 해주신 어린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네, 박종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지금 정치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시기가 더 필요하다, 시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혁 대표는 시기만 놓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1: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0: 예.
1: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홍익표 수석도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 누른 것이라고 했고요.
0: 예.
1: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 예, 오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 네, 종로구 보신각에서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예.
1: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결의문을 대표낭독한 오세훈 후보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예.
1: 김진태 후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예, 일단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고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장희 변호사님.
2: 말 그대로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2: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호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김이 확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하고 수기하라는 건 이거 그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밀어붙여란 뜻이 아니잖아요.
0: 예.
2: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수기라는 건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도 한번 해보고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0: 예.
2: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이거 양향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0: 예.
2: 같이 연대하자 이걸. 예. 가지고 반 이 무슨 특검 그 기치 아래 모이자라고 했대 얄팍한 수라고 일갈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0: 예?
2: 이걸 너무 지역 일꾼을 뽑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서.
0: 예, 예.
2: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건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청와대에서 수기하라는 건 그러면 이 특검법의 내용도 좀 포함해서 수기하라는 말씀인가요?
2: 저는 이걸 문맥상 보면 숙의라는 거는.
0: 예, 예.
2: 이걸 시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0: 예?
2: 뭐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열려있다라고 생각.
0: 그렇군요. 특검의 내용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 정 의원님은?
3: 근데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워딩을 보면은 시기와 절차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어요.
0: 예.
3: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소위 완급조절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다가.
0: 예.
3: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정지인가요? 그랬을 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0: 예.
3: 이번에는 국조특위가 열리고 또 그 국조특위의 결과로서 특검을 분명히 만들어가지고선 공소취소할 것이다라고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거의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예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0: 예, 예.
3: 예측이 벗어나지 않자 지금 선거 30일을 앞두고 분위기 굉장히 나쁩니다. 오죽하면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0: 예.
3: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지금 본인이 대구에서 그렇게 뛰는데 지금 완전히 그 중앙에서 거의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본인은 느낄 것 같거든요.
0: 예.
3: 그리고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맥을 묻혀요? 지역 일꾼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지역 일꾼으로 뽑혀가지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일 잘한 사람 많아요.
0: 예.
3: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바로 계엄에 따른 내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에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는 그 소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누구도 뻔히 아는 방법으로 그런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데 단순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예. 된 거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양양자 후보가 뭐 어떤 그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특히 이 선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 뭔가 판단을 하고자 하고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완급조절하자면서 당장 5월에 할 기세였었어요.
0: 사실 5월 7일 하려고
3: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네. 그 다른 그 여당 인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네.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0: 네. 김수인 평론가도?
1: 네. 일단 홍익표 수석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조작기소 특검 자체를 무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 보이고 예.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유권자층이 어떤 쪽이냐면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유권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라는 의견을 예.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유권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재판 해볼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재판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지 예. 여기에 따라 사실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또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좀 지탱해왔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좀 유권자 층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 국정조사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대북송금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던 맞습니다. 건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성남 FC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거 다 같이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소도 중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이 건드리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2: 네네. 아마 이게, 예. 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뭐 재창이 형이라고 하는 거를 실장님이라고 둔갑한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속기사도 이거 재창이 형이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예.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고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다. 수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예.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수면 아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 바뀌지 않고 국방부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바꿔 이거 이 월북의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하라고 쫙쫙 그으면서 얘기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 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좀 예. 보여지는데 예. 저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누가 받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위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지만 논의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정의원님도.
3: 지금 조작 기소라 해가지고 국조특위를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 조작 기소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물론 좀 과장되거나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녹취록의 그 몇 가지 뭐 실장님 뭐 이거 예. 이거는 근데 재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됐던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세 지장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특검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김성태도 말하고 방용철도 말하고 연어파티 그 뭐 마치도 술파티가 이만한 테이블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갖고 당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맞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아주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예. 스스로 예, 그게 넘었다. 왜 그랬겠어요? 선을 예. 넘어 죠. 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해하는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는가를 예.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럴 거예요. 유권자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권력자가 소위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라서 되게 괘씸했는데 예. 얘들은 뭐 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싸게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느 누구든 오바하면 국민들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왜 정치인들은 꼭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자각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0: 장군사님 혹시 반론?
2: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다 무의미하다 했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돈이 갔는지 예. 이 여부와 떠나서 경기도와 연결됐다는 건 이른바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그 회의록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했다는데 미국에선 그 양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했더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술들을 빼고 유일한 물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현출했으면 공소유지가 됐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기반했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변수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예. 공소유지권을 특검을 만들면서 전부 트랜스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말은 공소유지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문제가 됐던 박상용 검사가 예.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 증인 선사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나는 증인 선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이런 말도 했죠.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그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 당신이 소위 뭐라 그래 그거를 지휘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지금 특검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율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선거 30일 남겨놓고
4: 29일.
3: 그렇죠. 29일 남겨놓고 지금 뭐 수기를 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뭐 저는 율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 공소취소를 당사자들이 하지 왜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 특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야 대북 송금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인데 예,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이거 이해 충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예. 이 얘기는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이제 국민의힘 부산북과 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지하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당내 파장이 일었고 소원석 원내대표가 격분했다. 또 격분이란다고 네. 오랜만에 들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일 국민의힘 예. 한지하 의원은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예. 부산 북과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현장에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0: 예.
1: 진종호 의원이 한 후보 지원에 나선 이후에 또다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지지 표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라는 예고도 했고요.
0: 예.
1: 송 원내대표는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이 제명했던 인사와 연대는 다른 문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한재 의원이 이제 현장에 갔던 사진이 유튜브로 저희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한지와 의원의 행위,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격분, 징계 거론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정 의원님?
3: 아니, 그 격분, 뭐 툭하면 격분 경로한다. 근데
0: 경로,
3: 저는 진짜
0: 격분.
3: 아주 그냥 안팎으로 밖에서는 트럼프가 경로 격분하고 안에서는 예. 이제는 뭐 당 원내대표까지 격분을 예, 하는 예, 상황인데 예. 우선요. 지난 한덕수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예. 그분 무소속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에 있는 사람이 무슨 미디어 대변인서부터 시작했고 줄줄이 거기 가갖고 돕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럴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0: 예, 예.
3: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0: 예.
3: 공천 뭐 당에서 하지 말자 미공천 그 사람들 아직 징계 안 했어요.
0: 맞아요. 그런가 부산시 하면은, 의원도 꽤 있었습니다.
3: 아니 그런가 하면은 예. 당으로 다시 들여와갖고 경선 시키자고 했던 예. 법사위원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0: 의원.
3: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버려도 한자가 만만해? 그러니까 한지야 그러니까 이제
0: 그러네.
3: 친한계 해가지고선 지금 뭐 격분을 하면서 징계 고발이 들어오면 징계한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0: 예.
3: 적어도 공당의 원내대표 대표쯤 되면
0: 예.
3: 일관성을 가지고 채통을 좀 지켜라. 그리고 지금 당을 이꼬라지로 만들어서 다 지느니 뭐 15대 1이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0: 예.
3: 지금 그거 징계하는 게 급해요? 그래도 이래 선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이렇게 쪼잔한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고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0: 예.
3: 그리고 지금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그래요. 지금 혼자 잘하고 있어요, 북갑에서.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그 소란을 만드는 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3: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게 아닌가.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0: 가족이요? 장 변호사님.
2: 저는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르지 못한 그 후폭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2: 본인이
0: 그래요?
2: 세를 결집하고 이러려면은 이 당 밖을 나와가지고 뭐 당을 새로 창당을 하는지 이런 공식이 왜 정치권에 익숙한 풍경이겠어요.
0: 예?
2: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0: 예.
2: 그 선택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3: 그렇대요.
0: 예, 이란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네요. 전해주실까요?
1: 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8시 40분쯤 일어난 일인데요.
0: 예.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인데요.
0: 예.
1: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고 한국 국적선은 6명, 외국 국적선은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좌현 기관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진화에 나서 4시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선체 일부의 손상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0: 예.
1: 정부는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이 배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인양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강원식 비서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사건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도 군도 이제 작전 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어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ABC 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 해방 프로젝트의 호의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면서 재차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군함을 파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0: 예, 사실 이란 전쟁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선박 관련해서 또 이제 뭔가 이 공격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호함도 필요하고 단호함과 절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정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3: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제가 그 입수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0: 예, 예, 예.
3: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0: 예.
3: 정부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데
0: 예, 예.
3: 트럼프는 이란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0: 그러니까.
3: 소위 무슨 뭐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예.
3: 근데 지금 그 지역 분위기는 굉장히 나빠요. 휴전이 지금 뭐 다시 유야무야되고 뭐 전쟁이라도 당장 할 기세로 지금 예.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예. 이란의 카운터파트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그런 뭐 어? 조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이란의 공격이라면 우리 좌시할 수 없죠.
0: 예, 예.
3: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뭐 사고에 의해서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0: 예.
3: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3: 그런데 지금 뭐 소위 그 해방 프로젝트 그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거는 우리 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조인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전쟁의 그
0: 참전하게 됐잖아요.
3: 예,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0: 김수진 평론가 20초?
4: 예. 아,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또 이란에서 예. 더 자극이 돼서 한국 측 선박을 또 공격하거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휴전 상태도 위태롭게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어떤 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끼리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예. 단호함과 절제, 정보의 확실한 팩트체크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어린이날 저녁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운영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유난히 울고 칭얼거리며 잠도 잘 못 자서 양육자를 힘들게 하는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원더 윅스라고 불리는 이 폭풍의 시기에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성장통인 셈인데요. 평화로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인 거죠. 대부분 여전히 크고 작은 원더 윅스를 겪으며 살아갈 텐데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격려하고 지켜봐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혜은이입니다. 파란 나라.

목소리 너무 예쁘죠, 아이들. 어느 하나 이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얀 것이 오동통 살이 올라와서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보들보들함이 느껴지고요. 손등에다가 입맞춤이라도 하면 싹 하고 올라오는 살냄새,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이런 귀한 아이들의 손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두손 부르르 트도록 같이 놀아주고 굳은살 박히도록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 많이 쓰셨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더스데이 등등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으로 치자면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창경원도 가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이젠 한국도 어린이날이라고 따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처럼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 어린이들 정말 귀해졌거든요. 저는 무남 동료로 자라서 그런가 제 때는 너무 외롭고 심심했었어요. 친구들 집

0: 4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이자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또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오늘도 5시까지 저 성훈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내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날씨 이야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입니다. 일곱 번째 절기인 입하는 고구와 소만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로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6일 무렵에 돌아옵니다. 입하는 말 그대로 여름이 든다라는 뜻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의미인데요. 입하부터 보통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실록의 계절이 찾아오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농촌 풍경으로는 벽시에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에 보리 이삭들이 패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낙네들이 누이치기에 한창이고요.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 뽑기에 부산해집니다. 옛날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에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목화가 풍년든다는 뜻에서 입하 일진이 털 있는 날 짐승날이면 그해 목화가 풍년든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입하에 맞게 오늘 날씨 아주 따뜻합니다. 저도 방송국 오면서 에어컨 틀었거든요. 다소 건조한 가운데 바람은 불고 있고요. 워싱턴 DC 지역의 오후 최고 기온이 80도 이상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5월 초 평년 기온보다는 10도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1928년에 기록된 1일 최고 기온인 94도보다 훨씬 낮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 강한 남풍이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30마일, 약 48km를 넘겠습니다. 낮은 습도와 건조한 지면이 겹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화재 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자외선 8로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바람은 밤이 되면서 다소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워싱턴 DC 지역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그 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겠고 폭풍우는 광범위한 피해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소나기와 돌풍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의하면은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계속 내리다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습도는 71%로 보통입니다. 수요일부터 내린 비는 목요일 이른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지역은 다소 흐린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요일도 날씨는 흐리겠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특히 아침에는 서늘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안정이 되고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목요일은 다소 좀 기온이 쌀쌀하겠네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서 햇살은 다시 비추고요.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더욱 쾌적한 기온과 낮은 습도로 한 주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바닷가 그립지 않으세요? 파도 소리도 그립고요. 여름을 포지션이 알리겠습니다. Summer time.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전영이 버란에 부른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원곡은 1957년 스위스 아코디언 연주자 베르너 토마스가 만든 오리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영어 제목은 The Duck Dance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여러 언어로 다양한 제목으로 재해석이 되었고 영미권에서는 치킨 댄스로도 널리 퍼졌는데요. 아코디언 연주곡으로 탄생한 이 곡은 흥겹고 코믹함 때문에 결혼식이나 축제 등에 종종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닭의 탈을 쓰고 날개를 퍼덕이는 이른바 닭춤이 폭설을 자아내게 합니다.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원곡자로 알려진 곡들은 대부분 리메이크 버전이고요. 연주곡인 이 곡에 가사를 붙여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은 1970년 벨기에 가수였지만 그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1957년 스위스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 뮤지션인 베르너 토마스의 연주곡 오리침의 원곡을 먼저 살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연주곡을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바로 네덜란드의 일렉트로니카 밴드입니다. 새끼 새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서 네덜란드 차트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도 이 곡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미권에서는 1981년 영국의 4인조 The Twits라는 그룹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The Birdie Song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영국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때 이 곡의 원곡으로 알려졌던 곡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부부 듀엣인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 이 부부 듀엣이 다른 제목으로 발표했던 곡이 유명해지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사실 그 버전은 이 곡의 140여 개에 해당하는 리메이크 버전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알바로 부부 듀엣은 국내에서 1983년 가수 이용희 번안에 발표한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바로 펠리치타의 원곡자임을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부는 1994년 딸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1999년 이혼을 하게 되지만 2013년부터 가수 활동만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곡이 한때 새의 탈을 쓰고 노래와 연주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비록 원곡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원곡자로 알려졌던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의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곡을 한국말로 번안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이죠. 그 유명한 오팔 개띠이자 부산 출신의 가수 전영입니다. 가수 전영은 1977년 어디쯤 가고 있을까로 데뷔하면서 이듬해에는 MBC 10대 가수에 선정이 돼 신데렐라 가수라는 별칭까지 붙은 그런 가수입니다. 1978년에는 원로 가수 현인의 대표곡인 서울 야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인기를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가요계하고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당시 유명 탁구 선수인 이 에리사와 같이 머물렀다는 사연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983년 잠시 귀국해 발표했던 곡이 바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번안곡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작사가 박건호가 한국어 가사를 쓴 이 곡은 꽥꽥꽥 하는 오리 효과음도 넣으면서 최대한 원곡에 맞추어 당시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오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큰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영은 이후 완전히 가요계를 떠나서 1991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멜로디가 그닥 어렵지 않은 데다가 중독성 있는 이 곡 아직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곡으로 1983년 가수 전영이 발표한 리메이크한 번안곡 모두가 천사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색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아직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법집행 요원과 대치 중이던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해 이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총격은 워싱턴 기념탑 남쪽인 15번가와 인디펜던스 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백악관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경호국은 현장 통제에 나섰고 백악관에서도 취재진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등 일시 폐쇄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JD 벤스 부통령 차량 행렬이 현장 인근을 지나갔는데 비밀경호국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암살 미수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0일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가 만찬장 밖 보안 검색대에서 총격이 발생을 해 긴급 대피했었는데 진입을 시도하던 이는 현장에서 제압이 됐고 암살 시도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척지고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게 어디 뱀대로 되냔 말이죠. 지 말은 내 새끼도 내 맘에 안 들 띠가 많은데 그래도 죽이고 싶도록 밉상은 되지 말아야죠. 요새 같은 시상은 대통령도 나라님도 한 개도 안 부럽네요. 이 당체 겁나서 어디 잠이나 편히 자겄쇼.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연루돼 체포된 20대 가라데 선수를 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역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월 초 시위 도중 체포됐으며 지난달 30일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은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졌고 친척 10명만 참석이 허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이 탑승한 차량에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위협해 창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인력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준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금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21명을 처형하고 4천 명 이상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국제사회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던 무엇이든 사람이 죽었는데 시방 뒷북쳐? 이? 아이 돌 좀 던지고 휘발유 준비하고 또 뭐 아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 이 나라는 사형이 무엇이 이렇게 빠르고 싶대요? 영국에서 태어난 한 쌍둥이 자매가 DNA 검사를 통해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자궁에서 자라고 몇 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다른 이부 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2년 가정용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의 배란 주기에 서로 다른 남성의 정자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이부 수정이라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 사례가 20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76년 19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여러 보호자와 집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제임스라는 인물이라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오래전부터 자신이 그와 닮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쌍둥이 중에 한 여성은 2021년 DNA 검사를 진행했고 아버지라고 했던 제임스와의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의 친부는 제임스가 아니라 알렉스라는 인물임을 알아냈고요. 다른 쌍둥이 자매 역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공유하는 DNA 비율이 약 25%로 나타나면서 둘이 이부 자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 자매는 각자의 친부를 찾아 나섰고 어렵게 만난 아버지가 약물과 노숙 문제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지만 다른 자매는 뒤늦게 찾은 아버지와 현재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로소 내가 속할 곳을 찾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유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다만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감정의 변화는 각자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고 이들은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는 여전히 쌍둥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이 가만 근게 이게 무엇이여? 애들 엄마는 동시에 두 남자랑 거시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시방? 이? 아니 누군 쇠 빠지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떤 년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두 남자랑 이? 아니 그래서 한 방에 두 아이를 동시 패션으로다가 말여 이? 아이고 자궁이 훌륭한겨 난자가 미친겨.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태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대 영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9세인 이 여성은 16살 때부터 태닝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태닝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부에 이상 변화가 나타나며 피부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닝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학창시절 따돌림으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태닝을 시작했지만 점차 중독 수준으로 태닝에 의존하게 됐고 한때 매일 최대 30분씩 태닝을 하면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태닝 주사와 크림을 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피부가 충분히 어둡지 않다고 느껴 졸업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모델 일을 포함한 일자리 제안도 거절했다며 이제는 태닝이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 달에 약 $150 이상의 태닝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그녀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몸 곳곳에는 정체불명의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등 피부암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피부암 가능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5번이나 찾아갔지만 매번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다며 혹여나 태닝을 중단하라는 진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 몸이 굳어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그녀는 불법 태닝 주사를 끊고 기계 이용 횟수를 줄이는 등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태닝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등 완벽한 단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지도 학창시절엔 까무잡잡한 피부가 부러워서 선텐도 하고 했는데 아이고 태닝도 했죠. 근데 시방은 탈까봐 걱정이요. 피부 타봐요. 기미 생기지요. 주근깨 생기지요. 잡티 생기지요. 안 좋아요. 야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피부는 뽀얘야지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부자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 경찰이 출동을 했으나 피해자로 신고한 아버지 역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경찰 삿포로 경찰서는 자택에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 18세 아들과 48세 아버지를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의 신고였는데요. 아버지는 동거하는 아들에게 20대 정도 맞았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안면 부종 등의 부상을 입힌 아들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로 신고했던 아버지도 비슷한 시간대 40대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아버지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혹은 그 직전 과정에서 아내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아버지 역시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추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자는 각각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가족은 과거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 문제로 경찰에 상담을 하거나 신고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폭력은 말이오, 습관이자 취미요. 대부분 아내 때리는 사람들 보면 어쩌다 때린 것도 아니고 처음 때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 패는 놈은 습관이요. 아들이 뭘 보고 자랐겠어. 아이고 이런 놈은 때려 죽여도 현찰을 놈이.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투개용 일명 싸움닭으로 의심이 되는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노선에서 모든 연령대의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며 대한항공은 살아있는 동물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송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텍사스 댈러스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항공 노선에 실은 수탉이 법망을 우회한 투개용 개체라는 동물권 단체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워싱턴 DC 기반 동물권 단체인 Animal Willis Action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텍사스주의 일부 축산농가는 투개용 수탉을 대량 사육해 필리핀으로 수출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닭의 발에 날카로운 금속 박차를 달아 싸움을 붙이고 돈을 거는 투개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지만 필리핀, 멕시코 등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강한 미국산 수탉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투기 목적으로 주에서 주로 또는 국가 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미국 법률상 불법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가는 수탉은 투개용이 아닌 일반적인 닭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수탉은 연 최소 4만 마리로 추정이 되며 투개용으로 판매되는 수탉 가격은 약 2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쌈딱 붙이면 도대체 얼마가 남걸래? 아니 닭을 2천 달러씩이나 주고 산디야. 이? 미친 거 아니오? 이? 대만의 한 여성 승객이 요금을 몸으로 대신 지불하겠다며 택시비 대신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모텔 인근에서 신체 노출이 많은 복장의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탑승 직후 여성은 기사를 향해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스스로 옷을 벗으려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사는 승객의 행동에 거절 의사를 밝히며 여자친구가 있다, 운전 중이라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여성은 차량을 세운 뒤 성관계하자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금 지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차 당시 여성은 친구에게 전화해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몸으로 대신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공개하자 여성은 차량 호출 플랫폼을 통해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전화로 사과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나 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확산이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지가 달리 그지요. 돈 없으면 그지요. 이 그지 같은 종자가 있나 말이오. 여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네. 아이고, 쪽팔리 쪽팔리.

중국에서 한 암 환자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배달 기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발적인 선행 덕에 암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광둥성 출신의 24세 여성은 희귀 혈액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지에서 일하고 남동생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 병실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홀로 지내느라 외로움을 느꼈던 이 여성은 배달 어플을 통해 라이더를 불렀고 특이하게도 배달 주문 없이 내 침대 옆에 2시간만 앉아 있어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연이 퍼졌고 이후 자발적인 방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배달 기사들은 근무 후 이 여성을 찾아와 우유, 간식, 봉제 인형, 책 등을 가져다 주었고 한 배달 기사는 일찍 퇴근한 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배달 기사는 거의 3시간씩이나 걸려서 만나러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다른 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던 이 여성에게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성적이던 성격이 점차 밝아졌고 식사량도 늘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줄 줄은 몰랐다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단계를 위한 절차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때론 아는 사람들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 있지요. 되레 그것이 편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도하는 위로의 말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이 암만. 오죽하면 이런 노래까지 나왔겠슈. 이수미입니다. 내 곁

0: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5월 5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 날씨 너무 더우시죠? 좀 전까지만 해도 84도였는데요. 지금 85도입니다. 와, 미국은 정말 희한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오가 가장 덥잖아요. 근데 미국은 3시부터 5시 사이가 제일 덥습니다. 지구가 조금 삐딱해서 그런가? 부는 바람이 그닥 싫지만은 않네요. 자, 오늘 2부 첫 곡은 역시 애니팡님이 보내주신 곡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은경씨, 모든 일 천천히 가세요. 물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길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멋지고 사람은 걱정해주는 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은경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노래 본인이 선곡해 보이소 하셨어요. 오, 저한테 지금 선곡을 맡겨주신 거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곡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요즘 제가 꽂히는 곡이 있기는 합니다. 아, 볼수록 들을수록 너무 좋은 노래. 손은설이 부릅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어쩜 춤추는 것도 저렇게 귀여운지. 자, 스트레스 날려버리기까지는 좀 힘드시다면 적어도 요 시간만큼은 우리 잊어버리자고요.

왠지 음악을 좀 바꿔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좋은 시나 글을 보내주신 거는 아니고요. 어제입니다. 우리 골드님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듣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헨델의 파스칼리아 동영상까지 보내주셨어요. 무심코 들었는데 눈물이 났다고. 아직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하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당연히. 우리가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글을 접했을 때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특히 음악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봤는데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골든님.

파사칼리아를 다섯 가지 색채의 변주곡으로 빚은 곡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우리 골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또 팝송이 하나 있거든요. 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 요게.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복별님 교회에서 장로님 같아요. 느낌이 어쩜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과 또 그에 맞는 글들을 보내주고 계신지. 사실은 음악을 좀 어려운 걸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왕이면 가요 위주로 제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가다 좀 반전의 음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몇 번 있었죠? 은혜스럽다가 갑자기 뽕짝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미님도 그렇고 와 반전 매력 그런 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오늘 더운데 갑자기 바람이 뭐 지금 너무 불고 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삶의 충만함을 즐기고 행복해함은 사람마다 느낌이 모두 다르겠죠. 세상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으며 또한 아무것도 갖고 가지를 않지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하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걱정은 걱정을 낳으니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만은 마음을 비우고 라라랜드에 심취해서 세상에 가장 편한 마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말 또 오랜만에 긴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혜진님의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복을 위한 잠언 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은 맑으면 더욱 맑아지고 흐리면 더욱 흐려지는 한 그릇의 물과도 같습니다. 그 속에 스며있는 빛과 향기는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하시면서 건강, 사랑, 행복, 친구, 인복, 식복, 재물복까지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강.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건강은 모든 복의 첫머리에 놓입니다. 조용히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하늘이 보내준 큰 선물임을 압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삶의 모든 기둥을 세우는 일이지요. 두 번째, 사랑. 마음이 머무는 따뜻한 자리. 사랑은 많아도 넘치지 않고 적어도 모자라지 않는 삶의 가장 온화한 온기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지요. 사랑은 삶이 허락한 가장 부드러운 기적입니다. 세 번째, 행복. 작지만 길게 비추는 빛. 행복은 큰일 속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 반가운 인사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따뜻해집니다. 행복은 작지만 삶의 먼 길까지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네 번째, 친구. 마음을 쉬게 하는 귀한 벗. 친구란 즐거울 때는 살며시 물러서고 슬플 때는 말없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은 마당 한켠의 오래된 나무처럼 폭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삶이 주는 두 번째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 인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라는 소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을 닦아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밝혀주며 온화한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 복이 있는 이는 길을 잃어도 다시 제 갈 길을 찾습니다. 여섯 번째, 식복. 아, 이거 중요하죠. 한 끼에 담긴 깊은 은혜라고 또 작은 소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 어린 반찬 한 가지에도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맛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도 그 은혜를 아는 이는 항상 넉넉합니다. 식복은 작은 식탁 위에 펼쳐지는 가장 조용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물복. 욕심을 비울수록 들어오는 복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재물은 움켜쥐면 흩어지고 나누면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비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하라는 뜻이지요. 그릇이 가득하면 넘치고 비어있을 때 새 물이 들어오듯 재물복은 맑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시면서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일곱 가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성을 쌓아갈 때 조용히 와 머뭅니다. 건강은 하루를 지탱하고 사랑은 마음을 채우며 행복은 빛이 되고 친구는 힘이 되고 인복은 길이 되고 식복은 기쁨이 되고 재물복은 삶을 넉넉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일곱 복이 당신의 하루에 은은한 향기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과 행복 마음껏 누리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끝까지 꼼꼼하게 또 신경 써주시는 우리 혜진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복 중에 어느 복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갖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재물뽁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둘러보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시던가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채워지지는 않지만 돈으로 다소 위로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곱 가지 복. 저는 여기서 굳이 딱 하나만을 택하라 한다면은 저도 재물복이 탐은 나지만 건강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조항조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이번에는 제니퍼님이 보내주신 인간미라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미. 꽃에 꿀이 없다면 벌이 머물 이유가 없듯이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다면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꽃에 향기가 없다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듯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변에 머물러줄 이도 없습니다. 꽃이 시들어가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듯이 마음이 메말라가면 사람도 하나 둘 멀어져 갑니다. 늘 싱그럽게 피어나고 따뜻한 향기를 머금은 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물은 스스로를 적시지 않고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꽃이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지 않듯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 나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행복할 때도 아름답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인연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릴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을 놓친다면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맨 끝에 보니까 아,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했더니 역시. 네, 제니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해바라기 사랑으로 들려드립니다.

0: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세히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찾으셨다면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다섯 곡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달의 연인 보보 경심 려 태연이 부른 곡이었고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윤미래의 Always 듣고 계십니다.

노래지만 이 드라마 정말 많은 여운을 준 그런 드라마인데요. Dear My Friends의 OST 린의 목소리로 듣고 계시죠. 바람에 머문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글쎄 뭘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발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곡이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갑자기 곡을 바꿨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인데요. 원곡으로 풀리 다 들려드릴게요. 린이 부릅니다. 바람에 머문다.

어느새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짧고 인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고 요럴 때 참 난감해요. 마음 같아서는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또 노래를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 듣지도 못하고 툭 끊어져 버리면 좀 아쉽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카톡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의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폭발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터 해그시스 국방부 장관은 5일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를 불법적, 일방적 제재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가 늘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병원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단속을 벌이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시경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이민 단속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밀집 지역인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들어 뉴욕시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살인사건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트레인 요금이 $3.25로 인상됐습니다. 운행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델타항공이 350마일 미만 단거리 항공편 이용객에게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를 압박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우호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기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을 판단할 요건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타격 입은 점을 강조하며 그들은 항복의 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상전 등 군사 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의 종전 합의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하길 원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이란전을 작은 전투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5일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 첫날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5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이 더 나서주기를, 호주가 더 나서주기를, 유럽이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이 그러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당신들 배다. 당신들이 방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기를 매우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의 표적 공격이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를 반영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에 발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나서주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를 물꼬로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 수송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 경색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안전한 항로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이란이 민망해졌다는 것을 안다.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병원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단속을 벌이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뉴욕 시경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뉴욕 시경이 단순히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출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뉴욕 시경이 ICE를 도와 사실상 단속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지난 주말 뉴욕시 브루클린 부시위기에 위치한 병원인 윅 오프 헤이츠 메디칼 센터 인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부상을 당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 시도지의 윌슨 오케케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케케는 아이스가 구금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응급실 앞에 모여 아이스의 구금과 이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 도로에 쓰레기통을 던지고 아이스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고 현장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NYPD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이 시위자를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통로를 확보한 뒤에야 아이스 요원들은 오케케를 차량으로 옮겨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제압하고 아이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이스가 이케케를 이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NYPD가 사실상 아이스의 단속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NYPD가 아이스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We don't want NYPD helping ICE in any way, shape or form.
1: 샌디 널스 뉴욕 시의원 역시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This was not a protest. This was a community coming to defend against our neighbors because we don't want ICE here in this community.
1: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협력했는지 비판이 거세지자 소란만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이 아이스 단속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은 아이스 작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었다며 병원 앞에서 발생한 시위 관련 911 신고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NYPD officers were not dispatched to the hospital to participate or facilitate an ICE operation. Rather, they were responding to 911 calls regarding a protest outside of the hospital.
1: 다만 맘다니 시장은 영상에 나타난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장면이라며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That is incredibly disturbing and that is being actively investigated right now.
1: 아이스 측은 구금된 오케케가 과거에도 폭행과 마약 소지 전력이 있으며 관광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는 아이스 요원이 차량 안에서 전기 충격기를 겨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자 단속 방식과 대응 수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총 8명이 체포됐으며 브루클린 지역사회는 우리는 아이스 단속을 원치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그런가 하면 미 하원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이민 단속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당국과 의회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민 협조 기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 의회가 지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주요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 단속 협조 정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한 발송 대상에는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장 찰스 펜, 주검사인 파리사 데흐가니 타프트, 그리고 보안관 호세 퀴로스가 포함됐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성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이민 단속을 약화시키고 공공 안전 위협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알링턴 카운티가 아이스의 구금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범위를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조던 위원장 측은 특히 과거 알링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카브레라와 루즈빈 오르반 등 인물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석방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이민개혁연합대변인 아이라 메을만은 알링턴 카운티가 누군가를 체포한 뒤 아이스에 넘기지 않기 위해 석방할 경우 해당 인물은 미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6: And if Arlington arrests somebody and decides to release this guy into back onto the streets because they don't want him to fall into the hands of ICE, he can go anywhere in the country. And we have seen examples of that, most notably Lake and Riley.
5: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의회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이민 정책은 지방 정부의 자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정치적 충돌보다 정책의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대변인은 조던 위원장의 서한을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협박이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내에서 오랜 쟁점으로 남아있는 연방 이민 단속과 지방정부 자율권 충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7: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다룰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교육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주제인데요. 매사추세츠주 노샘튼에 위치한 유서 깊은 여대 스미스 칼리지가 연방교육부의 민권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 Trump administration investigating Smith College over transgender admissions.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입학 허용과 관련해 스미스 칼리지 조사 착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먼저 조사의 포문을 여는 교육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Kimberly Ritchie,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said in a statement that an all-women's college loses all meaning if it is admitting biological males. Kimberly Ritchie, 시민권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여성 전용 대학이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킨다면 그 대학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biological males,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킨다면 여대로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모두 잃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spaces designed for women, 여성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라는 표현인데요. 기사는 교육부가 단순히 입학 허가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화장실, 기숙사, 라커룸처럼 women-only spaces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접근하는 것이 생물학적 여성들의 privacy, 사생활과 fairness,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문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여성 인권의 정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트랜스젠더의 권리보다 생물학적 여성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The issue became a lightning rod at women's colleges after a transgender applicant was denied acceptance to Smith in 2013 because her gender identity did not match her financial aid forms. 이 문제는 2013년 한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성 정체성이 재정 지원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미스 대학 입학을 거부당하면서 여자 대학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Gender identity, 성 정체성과 financial aid forms, 학자금 지원 서류, 상해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 거부를 당했던 이 사건은 lightning rod, 피뢰침, 즉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미스 칼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명문 여대들이 2015년부터 트랜스젠더 입학을 허용하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예외적인 사례도 언급합니다. 버지니아의 스윗브라이어 칼리지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학생을 받지 않으며 만약 재학 중 성전환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의 transfer, 편입을 돕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제시된 데이터가 흥미로운데요. Society for Evidence-Based Gender Medicine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의 약 4.7%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치죠. 따라서 이번 조사가 이 4.7%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이번 조사가 시작된 배경으로 강력한 보수 시민단체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The federal investigation was in response to a civil rights complaint filed by Defending Education, a non-profit group founded in 2021 that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voices in the growing parents' rights movement. 이번 연방수사는 2021년에 설립되어 성장하는 학부모 권리 운동에서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교육권 수호가 제기한 민권 침해 소송, Civil Right Complaint File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efending Education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Parents' Rights Movement, 학부모 권리 운동의 선두주자인데요. 이 단체의 연구 결과는 공화당 보수 의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자주 인용할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5년 들어 민권 관련 전체 민원 해결 건수는 작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는 40건 이상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력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스미스 칼리지는 우리 학교의 가치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여성 전용 공간의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말하고 있고요. 여대라는 공간이 2026년 현재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뜨거운 논쟁은 당분간 미국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였습니다.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0: Nice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따뜻한 하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 나타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 예고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은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조금 흐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리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8: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SR재단은 2026 정신건강 세미나로 북토크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소통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북토크에서는 김선주 심리치료사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를 주제로 아이의 불안, 우울, ADHD 등 정서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강연합니다. 이어 정승아 교수의 음악 심리치료 세션에서는 소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 안정을 돕는 시간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ADHD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공감 나눔 모임도 진행됩니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 북토크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 베이사이드 에스터아 재단에서 열리며 선착순 60명의 사전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 30명에게는 도서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917-993-2377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약 30명의 이사진과 각계 상공인들이 참석해 산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미경 이사장은 K-뷰티를 넘어 K-콘텐츠와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강조하며 뉴욕이 관련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조 회장 역시 멕시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추진해 덴마크 지회 설립 계획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핵심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인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917-608-210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크리스틴 박사와 임상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7일 그리고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혹은 전화 703-761-2225번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9: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0: 모기지는?
9: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0: 모기지는?
9: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0: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9: 재융자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11: 뱅크오홉 홈모기지.
12: 뱅크오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1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5: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6: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7: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6: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8: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2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 밀집 지역인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4일 밤 11시 30분경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타임스퀘어 인근 7에비뉴 웨스트 43스트리트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타임스퀘어 인근 번화 지역인 브로드웨이 인근으로 사건은 버거 앤 랍스터 브라이언트 파크 식당 앞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39세 남성으로 얼굴과 등,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피해자를 인근 벨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노숙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들에게 우선 통보를 한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와 용의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직전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NYPD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영상은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미타운 사우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살인사건 중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 들어 4개월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며 밤에 해당 지역을 거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거리를 걷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며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4: I live in the neighborhood and it's unsafe to cross over here in the evening. There's gangs of youth with hoodies, masks. They have taken over this walkway. You're just frightened for your life. And every day is just marijuana alley. The police need to monitor this place. They need to do something. We should not be in fear to walk through this way.
25: I'm actually a little bit shocked, though, because like I said, they block us up every night. So really, to get through this part, you got to either jump over the fence. So I'm actually surprised something happened in here, though.
1: 수사당국은 달아난 3명의 용의자 검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뉴욕시경 크라임스타퍼스 전화 1, 800-577-8477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텍사스주 소재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 텍사스 댈러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K타운 플라자는 이 도시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도주하다가 인근 H메타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역 매체인 ABC10 방송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69세 한성호 씨로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베르토 아렌돈도 캐럴턴 경찰서장은 묻지마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32km 떨어진 인구 13만 명의 도시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4,0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 뉴욕시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살인사건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대규모 경찰 채용과 집중단속 전략이 주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시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주요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19건으로 집계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기록된 종전 최저치인 21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누적 살인사건은 76건으로 2018년에 기록된 기존 최저치인 86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테튼아일랜드에서는 올 들어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러한 범죄 감소 배경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찰 채용을 꼽았습니다. 티시 국장은 지난해 대규모 채용을 통해 감소했던 경찰 인력이 크게 보강됐으며 특히 현장 실습 중인 신임 경관들을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여름 Summer Violence Reduction Plan, 즉 여름철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 배치로 최대 3,800명의 경찰관이 40개 경찰서 관할 구역과 72개 순찰 구역, 공공주택, 지하철 시스템 등에 집중 투입됩니다. 특히 경찰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여름철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인력 배치를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와 월드컵 축구대회가 뉴욕시 안팎에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공공주택 지역 범죄는 전년 대비 8.7%가 감소해 1,721건으로 줄었으며 대중교통 범죄 역시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절도는 21% 감소해 857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절도는 20% 줄어 9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브롱스에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더 브롱스는 올 들어 살인사건이 15% 감소했으며 4월에는 단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총격사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1건에서 13건으로 58% 이상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오범죄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4월 기준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간 사건은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서만 711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4건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2024년 뉴욕주법 개정으로 강간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소 카운티에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입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당국은 뉴욕주 보건국과 협력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겔만 나소 카운티 보건국장은 홍역이 폐렴과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눈물 등이며 이후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하지만 빠르면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1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혼합 백신인 MMR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야말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으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 578억 달러보다 4.4%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09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출은 3,209억 달러로 전월 대비 62억 달러 2.0% 늘었습니다. 특히 원유와 기타 석유 제품 수출이 각각 28억 달러, 1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810억 달러로 2월보다 87억 달러 2.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및 엔진은 36억 달러 증가로 컴퓨터 액세서리를 포함한 자본재는 21억 달러 증가로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상품 부문 적자는 887억 달러로 전월보다 41억 달러 늘었으나 서비스 부문은 2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16억 달러 키웠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206억 달러와 베트남 192억 달러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독일, 한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서 3월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12억 달러로 5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 구조는 작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패스트레인 기본 요금을 4일부터 3불 25센트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25센트가 오른 수준입니다. 정기권 성격의 탭카드 가격도 조정됐습니다. 10회권은 31달러, 20회권은 62달러, 40회권은 125달러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할인 요금은 1달러 60센트로 10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이 오는 17일부터 4개 노선 모두 주 7일 운행됩니다. 호보큰과 월드트레이드센터를 연결하는 직행 노선은 약 25년 만에 주말 운행을 재개합니다. 항만청은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의 운행 횟수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요금은 또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서 29년까지 매년 1월 25센트가 올라 최종 기본 요금은 4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9일부터 델타항공이 350마일 미만 단거리 항공편 이용객에게 기내 간식과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보스턴 등 인근 도시로 향하는 추후 단거리 노선 승객들은 별도의 식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델타항공 측은 이번 조치로 전체 운항편 가운데 약 9%가 기내 서비스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무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과 고객 응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250마일 이상 노선에서 모든 좌석 등급에 무료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350마일 이상 노선에서만 기존과 같은 서비스가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 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이 다시 한번 한국의 작전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나서주길 기대하다면서 미국 측이 여권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2: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에 이제 한국도 작전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이 그러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유럽의 참여도 촉구했는데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여권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폭발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폭발 사고를 두고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면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시간 4일부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던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한국 선박 사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를 현재 급파하고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직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예인선을 이용해 인근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두바이에 있는 인력을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들도 파견됩니다. 선박의 이동 시간과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선원 안전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 및 청해 부대가 사고 선박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1단위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을 비롯 관련국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이란에 피격된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직접 압박한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 아래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작전 참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청와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1: 정부는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동맹인 미국은 물론 이란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선박 사고 발생으로 상황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일단 원인 파악과 선원 안전 확보에 주력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선박에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외교 국방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의 피격 여부에 대한 답을 삼간 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전쟁 발발 후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고 양국 장관이 3차례 통화하는 등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왔습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판명날 경우 외교적 대응에 고심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5: 정확히 원인 규명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이란에게 필요하다면 항의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4: 대중동 외교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한국의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 주도 연합체의 참여에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교전이 중단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6: 한국 정부는 현재 동맹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없는 군사적 대응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전투적인 기여를 통해서 지금의 긴장 상태를 관리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 때문에 정보 공유, 연락장교 파견 등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직접적인 작전 참여는 삼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예비 발전기를 가동한 채 예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HMM에 따르면 HMM 나무호는 전날 화재가 발생했던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 선원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모두 화재로 인한 별다른 피해 없이 선내에 잔류하고 있다고 HMM은 전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원들이 하선을 결정하면 즉시 내릴 수 있는 여건이지만 화재 진압이 완료됐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없어 선박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예인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예인 절차와 이동 일정을 고려하면 사고 원인 조사 개시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한국 국적 선박들이 안전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다시 큰 폭으로 급등했고 홍해를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내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입니다. 이들 선박은 해협 출구인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머무르다 현재 더 안쪽인 카타르 쪽 내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해 이동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겁니다.
8: 우리 선박만 말씀드리면 5대가 있습니다. 계속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한 카타르 쪽으로 지금 이동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협 내 160명의 한국인 선원들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분위기가 다시 무력 충돌로 번지면서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 유조선이 또 한 척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에너지 운송 통로인 홍해를 거쳐 귀환길에 오른 상황. 다만 홍해 입구엔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과 해적 위협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원유 확보에 차

0: 회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1: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은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종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0: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양국의 무력 행사가 발생한 데 대해 이란은 미국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사건은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는 교착 프로젝트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협상이 진전해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0: 전쟁에 두 가지의 전개가 가능하다면서 하나는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길은 군사작전 재개라고 밝혔습니다.
1: I call it a mini war because that's all they are. And it's working out very nicely.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air force,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y have no radar, they have no nothing. They have no leaders, actually.
0: 한편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덴마크의 운사 머스크는 미국 자회사의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면서 미군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밝힌 두 척의 선박 중 다른 선박의 운영사와 선박명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주원입니다.
2: 휴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재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오만에도 불통이 튀었습니다. 김선홍 특파원입니다.
3: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만 국기 옆에 적힌 자막에는 오늘 드론이 무산담을 타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만 매체는 현지 시간 4일 무산담 주 북하 지역에 있는 건물이 피격돼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 연계 세력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격추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바이와 샤르자 주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가 수차례 발송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통과시키겠다며 꺼내든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하루 만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확전 조짐이 보이자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라비아반도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 GCC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와 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며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란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공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공격을 멈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SNS를 통해 미국은 현 상황을 버틸 수 없다며 이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섰던 실용파 갈리바프 의장조차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 지도부의 분열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의 협상 동력마저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휴전 한 달도 채 안 돼 재점화한 불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 TV 김선홍입니다.
4: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5: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00

0: 0960 9173 0060
1: 정준호 변호사.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4: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3: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4: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3: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4: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3: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일본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안보 밀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를 틈타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건데 내부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며 우경화 논란이 거셉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7: 골든위크 기간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호주 총리와 만나 경제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호위함 11척 수출 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실상 준동맹 수준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베트남 연설에서는 과거 아베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핵심은 공급망 강화, 중동 정세 불안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에너지와 광물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8: 경제 분야では 에너지, 중요鉱物, AI, 반도체, 우주をはじめ 経済安全保障分野での協力を二国間協力の新たな優先分野と位置づけて連携を深め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7: 우방국에 무기 부품을 무상 제공하고 에너지 위기 국가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파격 조건도 걸었습니다. 미국 전력이 중동에 쏠린 사이 생긴 힘의 공백을 일본이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북한은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자 도쿄 도심에 7만 인파가 몰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자위대의 호전적인 상징물 사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겹치며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
9: 今日はだんだん右傾化が激しくなってまいりました。あるいは軍国主義がかなり浮上してまいりました。そういう現代的な政治上の中で再び東京裁判否定論というものが勢いを増しているのが現実だと思います。
7: 전후의 금기를 허물며 군사외교의 속도를 내는 일본. 안팎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6: 미중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중동 사태를 고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역외 적용 대항 봉쇄 규정을 발동해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10: 오는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기선 제압이 거셉니다. 스코페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는 테러 자금줄이라고 직격하며 호르무즈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란을 설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를 거래한 중국 정유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실질적인 타격에 들어갔습니다.
11: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He said that it will be a chance for President Trump and Xi Jinping to exchange views in person.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민주화 상징 지미라이의 석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 의회도 이를 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차단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반외국 제재법을 발동해 자국 기업이 미국 제재를 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전쟁 중인 레바논에 대규모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며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강대강 대치지만 물밑에서는 신뢰를 챙기기 위한 양국의 조율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기술과 혁신 분야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CNN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번 회담을 미중 관계의 장기 안정을 꾀할 단독 기회로 보고 실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6: 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백악관 인근에서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 괴한이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교전했는데 용의자는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12: 노란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거리에서 경찰이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경찰들도 도로 곳곳을 통제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서 비밀경호국 요원과 무장 괴한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린 겁니다. 비밀경호국은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30분쯤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인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비뉴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3: Those officers and agents that consistently patrol the outer perimeter of the White House complex identified a suspicious individual that appeared to have a firearm. Upon making contact, that individual fled briefly on foot, withdrew a firearm, and fired in the direction of our agents and officers.
12: 용의자는 요원들과 교전하는 중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체적인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한 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 비밀경호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행사에서 연설을 진행했는데 행사는 중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시진입니다.
6: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인 오늘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경기 북부를 찾아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공천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14: 가족 나들이가 집중되는 어린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교적 당세가 약한 경기 북부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연천에서 열리는 구석기 축제에서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서서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이라면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5: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또다시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믿고 저희도 윤어게인 공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정 대표는 이어 동두천의 시장으로 걸음을 옮겨 전쟁의 위험을 없애 접경지역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가 연일 험지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당 안팎에서 특검법 처리가 수도권과 영남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 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국민과 당원, 의원들의 총회를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른바 오빠 논란과 같은 의도치 않은 구설이 영남권 등 험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인천 연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남은 예민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 특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에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어린이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선 공공 돌봄을 무너뜨렸다며 직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6: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 지역에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두 사람 단일화가 관심인데요. 박 전 장관은 가능성 제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한 당내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16: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한 것으로 친한계 중심의 무공천 요구에도 결국 보수 후보들 경쟁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3파전 속에 단일화가 변수로 떠올랐는데 박 후보는 거듭 이를 일축했습니다.
17: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16: 장동혁 대표도 직접 원칙을 갖고 제명한 인사라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를 현장 지원한 한지하 의원에 대해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8: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6: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한지하 의원 징계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며 신경전은 연일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천을 두고는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일단 결정을 보류한 상태인데 장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언급하며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고리로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에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직격했고 오세훈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공동회견을 열고 셀프 면죄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6: 2심에서 형량이 늘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지켜질 경우 이르면 7월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상고심의 쟁점을 이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엇갈린 1, 2심에 이어 쌍방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간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김 씨 측이 주력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공모 공동정범 여부는 상고심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진술과 증거는 동일했지만 1심은 의심이 가는 증거로 2심은 가담 증거로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김 씨가 전화 주문은 녹음되지 않느냐며 경계하거나 거래량을 묻고 답하는 태도 등 항소심 판결문 곳곳에 담긴 녹취록들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A버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에서 어떤 가족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지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뜨거운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낼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의 든든한 보호막인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정의 달이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마더스 데이를 비롯해서 가족과 함께하기 참 좋은 달입니다. 특히 우리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 인근에 계신 청취자분들 주말에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행사 소식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뉴욕시티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더스데이 주말 축제인데요. 뉴욕 식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5월 9일과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롱스 뉴욕 식물원 내에 데포딜 힐에서 열리는데요. 라이브 음악, 로컬 푸드트럭, 그리고 게임, 페이스 페인팅, 엄마를 위한 크래프트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액티비티가 준비가 됩니다. 지금 철쭉이 가장 예쁠 때니까요. 꽃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가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가는 방법이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nybg.org에서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퀸즈 루퍼스 킹 파크에서 열리는 패밀리 펀데이인데요. 5월 16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요.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계시다면 손잡고 가기 딱 좋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또 각종 게임, 공기 주입해서 넣는 그런 그 인플레터블 놀이기구, 이런 풍선 스타일의 놀이기구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nycgovparks.org 찾아보시면 됩니다. nycgovparks.org 퀸즈 루퍼스 킹 파크입니다. 다음은 뉴저지로 가볼게요. 가든 스테이트 뉴저지는 지금 어디를 가도 그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베이온 에비뉴 2와 22가에서 24가 사이에서 꽃과 바다의 만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지 최고의 푸드트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합니다. 베이온 푸드트럭 페스티벌인데요. 라이브 음악 기본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또 비어 가든도 운영이 되니까 온 가족의 입이 즐거운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bayonnj.org bayonnenj.org에서 정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주 일요일에 하는 행사입니다. 터틀백 Zoo에서 하는 마더스데이 이벤트인데요. 터틀백 동물원에서 하는 이벤트. 조금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15분까지 열리고요. 사자 가족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재미있는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urtlezoo.com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버지니아로 가볼게요. 버지니아의 5월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Asian Festival on Main이라는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5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올드타운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에서 열리고요. 120개가 넘는 밴더, 또 아시아 푸드트럭이 총 출동을 한다고 해요. 화려한 사자춤 공연부터 케이팝 댄스까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요, asianfestivalonmain.com입니다. 다시 한번 웹사이트 주소 소개해드릴게요. asianfestivalonmain.com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버지니아 행사는요,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버지니아 비엔나타운 중심가에서 열리고요. 25만 명이 넘게 찾는 그야말로 버지니아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카니발 놀이기구가 들어서서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휴 계획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는요, vivavienna.org입니다. vivavienna.org, vivavienna.org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참 많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행사들은 인기가 좀 많은 곳들이라서 가시기 전에 웹사이트에서 예약이 필요한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5월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텍사스의 밤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타구미 휴스턴 나이킹 파크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대한민국 야구 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중심부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LA 다저스의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이제 더 이상 적응기를 거치는 이방인이 아니라 정점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묘한 명함이 교차했습니다. 팀의 아이콘인 오타니 쇼헤이가 19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요래없는 슬럼프에 빠지며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스타의 부진 속에서도 다저스가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하위 타선에서 폭발한 김혜성의 배트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김혜성은 8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 시즌 타율 3할 8리를 유지하며 공수 양면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8-3 대승에 결정적인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김혜성의 안타가 터져나온 3회 초는 이번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특히 상대 투수가 지난 시즌 한국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했던 라이언 와이스였다는 점은 국내 팬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와이스는 휴스턴과 최대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화려하게 빅리그에 복귀했지만 어제 다저스의 화력을 견뎌내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성은 1-4-1루 상황에서 와이스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우전안타로 연결하며 대량 득점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5년 데뷔 시즌에 기록한 2할 9푼의 타율을 넘어 올해 3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김혜성은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주목하는 엘리트 유틸리티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 소식입니다. PGA가 트럼프 골프장 10년 보이콧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PGA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계 이민자를 강간범, 마약상 등으로 폄훼한 것을 비판하며 2016년 3월 이후 지난 10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PGA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PGA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PGA 대회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스포츠계가 정치 권력에 굴복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회의 우승은 캐머런 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셰플러라는 거함을 압도적인 격차로 제압한 영의 퍼포먼스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몬스터라는 코스가 지닌 악명 높은 난이도를 고려할 때 더욱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다음 오랜만에 경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성지로 불리는 처칠 다운스에서 152년 만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흥분되는 2분이라고 불리는 제152회 켄터키 더비에서 셰리 드보 조교사가 이끄는 골든 템포가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며 역사의 굵은 한 페이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1875년 대회 창설 이래 여성 조교사가 우승마를 배출한 최초의 사례로 경마계의 보수적인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대사건입니다. 현지에서 압도적인 인기로 경마계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메인 이벤트인 1.25마일 레이스에서 골든템포는 거짓말 같은 막판 질주로 대역전승했습니다. 18마리 출전마중 꼴찌로 달리던 골든템포는 결승선까지 약 500m를 남기고 마지막 코스에서 가속을 시작하더니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앞서 달리던 모든 말을 하나씩 제치고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언더독으로 꼽히던 골든템포의 이 역전 우승에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 15만여 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세계 경마 관계자의 시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45세 여성 조교사 미국의 셰리 드보에게 쏠렸습니다. 152년 만에 켄터키 더비 역사상 처음 나온 여성 우승 조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셰리 드보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마필 관리원으로 취업해 경마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핫워커인 마필 관리원은 격렬한 경주나 훈련을 마치고 체온이 오른 말을 끌고 다니며 열을 식혀주는 단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후 훈련 기술을 거쳐 보조 조교사로 일하며 14년간 실력을 쌓았고 8년 전 자신의 마구간을 차린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최고의 대회 우승이라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며 스포츠계에 존재하는 성별의 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에이치! 어머,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5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막인 보험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하면 약간 머리부터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가족의 내일을 사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의 흥미로운 역사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보험업계의 변화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역사 여행을 좀 떠나볼게요. 보험이라는 게 현대의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만 사실은요, 인류가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무려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인이 돈을 빌려서 장사를 떠났는데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서 물건을 뺏기거나 배가 침몰을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단 돈을 빌릴 때 추가 비용을 조금 더 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보험료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는 콜레기아라는 일종의 상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좀 작은 돈들을 모아뒀다가 회원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비를 대주고 남은 가족을 도와줬다고 해요. 우리 한국의 개나 두레와 참 닮아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나 혼자 좀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여럿이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현대적인 보험에 틀이 잡힌 건 17세기 영국 런던이라고 해요. 에드워즈 로이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커피 하우스가 있었는데 이곳이 당시 런던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이 가라앉으면 가문이 망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조들과 상인들이 이 커피집에 모여서 이런 정보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번에 내 배가 동인도로 가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은 그 수익을 나누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서로서로 십시일반으로 보상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요. 이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종이 맨 아래쪽에 자기 이름을 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보험 심사를 뜻하는 언더라이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종이 맨 아래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 언더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고향은 거창한 이런 빌딩이 아니라 따뜻한 커피 향이 나던 작은 카페였던 셈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분, 그 한인분들 가장 그 좀 한국과 달라서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 보험 시스템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입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시스템이 있어서 또 이 시스템을 국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든 혜택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 복잡합니다. HMO, PPO, EPO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내 네트워크 안에 그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또 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 같은 이 디덕터블을 채우느라서 때로는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민간 중심의 건강보험이고 개인이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 내 보험을 제대로 설명해줄 믿을만한 보험 에이전트 한 명을 두는 게 재산 목록 1호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도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직원이 정말 손살같이 달려와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됐죠. 하지만 미국은 현장에서 경찰 리포트를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다가 클레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 기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IT 강국답게 앱으로 영수증을 찍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서류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체크를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꼭 챙겨야 할 보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분들은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내가 우리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와 같습니다. 이 생명보험을 보면은 기간제 보험이 있고요. 종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텀 라이프라고 해서 이 기간제 생명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대신에 아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만 드시는 경우가 좀 많죠. 다음은 홀 라이프,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하는 종신형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이 종신형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장이 되고요. 저축 기능을 가진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유리한 그런 플랜이고요. 요즘은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서 꼭 돌아가시지 않아도 중병에 걸리면 미리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나 뭐 특약 같은 것이 많으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생명보험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또 비즈니스 인슈런스가 있죠. 한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델리나 세탁소, 네일살롱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신데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이럴 땐 정말 필수입니다.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업보험, 비즈니스 인슈런스 꼭 가입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없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일군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험 있고요. 화재보험 있습니다. 집을 사시면 은행에서 모기지 때문에 억지로 들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억지로 들게 하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건축비, 재건축 비용이 비쌀 때는요. 만약 내 집이 완전히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 이럴 때는 다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책정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집값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집의 절반도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게 빠릅니다. 보험업계도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인슈어테크가 대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 AI 챗봇이 보험 가입을 안내를 해주고요.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되면은 AI가 파손 상태를 분석을 해서 수초에서 수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운전 습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UBI, 이런 보험도 인기입니다. 차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앱을 깔아두면은요, 내가 얼마나 얌전하게 운전을 하는지 이 데이터가 모아져서 데이터가 보험사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전을 할 때 급브레이크 같은 것을 안 밟고 속도도 잘 지키면 보험료를 확 깎아주는 거죠. 이제 뭐 이분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사고를 안 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운전을 잘하네, 이런 실제 데이터로 보험료를 매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플로리다 허리케인,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 잦아지니까 대형 보험사들이 이제 이 지역은 보험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인근 같은 경우에도 홍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주택보험료가 매년 아주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이 인슈런스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는요, 안심, 보증이란 뜻의 어슈어런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보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이 닥쳐도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믿음을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이 먼 미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보험은 짐이 아니라 든든한 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0분에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7: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해가 참 길어졌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도 그럴 게 오늘이 입하더라고요. 입하는 본격적인 더위보다는 태양의 기운이 먼저 도착하는 날. 그래서 이 무렵에는 노을에도 여름볕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앞으로 노을이 뜨거운 볕을 품으면 품을수록 일몰은 더 늦어지고 붉게 물든 우리의 저녁도 그만큼 더 길어질 텐데요. 그런 노을 속에서 일상에 지쳐 꺼두었던 마음의 스위치를 켜보면 어떨까요? 여름은 저무는 노을마저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니까 말이죠.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A Summer Place. 서양에서는 여름을 하지부터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보다 45일 앞선 입하를 여름의 시작이라고 하죠. 기온이 오르기 전 태양의 기온이 바뀌는 이 시점을 여름의 시작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농사 준비로 바쁜 시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음의 스위치를 여름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활력의 스위치를 켜야죠. 특히 요즘에는 이 시간대 활동하기 딱 좋으니까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해저무는 풍경도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챙겨보자고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70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는데 우리네는 70 정도 살아보니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속 좁은지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툭하면은 작은 일에 화내고 짜증내고 보이지 않게 골부리고 등치는 남산만 해서 말이죠. 옆에 있는 아내가 제일 힘들었죠. 이제는 성질 부리지 않고 5월의 밝은 태양처럼 멋지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2884님 찰리 랜스보로의 Love You Every Second, 바비 빈튼의 노래 Roses Are Red, 후쿠오카 여행 중에 듣고 있습니다. 후배가 좋아하는 방송이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3주간 묵게 해주고 여행도 시켜준 박보현 너무 고마워. 아우, 좋은 친구분이 계시군요. 그린님이 지금 여행 중에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린이날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한이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퇴근하면서 아마 저녁 스케치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힘냅시다. 제니 한이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주디 갈란드입니다. Over the Rainbow.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오희경님이 보내주셨네요.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태주님의 최고의 인생 글 보내주셨나요?

리얼그룹의 투데이 그리고 스윙을 싱어스 차오 벨라 차오 내 마음의 한 줄 이번엔 조명희님이 오광수님의 글 5월을 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에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에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Yeah.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브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이런 날은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70인데 딸 둘은 비혼주의. 손주 생각은 언감생심. 오늘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5315님 저크맨지온의 Children of Sanchez였습니다. 오늘 35번째 생일입니다. 남편하고 7살 아이와 저녁 먹을 때마다 저녁 스케치를 들어요. 낮에는 아이하고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와 남편하고 족발에 한 잔 곁대니 이게 행복이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준이 엄마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5번째 생일 7469님이 보내주셨네요.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은 미리네님 정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꼭 챙겨줬던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약속 있다고 나가고 이제는 부부만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아쉽지만 오늘 같은 좋은 날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1008님 여명의 노래 Try to Remember. 손주들이 사는 춘천 다녀왔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아내와 기차 타고 춘천 가서 같이 놀아주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외식도 하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손주들 덕분에 힘들지만 행복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8540님 겸사겸사 여행 겸 다녀오셨군요. 오늘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손자, 손녀, 조카들 모두 모여 야외 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카메오님, 가족들과 드라이브하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빠와 큰 고모 두 분 다 늘 CBS로 라디오 채널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오늘도 차 타고 가는 길 어김없이 저녁 스케치를 듣다가 고모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은평구에 있는 허미수 큰 고모 듣고 계시죠? 하셨습니다. 고모님 듣고 계시죠? 9716님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예전에는 이것이 필수 학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공책의 종이 질이 별로 좋지 않고 책상도 벌어진 틈이 많아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지만 요즘에는 이것을 쓸 일이 거의 없죠. 이것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종이를 코팅하는 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8, 90년대에는 국내외 유명 스타의 사진이 인쇄된 이것이 유행하는 등 당시 학창시절을 풍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죠. 학용품 중에 글씨를 쓸 때 종이 밑에 받치는 단단하고 얇은 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5월 6일 수요일 낮 1시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